0: 결은 그렇고 네. 다 이게 축소가 돼 있네요.
1: 과거 시험 100지를 낸 분들 때 있어요.
0: 우리도 뭔가의 그 청혼의 꿈을 네. 한번 가면서 한번 펼쳐볼까요?
2: 네. 그래, 좋았어.
0: 아, 나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0: 아, 공기 좋다.
1: 연꽃도 이제 뭐.
0: 오, 연꽃 네. 피었네요.
1: 끝물이긴 한데, 네. 예, 이게 되게 좀 잘 폈네요. 이번 놀고 먹기 주제가 뭔지 아세요?
0: 이번 주제요?
1: 놀고 먹기 주제.
0: 산에 왔으니까.
1: 네.
0: 뭔가 그 등산?
1: 등산. 아, 등산은 놀고 먹기가 아니죠. 힘들어.
0: 힘들어요?
1: 안 힘들면서 좀 신기한 거 여기 있어요.
0: 이곳에요?
1: 네.
0: 뭐가 있을까?
1: 혹시 미술 좋아하세요?
0: 미술이요?
1: 네.
0: 혹시 뭐 그림을 그리네?
1: 그림일 수도 있고 조각일 수도 있고 미술의 분야는 되게 다양하죠. 근데 미술이면서 점 하나를 또 찍으면 네. 마술이잖아요.
0: 그렇죠. 마술.
1: 네. 마술인데 미술인. 미술이면서 마술인. 약간 신비한 미술.
0: 신비한 미술.
1: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0: 아니요.
1: 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 신비한 미술이 숨어 있는 절. 우리 절로 갑시다.
0: 절 안에 마술과 미술이 있다고요?
1: 있어요.
0: 신기하네.
1: 딱 숨어 있습니다.
0: 야, 이곳에 마술 같은 미술이 있다.
1: 네. 와. 절인데 절 같지가 않죠.
0: 그러게요. 약간 네. 좀 가정집 같기도 하고.
1: 네네. 이게 이 절의 특징이에요.
0: 와.
1: 됐어요.
0: 뭐지? 이거 절 가면은 항상 네. 그 절 입구에 네. 이 부처님이시죠?
1: 아니죠.
0: 그럼요?
1: 스님이죠, 스님.
0: 아, 스님이세요?
1: 네. 되게 명승으로 소문난 당나라의 예, 포대 스님인데.
0: 아, 포대 스님?
1: 네네. 일반적으로 뭐 모든 절에 있진 않고요. 대신 네. 이제 이 포대 스님의 법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네.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0: 항상 그 웃고 계시더라고요.
1: 아, 그럼요. 네. 굉장히 보면 기분이 즐거워지는.
0: 예, 네. 아유, 여기도 불쌍히 계시네. 예. 네.
1: 자, 저 자세히 보세요.
0: 어?
1: 자세히.
0: 잠깐만요.
1: 자세히.
0: 어?
1: 자세히 보세요.
0: 잠깐만요. 아니, 뭐야 이게?
1: 이렇게까지. 싸.
0: 아니 잠깐만요 수장님 부처님 자꾸 움직이세요.
1: 이렇게 해.
0: 우와 잠깐만요
1: 이렇게 너 어디가 너 어디가
0: 계속 쳐다보시네.
1: 이 움직이는 불상 마술 같은 미술을
0: 네. 잠깐만요. 우와 이 뭐야. 이야. 우와 오! 부처님 자꾸 따라다니세요.
1: 그렇죠.
0: 네.
1: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0: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게 맞아요. 이거 이 얼굴. 맞아요.
1: 머리가 없으니까 더 비슷해.
0: 우와. 신기하다.
1: 고개를 숙이면 내려듭. 그래서 마술 같은 미술이 바로 이겁니다.
0: 아유, 예, 부처님, 아유.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와,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까지 다 오시고 서나무 잡읍시다.
0: 구경 왔다가 우리 그 소장님께서 이곳에 마술 같은 미술이 있다.
2: 어떻게 아시고 그러시구나.
1: 분위기가 아주 차분하고 편안해요.
2: 그래요. 여기 사찰은 이렇게 쭉 둘러오시면 아시지만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부처님 저 미륵 대불 저런 탑 같은 것도 제가 손수 다 제작을 했습니다.
0: 직접.
2: 예.
0: 아니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발명이라고 하는 거 해야 되나요?
2: 근데 그 발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옛날부터 내가 부처님을 조성할 줄 아니까 부처님 나타나신 모습 그대로 내가 재현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 조각을 하는데 다 양각이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동상은
0: 그렇죠.
2: 그런데 하면 실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집에서 칼날 치중을 하고 되는데 이 칼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어느 정도 완성될 때 일어나 보니 부처님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0: 그때 그 보이셨던 부처님의 모습이
2: 그렇죠. 아. 나를 좌로 가니까 좌로 또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0: 이거구나. 아. 그럼 이 움직이는 부처님이 여기만 계신 거예요?
2: 아니죠.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기 네. 계시는 분은 저도 네. 간세보다 저도 움직이고 오.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 안 들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2: 예, 들어와 보세요.
0: 기쁜 뜻이 이렇게 들어와 보세요. 예.

0: 자, 이리 와보시겠어요?
1: 어? 여기도
0: 예. 이 간세모사님이 예. 그때 제가 허공에 바라보고 영감을 얻어서 최초로 제가 조성한 분이에요. 아.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시겠어요?
1: 오,
0: 그러니까. 그렇죠.
1: 이야,
2: 아까
0: 상하 좌우 다 움직이고
2: 이렇게.
0: 얼굴을 이렇게 360도 돌립니다.
1: 아이고 관세음보살.
0: 네, 여기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예. 음각과 양각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1: 저도 직접 스님께서
0: 예, 다 여기는 다 제가 예. 조성한 분입니다. 양각 부처님도 그렇고
1: 예.
0: 이 음각 부처님도 그렇고 제가 조성을 했습니다.
1: 어, 직접 다 제작을 예. 하신 거예요?
0: 예, 가마가 있어요. 네. 전통 가마.
1: 혹시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저희가 네. 우리 스님께서 그 이 불상을 만드시는 제작 과정을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지.
0: 아이고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지. 그러면
1: 네.
0: 한번 제작하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 제,
3: 작업하시는 공간에
0: 네, 같이 한번 네. 체험도 해보시고.
1: 어, 체험도 돼요?
0: 아유 당연하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
1: 알겠습니다.
0: 네,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예. 이렇게 귀하신 분들 오셨는데 예, 예. 이리 오세요. 예.
1: 어, 신기하다. 예, 예, 어, 이거 직접 우리가 만든다는.
0: 예,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들어오세요. 예, 예. 예. 아이고, 마치 잘 보셨네요. 이리 와보세요.
1: 아, 이곳에서?
0: 예, 예. 예. 이거는 도자기로 제가 제작을 하려고 안 그래도 하는 중이었었어요.
1: 네, 네.
0: 사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1: 아, 중요한 거.
0: 네, 공기도 빼야 되고.
1: 네.
0: 아, 이게 금형이라고 합니다.
1: 예. 금형.
0: 자, 이건 안 움직이죠?
1: 예.
0: 안 움직이잖아요.
1: 어, 예, 이거는 예, 안 움직이네요.
0: 뭐, 똑같은 불상입니다.
2: 양각이니까.
0: 그렇지, 양각.
1: 네.
0: 자, 그래서
1: 네.
0: 들고 네. 이렇게 해서
1: 네.
0: 이렇게 올립니다.
1: 아.
0: 뭐, 네. 이렇게 올리면은
1: 네.
0: 다 덮였죠. 그러면 이제 약간 안 맞으면은
1: 네.
0: 약간 이걸 옮겨서
1: 아, 맞춰서.
0: 됐지요. 자, 이거 하나씩 들고.
1: 어, 이게 뭐죠?
0: 이게 이제 우리가
1: 네.
0: 대장경을 찍든 뭘든 하면
1: 아, 눌러주는
0: 이해가시죠?
1: 네.
0: 그러면 여기서 가에서부터 아주 세밀하게 쫙 이렇게
1: 네.
0: 같이 한번 해볼래 이제는.
1: 어, 예. 예.
0: 한번 이렇게 같이 내가 이거 뚫을테니까
1: 네.
0: 자 한번 뚫어봅시다.
1: 이렇게, 이렇게 해서
0: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아주 밑에는 눈, 코, 입 다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1: 예.
0: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두드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1: 아, 또 두드리다 보니까 형상이 또 이렇게
0: 그렇죠.
1: 형상이 또 선생님 가끔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0: 네.
1: 그 불경을 외우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 하죠.
1: 나무라 단나 다랴 바라기제 세바라이 아무지 사다바.
0: 아, 이건 성공이다. 신성치 않은 거 뭐 이거 성공이다.
1: 안냐 바라밀라 신경 환자제오 살행진가나
0: 바라. 자,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1: 예.

0: 걱정을 잘 되고 나서 네. 이제 감상을 한번 해보셔야지.
1: 아, 제발.
0: 네,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1: 네. 아주 멋지게 잘 놔두셔야 될 텐데.
0: 네. 맞습니다.
1: 잘 나올 것 같아요. 초파일 느낌이 있겠네요.
0: 아, 그나마 우리 신성님이 또 네. 오셔가지고 부처님 제작을 하고 가시네.
2: 이렇게 해야 돼. 길이야.
1: 역시 앵글을 잘 잡아주시는 분. 아, 자, 기대됩니다. 와, 살살. 어유 제발, 제발.
0: 들으세요.
1: 우와. 제발, 제발.
0: 들으세요.
1: 우와. 우와.
0: 한번 보세요.
1: 예. 와. 오, 이걸 올리구나.
0: 야. 그렇죠.
1: 멋지게 네. 우리 관세음 보살님께서 놔두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아유, 관세음 보살.
0: 관세음 보살. 네. 요, 이제 마무리 작업 해가지고, 네. 가마로 들어가면, 아유. 도자기로. 이게 도자기입니다. 이게 한번 구운 거예요.
1: 아, 이게요? 아,
3: 처벌 친 거예요?
0: 여기서 이제 유약을 채색을 네. 해서, 네. 한번 가마에 들어가서, 네. 열 처리를 하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이지.
1: 네. 제 생각은 예. 오늘의 이게 또 탄생이 또 되셨으니까 부처님이
0: 이거는 딱 예. 특별하죠.
1: 특별하게. 네.
0: 요 도자기 다 이제 완성되면은 예. 네. 신성치 출품작으로 내 밑에 써놓을 거예요.
1: 아, 신성 이우석 이렇게 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3: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0: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게 의미가 있어요. 예. 신성치하고 예. 우리 이우석 작가님하고 예. 여행 작가님하고 예. 오셔가지고 이게 놔두시게 되었다.
1: 아이고 관세음 보살.
0: 그래 할 겁니다.
1: 예.
0: 네, 그래 이제 되면은 예. 그때 시간 할 때 한번 오셔.
3: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신성한 곳에서 신성이.
0: 아이고 이거 참 기가 막히네 오늘.
1: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스님.
0: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0: 아이고 성불하시고요. 네.

0: 자, 여기는 노래를 하는 곳이에요.
1: 이곳이요?
0: 네. 노래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1: 저는 이제 30대부터, 그러니까 30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0: 아, 그럼 작년부터?
1: 그렇죠. 작년부터. 네. 1년 차입니다.
0: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이루다니.
1: 눈 떠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0: 이 우리나라 민족이 원래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1: 네, 흥이 좀 많죠.
0: 네. 네. 근데 특히 외국에서는 한국 그러면 이렇게 K-POP이나 유명하기 전에 예전에 다 아리랑을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리랑 중에서도 네. 문경 아리랑이 네. 가장 최초의 아리랑이 돼요.
1: 아리랑 중에 네. 그냥 아리랑도 아니고 문경 아리랑.
0: 네. 그래서 오늘 문경 아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1: 그럼 일단 빨리 가보시죠.
0: 네. 아, 근데 내가 이래도 네. 될까 모르겠네. 왜냐면 네. 가수 앞에서 내가 노래를 같이 하자고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나?
1: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무리 가수라고 해도 네. 이 아리랑은 어떻게 보면 민요잖아요. 네. 창법이 다릅니다.
0: 아니 달라도 성량이랑 네. 이게 이 목소리인데 나는
1: 오히려 탁성을 가지신 우리 소장님 목소리가 네. 이 아리랑 이 국악에 잘 맞을 수 있어요.
0: 아 그런가? 네. 아, 야, 속는 기분이네. 아.
1: 제가 가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무슨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0: 이명이야, 이명.
1: 아, 그런가요? 네.
0: 그게 아니라 진짜 네. 이게 소리가 네. 지금 안에서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1: 아, 문경세제 아리랑
0: 보존회에서 네. 명예인분이 직접 여기서 지금 다듬이와 함께 아리랑을
1: 들어요. 잠깐만요. 또 들리는데? 지금 소리 들리잖아요. 다다다다다.
0: 지금 네. 노크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조용히 네. 딱 들어가는 게
1: 좋아요. 잠깐만요, 조용히.
2: 아리랑.

0: 아유, 아, 잘 들었습니다. 와.
1: 아이고. 야.
2: 와, 일단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듬이질을 하면서 불렀던 지금 노래가 네. 문경세 자리랑 맞죠?
1: 네. 네. 네.

0: 아리랑 중에 최초인가요 이게?
1: 최초라기보다는 네네. 전국에고 세계 이렇게 알리게 된 게 헐버트.
2: 헐버트.
1: 네. 들어보셨어요?
2: 처음 들어봤어요. 헐버트. 네.
1: 그렇군요.
3: 그렇군요.
1: 여기 옛길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 가면 이렇게 헐버트 비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가 있어요. 네. 이게 문경세제 아리랑이 가사가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게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우리 고종황제라고 그 마지막 그,
2: 네, 황제.
1: 예,
2: 네.
1: 그분이 밀사였었어요.
2: 헐버트라는 근데, 분이 네, 네. 고종황제의 밀사.
1: 아, 예. 예. 예.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옆에서 아이들이 골목에서 노는 게 되는데 이 노래를 부르더래요. 아, 세제 아니라. 어. 네.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면 자기가 이제 악보를 그때 그린 거예요. 네. 그리면서 그분이 이제 실린 그 잡지에 그게 이제 세계 알려지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가사가 우리 문경세제 아리랑 첫 가사가 거기 들어가요.
0: 네. 문경세제 아리랑이 네. 아, 세계인들의 네, 네. 귀에 처음 네. 들려준 아리랑이네요. 네.
2: 저희도 한번 좀 배워볼까 이렇게 아. 왔습니다.
1: 아. 네, 네. 그럼 이거 그러니까
2: 보존해니까 네. 저희들에게 좀 보존 좀 하기 위해서 좀 전수 좀 해주시죠.
1: 아. 네. 예, 예. 그렇게 하죠.
2: 자 일단 저희가 네. 세제 아리랑 배우기 전에 다듬이 치는 법을 좀 이렇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0: 아이 뭐 이거야 네, 뭐
2: 네. 어머니들만 이렇게 탁탁탁 쳤는데 우리 선생님 이 채의 이름이 뭔가요?
1: 이게 박달나무 네. 다듬이 방망이에요.
0: 다듬이 방망이.
1: 얘가 다듬이.
0: 네.
1: 얘가 방망이잖아.
0: 네.
1: 그 우리 세제 아리랑의 가사도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2: 아 이게 그 물박달나무. 네. 오, 잘 다듬었네요. 이거 매끈매끈하니. 네.
0: 그러니까 다듬이. 네. 다듬이.
1: 자, 다듬이 방망이 지는 법부터 가르쳐 네. 드릴게요. 여기를 항상 요만침을 남겨둬야 해요.
2: 아, 그래야
1: 얘가 예, 네. 얘가 맘대로 움직여도 얘를 내가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데 네. 끝을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 아, 그럼 무거워요.
1: 얘가 얘 맘대로 안 움직여, 내 맘대로.
2: 어, 그러네요. 여기 잡고 네. 이렇게 흔드는 거랑 네. 여기 잡고 흔드는 거랑 무게가 달라요.
1: 네. 방망이를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생활이 그랬어요. 네. 이렇게 많은 다듬이질을 이렇게 두드려갖고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드리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2: 어.
1: 아니 이런 자세가 틀렸어.
2: 아니 이게 올리다 보니까 어깨도 쳐주니까 시원하네요. 이게.
1: 어깨 치면 안 돼.
2: 아 치면 안 돼.
1: 치면 안 돼. 소리가 틀려요. 얘를 장작 패듯이 네. 얘를 딱 그렇게 이렇게 집어.

0: 많은 소리를 하면 네. 소리가 안 좋아요.
1: 그러네요.
0: 했는데 우리가 배구공 이렇게 탁탁 이렇게 네. 튀는 거매로 얘 방망이가 탁 치면 지절로 튀어져요. 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탁탁 튀는 대로. 네. 그래서 아무리 다듬이질을 해도 팔이 아프지를 않아요. 탁 튀는 거를 해놓은 거니까. 음악을 하시니까 대반 틀리네.
2: 저는요?
0: 벌써 안돼 지 받고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잘하네.
0: 하나, 둘, 이렇게 박자를 맞춰줘야지. 하나, 둘,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죠. 네.
1: 치는 것까지 배웠으니까 선생님 네. 이제 노래를 아리랑? 좀 예, 노래. 살짝 예.
0: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는 다 똑같아 그죠? 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잖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1: 우흥경세제 물박달나무
0: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가네
1: 다 나가네
0: 아. 여기 1소절이야 이게 아리랑 아리랑 여기까지 시작
3: 아리랑 아리랑
0: 이제 바꿔서 아라리요 바꿨죠?
1: 아리랑
0: 아리

0: 하시네.
1: 어이, 왜 하다 멈추셨어요?
2: 아, 괜히 엇박자나서 네. 방해될까봐 멈춰졌지.
0: 아, 네. 박자를 조금은 아시네. 그렇게 김영찬님이셔.
2: 제가 오늘 이제 좀 약간 무건수행을 하기로 했어요.
1: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네, 한 번 더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아리랑 아리랑 아라 아리비요 아리랑 고개로 날아주소
0: 안녕 세계 넘어갈게. 오늘의 대기로 우리 문경세자 아리랑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0: hope you love me in the morning.
1: To ease the heat of the deepening summer, let's take a moment to fully relax in nature's refreshing embrace.
0: I'm so in love with you.
1: Once again, nature extends its familiar embrace.
2: 야, 좋다. 아. 지친 일상 속 하루하루 버티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자연의 품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오늘은 서울 시민의 휴식처 서울숲에 와봤는데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 그리고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1: Sometimes we find unexpected comfort and encouragement in surprisingly simple things. Today I'd like to explore these small feelings of longing that linger in my heart.
2: 길을 걷다 보면 한번 와봐야지 했던 장소들이 다시 와보면 어느새 사라지거나 새로운 가게들로 바뀔 때가 있어요.

0: 있습니다. 정말 적응할 틈 없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오랜 시간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주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동구에 있어줘서 고마운 장소들로 향해보겠습니다. There's so much to say, I
1: know. It must be a great blessing to have a place brimming with nostalgic memories where I can reconnect with my childhood self. By rediscovering Seongdong-gu, a place that is home to me, my neighbors, or others, I'd like to take a moment to appreciate the power of memories that are irreplaceable.
0: Yeah, 딱 학교 후문에 이렇게 딱 슈퍼가 딱 있네요. 야, 정말 딱 봐도 오래된 슈퍼 같고, 아, 문구점도 같이 하시는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어렸을 때 그 문방구나 슈퍼 앞에 가면은 항상 사장님 할머니가 나오셔갖고 막 반겨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아, 계시나?
1: A supermarket that has been running for over 60 years.
0: 안녕하세요.
1: A place where the nostalgia of childhood lingers. It feels like I'm reconnecting with the cherished memories I've held in my heart.
0: 동네 슈퍼인데, 아, 작지만 정말 있을 게 다 있어요. 아. 사장님, 아유, 그리고 옛날 그 동네 슈퍼에는 문방구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에 방도 있어요. 요즘은 이런 공간이 없거든요. 사장님, 잠깐 안에 들어가서 인사 좀 드려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아유,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와.
2: 안녕하세요.
0: 와. 이렇게 방처럼 돼 있네. 이야.
1: The owner of the establishment first opened this place at the age of 30. Now in her 90s, she still oversees it with care. I took a moment to reminisce with the owner about the past.
2: 다 우리 아들이에요, 이거는.
0: 네, 아드님. 네. 돗자리 깔고서.
2: 네. 여기 한양대, 한양중학교, 그 한양대학교 있는 데라고 그래요.
0: 아.
2: 여기 한양초등학교 다녔어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서풍을 여기 운동회 하고 갈 때 먹고.
0: 예. 여기 한 곳에서 60년 동안 계시면서, 그죠?
2: 네, 네.
0: 야, 이때가 그러니까. 아, 정말
2: 그때 약혼 사진이에요.
0: 약혼 사진이세요?
2: 예.
0: 아, 야, 남편분.
2: 예.
0: 아, 정말 고우실 때 오셔 갖고 야. 가끔씩 이렇게 앨범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 어떠세요?
2: 즐겁죠.
0: 예.
2: 그 마냥 우리 아들만 보면 즐거운 사진인데.
0: 예. 과거에 이제 추억도 떠오르시고.
2: 예. 예. 아. 지금은 자꾸 그때 생각을 하면 자꾸 이 앨범 보면 쳐져 있는 게 내가 벌써 이만큼 늙었다.
0: 아.
2: 이 앨범만 보면 추억이 떠나죠.
1: 네. A beautiful and graceful age. She has spent over 60 years in this house, which she first set up after getting married. Thanks to Mrs. Shin Dong-han, the memories of so many others have been preserved.
0: 캡캡이 네. 쌓여있던 네. 그 공책부터 해갖고 이거 미술 도구인데 이거 정말
2: 네,
0: 비싸서 파레트. 못 샀던 그 시절 때 파레트.
2: 네, 파레트.
0: 아,
2: 네.
0: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2: 네.
0: 제가 저 미술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어렸을 때.
2: 맞아요.
0: 그래갖고 미술부 때. 야.
2: 이것도 있는 집애들이 있나 사지.
0: 맞아요.
2: 조그만 거예요, 또.
0: 네.
2: 파레트가 조그만 네, 것도 그 있어요. 예.
0: 좀
2: 이거는 좀 고급으로
0: 고급 좋은 거고
2: 미술용. 응?
0: 예. 그 플라스틱을 내가 조그만 그런
2: 예, 전문용으로 이제 예. 나오는 거 이게
0: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예.
0: 아,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사진이 아까 그 앨범에서 봤던 사진 중에서
2: 예.
0: 아, 좀 인상 깊은 사진이 있어갖고 사장님 이거 이 사진 기억하세요?
2: 네, 네. 이 앞에서 여기서
0: 예, 예, 예, 예.
2: 여기서 아들하고 이제 아들이 저기서 공돈 좀 내고 공 받는 거. 예. 공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아들이 저기서 선조 좀 내가 받는 거고.
0: 이때가 언제 적이신 것 같아요?
2: 이게 나 50살째.
0: 50살?
2: 예.
0: 50살 때요?
2: 50살 때.
0: 이야.
2: 예. 50살.
0: 아들이 이제 공 던져주는 거예요?
2: 예.
0: 이야. 정말 오래된 사진입니다. 아. 그 사장님 이때 같이 계셨으면 기억나세요? 젊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3: 기억나죠. 네. 엄청 예쁘고 네네. 말도 잘하시고 네네. 친절하시고 네. 아주 이쁜 할머니였지. 그때는 아. 아주머니였지.
0: 그러면은 이때를 좀 추억하셔갖고 네. 요 포즈 똑같이 취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 테니까 네. 아들이 공을 딱 던져준다고 생각하시고 네. 잠깐만 이거 갖고 계시면 네. 예. 여기 서서
3: 잘하시지.
0: 예. 하나 둘.
1: Having memories to draw upon truly gives us strength in our daily lives. To the owner who has gifted us these precious recollections, thank you so much. Even a familiar path we walk every day can occasionally bring unexpected excitement.
4: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제가
4: 아유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0: 예, 잘 찾아온 것 같은데 아, 예, 여기 예. 마산동 여기 축산시장에 오면은 예, 예. 통장님이 계실 거라고.
4: 예, 예.
0: 이 성동구를 대표하는 우리 아유. 최고령 통장님.
4: 아유, 예, 예.
0: 아, 맞으시죠?
4: 예, 예, 그렇습니다.
0: 네.
4: 예. 이곳이 예, 예. 예, 북문입니다.
0: 네, 아유, 북문. 예,
4: 원칙적으로 마당동이 북문과 남문 두 가지 I자로 이렇게 돼 있다가
0: 네.
4: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저 굴다리를 하나 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섬화라는 그 문이 또 하나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문, 북문, 서문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0: 통장님께서 네. 여기 마장동에 토박이시니까
4: 네, 네.
0: 여기 옛날에 이 마장동은 어땠나요?
4: 마장동은 옛날 그 1963년도 그 우성농업이 마당동에 도살장을 만들면서부터
0: 네.
4: 조금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 광주리하고 지금 마당동에 상공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저 상, 광주리 이런 공장이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광주리에다가 부산물을 담아갖고 이렇게 팔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옛날 저희들 젊은 시절에는 뭐를 했냐면 그 신문지에다가 고기를 싸서 이렇게
0: 아~
4: 예, 세면포대 종이에다 이렇게 주고 했었어요. 예.
0: 저 어릴 때 예. 아버지께서 예. 신문지에다 고기 싸갖고 예. 뭐 어머님 뭐 생신이나
4: 예, 예.
0: 뭐 중요한 날 때마다 고기를 사갖고 있어요.
4: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싸주던 것을 지금은 이제 뭐 현대화가 되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얼마나 포장이 달려 있는. 예. 그리고 이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언제든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들이 많죠.
1: The livestock market, which has been the heart of meat distribu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for over 60 years, is located here. Mr. Kim Chung-su, a long-standing figure in the community, has a wealth of memories from the days of Majangdong.
4: 마장동 그 자체가 에, 동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0: 네, 네.
4: 그리고 저 양마당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말을 키우던 양마당이 있었던 곳이 마장동입니다. 그래서 말을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순말은 마장동으로 보내고 암말은 성수동으로 보냈습니다. 종자를 분석시키기 위해서 성수동에서는 암말을 키웠고 마장동은 파말마로 쓰기 위해서 성수동, 마장동으로 왔죠, 순말이.
0: 예, 예.
4: 제가 이제 마장동에 좀 오래 살았습니다.
0: 예, 예.
4: 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미 여기서 오래 살면서 축산물 시장과 한 고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도 제가, 예, 그 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이 저 마장동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현재, 그리고 옛날 공존했던 마장동을 조금 알리는 일에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1: I headed toward a cherished space that must be protected.
0: 통사님,
4: 네.
0: 지금 이제 걷다 보니까 여기 또 아, 대한 적십자사 건물이 있는데, 네. 야, 제가 알기로는 마장동에서 제일 큰 건물 중에 하나더라고.
4: 아, 그렇습니다. 이게 네. 에, 삼은극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극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성동구의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보셔도 되죠.
0: 이야.
4: 가장 큽니다, 이게. 그리고 저기 네. 끝에 있는 십자가 마크도
0: 네.
4: 적십자 마크도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0: 이야.
4: 그때부터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재난이 있는

0: 곳은 언제든지 적십자사가 찾아가는 곳이죠.
1: The history of a building that could easily be overlooked.
2: 아니 근데 여기는 새롭게 싹 이렇게 바뀌신 것 같은데 안에 내부가 여기는 제가 보니까 아니 그대로 보존되는 것 같아요. 계단이 보니까 옛날 극장 계단 올라가는 계단 같은 느낌.
0: 아 그러면요 옛날 그대로 네. 그대로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2: 아 그래요?
0: 단지 뭐냐면 깨끗이 청소하는 것 뿐이죠.
2: 아 진짜요?
0: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2: 예예 예, 예. 와. 아 옛날 생각 납니다. 진짜.
0: 그러면 천장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2: 그래서
0: 보시면
2: 그 계단 올라오면은 예. 어디 한쪽 편에 그 표 있잖아요. 예, 예. 극장 표 예매한 표. 예. 예,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고 아, 여기 서 계시고 예, 항상 예. 표 확인한다고.
1: The power of old spaces. It made me feel as if I had briefly returned to that time and place.
2: 예전 거를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예. 너무 보기 좋습니다.
0: 우리가 옛날 그대로를 재현해놓은 것이니까 상징적인 예. 성동구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의미가 있습니다.
1: Wow, it truly feels like I've discovered a hidden gem in everyday life.
2: 예전에 이제 여기가 영사실, 아까 우리 통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름이 돌아가고 아 스크린 앞에다 이제 쏘고, 야.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이렇게 단관 극장에서 영화를 많이 보곤 했거든요.
1: It's been said to watch a single screen theaters fade away, but today I felt a sense of renewed youth. Shall we keep on walking?
2: 아, 학교도 있고.
1: 그때
2: I stumble upon familiar places that feel like unexpectedly running into an old friend when wandering around. 딱 미용실에 계신 거예요. 파마 하시느라고 또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수다 떠시느라고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찾으러 다녔던. 예. 어떤 이 동네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1: What longing memories will be brought to the light this time? A place that once served as a gathering spot for the neighborhood ladies. I can almost hear the warmth and laughter from those days.
2: 아, 저 이제 사진이나 뭐 이게 상장 같은 거 이제 보니까 걸려 있는 액자를 보니까 여기 미용실 운영하신 지도 꽤 오래 되신 것 같아요.
3: 여기서는 8년 됐고요. 네. 그 전에 있던 데는 저희 친정 엄마가 운영하시던 곳에서 저희 친정 엄마가 쓰러지셔서 제가 그걸 이어받게 됐어요. 그래서 미용.
2: 그럼 어머님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지금 하시는 거죠?
3: 네, 네.
2: 그래서 그럼 총 합해서 한 몇 년 정도 미용실 일을 하신 거예요?
3: 아, 60년 조금 넘는 거죠. 엄마하고 같이 하게
2: 된. 60년이요?
3: 제가 한 33년? 네. 엄마가 한 40년 조금 넘으셨을 것 같아요.
2: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어머님이 그렇게 지켜오신 미용실을 딸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더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미용실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미용 일 하시게 된 게.
3: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시절에는 저희 친정 엄마 시절에는 자격증이 없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격증이 없으면 미용실을 못 한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대학을 똑 떨어지고 나니까 네. 그러면 자격증만 따주면 내가 너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겠다. 야. 얼마나 그 20대 꿈 같은 얘기예요. 돈도 안 벌으면서 돈을 주신대니. 그래서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따서 놀다 보니까 네. 하게 됐어요.
2: 자연스럽게 미용사가 되신 거예요?
3: 네, 네, 네. 아,
2: 현재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3: 어머님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네. 가셨어요. 많이 아프셨고 투석 준비하시는 와중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1: She is someone who is always missed and loved.
2: 야,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어머님의 옛 시절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흑백으로 돼갖고 이 단칸방 시절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3: 그게 미용실 안에 딸린 방인 것 같아요. 아. 그 방에서 일하시고 급하게 식사하시는 그 사진을 네. 누가 찍으셨나 봐요.
2: 이렇게 안에서 일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그 미용 쪽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되게 사랑하셨나 봐요.
3: 네. 뭐 봉사도 다니시고 바쁜 와중에 저희도 키워주시고 근데 한시도 안 놓으시더라고요. 손님들 찾아오시는 게 그냥 돌려보내는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2: 네. 아, 그 봉사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여기 또 여기 봉사했던 그런 사진 같아요.
3: 네. 저도 처음 봤어요.
2: 아이들 이렇게 머리 깎아주시고.
3: 네, 네. 그때는 고아원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봉사를 하신 것 같아요.
2: 네.
1: A mother who always shared generously despite a modest life, and her daughter who carries on that belief.
2: 사실 동네에서 자주 다니던 미용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은 그 이상한 곳까지 찾아가고 싶더라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로.
3: 맞아.
2: 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 이 미용실은 어떻게 지켜 나가시고 어떤 동네 장소로 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예.
3: 그 전에 저희 친정 엄마가 미용실 하실 때 네. 보면은 와서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까지 드셨고 저희도 지금 세대가 변해서 이곳이 그런 손님들은 없지만 네. 동네 지인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오래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곳이 놀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는 발전시키고 싶어요.
2: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어머님의 대를 이어서. 미용실 오래 지키고 계시니까 그동안 못했던 얘기 한마디 딱 영상 편지를 보내주신다면 네.
3: 사랑하는 엄마 엄마 살아계실 때는 내가 속도 많이 새기고 미용도 제대로 못하고 일찍 나와야 되는데 늦게 나와서 일하고 일찍 퇴근하고 그때 엄마 속 많이 새긴 거 미안해 근데 지금은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엄마의 사랑하는 손녀 가인이도 잘 키우고 있어. 더 열심히 엄마같이 미용을 사랑하는 딸이 될게. 고마워. 사랑해.
1: I hope this space filled with the warmth of their bond remains for a long time. The joy of discovering something new within familiarity. Today, I'm reminiscing about the hidden landscapes of Seongdong-gu in Seoul. In the midst of rapid changes, let's take a moment to recall forgotten memories from the past.
2: 야, 저기는 벌써 이렇게 성동구 새 건축물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네. 야, 정말 빨리 변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네네. 오늘 여기 성동구 이 마을 여행하는데 같이 네네. 동행자분을 한번 예,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그분이 맞으십니까?
4: 네, 배경화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2: 예,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잠깐, 예, 앉으세요.
4: 네,
2: 예.
4: 좋습니다. 아, 훨씬 더 미남이십니다.
2: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아, 백영화 대표님.
4: 네, 맞습니다.
2: 네, 오늘 이제 마을 여행을 함께 동행해 주실 건데
4: 네.
2: 제가 알기로는 이 성동구의 토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4: 네, 맞아요. 제가 1971년 1월 15일 날 성동구 네. 금호동 달동네 산동네에서 태어났죠.
2: 이야.
4: 네, 요 꼬마가 저기. 제가 아, 너무, 3학년 때.
2: 너무 귀여워.
4: 그리고 저희는 달동네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산을 깎고 단칸방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지고.
2: 아 이거 막 이렇게 돌담 있고 막.
4: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하고 저희 이웃 가게집 아줌마 저희 옆집 아줌마세요. 근데 이렇게 한복을 곱게 입고
2: 마치 이렇게 동네 분이신데 이렇게 가족분들처럼 이렇게 사진 찍기가 요즘에 쉽지 않은데.
4: 맞아요. 야. 네, 이분들이 저희를 다 돌봐주셨거든요.
2: 야 진짜 오래된 사진이다.
4: 네. 이게 저희 네. 이웃분들이에요. 제가 금호동 달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대잖아요.
2: 네.
4: 저희 엄마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동네에 있는 이런 어르신들이 저희를 돌봐줬어요.
2: 야.
4: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몸이 아프시면 저희 엄마 아버지나 동네 또 다른 젊은 분들이 이분들

0: 다양한 책방들. 오. 그 책방 중에 제일 있는데요. 네네. 혹시 서울 미래유산 들어보셨어요?
1: 어, 들어봤죠.
0: 그쵸.
1: 네네네.
0: 그 서울 미래유산이 바로 책방이에요.
1: 아,
0: 예. 네. 어, 우리가 책방, 특히나 헌책방 하면은 많이 사양사업으로 잊혀진.
1: 그렇죠. 그렇죠. 대형 서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갖고.
0: 네,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아주 묵묵하게 일을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
0: 거기 가면 되게 귀한 LP판도 볼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LP판 이야. 좋아하세요?
1: LP 저 모으고 있거든요.
0: 아,
1: 저도.
0: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비지스의 네. 되게 귀한 앨범을 여기서 샀어요.
1: 대표님.
0: 네네.
1: 빨리 가보시죠.
0: 가볼까요?
1: 네.
0: 네 같이 네. 가볼까요?
1: 네, 네.
0: 네, 좋습니다.
2: The place we headed together, where she hopes to share the community's cherished spaces. This first-generation second-hand bookstore in Korea that has continued its legacy since 1972. I can't help but think that the time this book has endured holds the history of the city. Infused with the scent of time, the aura of the bookstore brings warmth to my heart.
3: 대표님.
0: 네.
3: 저는 헌책방의 이 묘미는
0: 네.
3: 이 비좁은 통로를 지날 때마다 예상치 못한 귀한 책을 발견했을 때.
0: 맞아요. 여기에 있는 책들이 결국 우리는 보물 찾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3: 네네.
0: 특히 이곳은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3: 아.
0: 우리 후대 세대한테 꼭 남겨질 유산 중에 이렇게 켜켜이 세월을 담고 있는 책들을
3: 네.
0: 보여줄 수 있고 와서 직접 읽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3: 네.
2: 네. What memories did the owners of these books hold? The stacked second-hand books sparked my curiosity.
1: 아, 정말 희귀한 책을 발견했는데 우리 그 윤동주 선생님의 평전인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서 별 헤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4: 야, 딱 봐도 지금 모습이 사장님 같아.
2: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founder, he has steadfastly maintained the bookstore for over 30 years.
5: 안녕하세요, 선생님.
4: 아, 예, 안녕하세요.
5: 예, 예, 저기 그 마을 여행가 우리 백 대표님 소개로 왔는데요.
4: 아, 예.
5: 여기 이 헌책방 서점 사장님 맞으시죠?
4: 네, 맞습니다.
5: 아, 예, 반갑습니다. 그 너무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4: 네, 그럴까요?
5: 예.
2: It's filled with rare books that are hard to find elsewhere. The owner wishes to preserve the traces of life and memories tucked away between the well-loved books for a long time.
1: 지금은 이제 찾기 어려운 책들을 직접 이 공신의 책방 아니면
0: 맞아요. 예,
1: 찾기 어려운데 여기 오셔서 이제 꼭 이렇게 사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손님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6: 많죠. 외국 손님도 많고.
1: 예.
6: 다른 데서 못 찾는 거를 우리 집에서 우연히 딱 고르실 때 그 손님들. 아 이거 여기 있네 하고 이제 아주 저도 저 굉장히 기쁘고.
0: 손님한테도 보물 찾기 우리 사장님한테도
6: 그렇죠.
0: 보물 찾기
1: 아 이 공신의 책방 우리 사장님한테는 좀 각별하실 것 같아요.
6: 예.
1: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6: 글쎄요 이제 책방이 점점 더 사양 산업인데
1: 예.
6: 그래도 또 책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책방을 또 들르고 그러는데
1: 네.
6: 지금은 학생이나 교수가 책방을 들르는 게 아니고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또 오래됐기 때문에 이 책들을 아마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고 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추억도 있고 또
1: 네.
6: 책을 구할 때 또 그 나하고 책하고 인연이 돼서 만났을 때 그 좋아하는 책을 만났을 때 그런 또 소소한 기쁨
1: 네.
6: 이런 걸 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고속 그런 생각.

0: 맛있는 냄새. 아, 빨리 기름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어, 승준 씨.
1: 와이어 씨, 지금 어디예요?
0: 아, 네, 지금 통일시장이에요.
1: 시장에서 지금 뭐 해요?
0: 통일시장에서는 엽전으로 음식을 살 수 있어요. 엽전은 옛날 돈이에요. 기름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1: 기름 떡볶이요?
2: 부러워요.
0: 승준 씨는 뭐예요?
2: 저는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0: 아, 승준 씨, 가봐야겠어요. 다시 전화해요.
2: 네, 맛있게 먹어요.
0: 어, 기름 떡볶이 얼마예요?
3: 8개.
0: 엽전 8개.
3: 네, 해드릴게. 네.
4: 와이어 씨, 지금 뭐예요?
0: 엽전으로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효진 씨는 뭐예요?
4: 저는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3: 여기 있어요. 이건 덤이에요.
0: 어, 우와, 감사합니다. 응. 효진 씨, 이거 봐요.
4: 우와, 맛있겠다. 제가 지금 갈게요.
0: 맛있어.
5: On today's episode of K-Chat Travel in Korea, Wyatt went to eat 기름 떡볶이. 기름 떡볶이 is fried in oil and doesn't come with the sauce like regular 떡볶이. And Tongin traditional market is famous for 기름 떡볶이, and the 기름 떡볶이 he ate looked amazing. Right, so Seungjun called Wyatt, who was traveling on his own. If you're curious where someone is, like Seungjun was,

0: You can ask, 지금 어디예요? Then, if you happen to be in the market like Wyatt was, you can say, 지금 시장에 있어요. Or, 지금 시장이에요. Hyojin also called Wyatt to ask what he was up to. To say that in Korean, you say, 지금 뭐해요? To tell someone about what you're doing right now, you can say, 고 있어요, or 는 중이에요. For example, if you're buying 기름 떡볶이 in the market, it's 시장에서 기름 떡볶이를 사고 있어요. Or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If you are listening to music at home, you can say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Or 음악을 듣는 중이에요. How would you say you are watching a movie at home? Exactly. You can say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Or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It's not that hard, right? The people in traditional Korean markets always try to give you a little extra on top of what you ordered. And this is called 덤 문화. Now that there are fixed prices, 덤 문화 and deals are mostly disappearing. So, of course, it feels good when you get an extra large serving like our protagonist, Wyatt. Now,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1: 지금 시장이 있어요. 지금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기름 떡볶이를 사고 있어요.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2: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음악을 듣는 중이에요.
3: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0: 오늘 어디 가요?
1: 세종대왕 전시관에 가려고 해요.
0: 세종대왕 전시관이요?
1: 근데 가는 길은 몰라요. 어떻게 가요?
0: 잠깐만요.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1: 그럼 걸어서 갈까요?
0: 좋아요.
1: 오! 세종 이야기. 와! 와! 효진 씨.
0: 네?
1: 저는 세종대왕을 좋아해요. 저 이거 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0: 그래요?
1: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효진 씨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0: 네, 맞아요.
1: 와, 멋있다.
0: 여기에도 세종대왕이 있어요.
1: 오, 그러네요? 오, 저도 한번 봐도 돼요? 오, 저도 몰랐어요. 세종대왕을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0: 네, 좋은 생각이에요.
1: 와, 더운데 우리 음료수나 마실까요?
0: 그럴까요? 그건 주세요.
1: 이거는 이걸로.
2: 세종, the four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was renowned for his concern for his people. Upon ascending the throne, he made significant advancements in politics, the economy, defense, and culture. In particular, after extensive research, he proclaimed what we now know as Hangul to be called 훈민정음. It was made so that ordinary people at the time could easily learn to write. Now, let's go over today's Korean expressions. To say that you plan to do something or explain the reason you're doing something, add 려고. For example, if you plan to visit the King Sejong Exhibition Hall, you can say 세종대왕 전시관에 가려고 해요. To say the reason you came to Korea was to see the King Sejong Exhibition Hall, you say 이거 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How would you say you plan to study more about King Sejong online? That's right. You would say

0: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One more thing. To express when someone can or cannot do something, use 을 수 있다. For example, when Hyojin mentioned they could ride the bus, he said 버스로 갈 수 있어요. Also, when choosing from a number of things or listing things, use verb 거나 or noun 나. For example, to express the choice you can make between walking or biking, you can say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Okay, then how would you say you can take the bus or subway? It would be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And how would you say you can walk or take the bus? That's right. It's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All right, let's practice what we learned today.
1: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2: 버스로 갈 수 있어요.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1: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0: 와이엇. 저는 다 했어요.
1: 오. 와, 진짜 잘했다. 저는 어때요?
0: 잘했어요. 우리 이제 어디 가요?
1: 잠시만요. 아침에는 남산 케이블카 탔고 한강라면은 점심에 먹었고 다음에 자전거 투어?
0: 아니요, 경복궁에 갈까 봐요.
1: 좋아요. 경복궁 가면 한복을 빌려서 입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같이 입어볼까요?
0: 한복을 빌려요?
1: 네, 승준 씨도 같이 투게더.
0: 저는 괜찮아요.
1: 승준 씨,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 입장료가 무료래요. 아, 잘생긴 승준 씨.
0: 알겠어요. 경복궁 가기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봐요.
2: 와우, Wyatt's energy is no joke. I like to make a full day of plans too, but Wyatt takes it to a whole new level. A useful Korean expression when asking about people's plans or schedules is 뭐 할 거예요? You can add any date in front of it to ask about the near to far future. Like 이제 뭐 할 거예요? Or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To answer, you would simply say 무엇을 할 거다. If your plan is clear or uncertain, use 을까 보다 or 릴까 보다 before it. Now, let's look at an example. Did you catch how they said, I think I might go to 경복궁 in Korean? 경복궁에 갈까 봐요. Since 가다 has no 받침, it becomes 경복궁에 갈까 봐요. If you plan to eat 팥빙수, 먹다 has a 받침, so it becomes 팥빙수를 먹을까 봐요. How would you tell someone a series of things you plan to do one before the other? For example, if you plan to go to 경복궁 Palace, but before that you plan to find a hanbok rental store first, in Korean, the word for before that is 그 전에. You would say 경복궁에 갈 거예요. 그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야 해요. Or to shorten it into one sentence, you add 기 전에 to the verb in the first statement to connect it to the second. Just like this. 경복궁에 가기 전에 한복을 빌릴 거예요. 경복궁 Palace, Korea's iconic palace, was built in 1395 by Taejo Isonggye, the first Joseon Dynasty king. 경복 means great blessing from the sky. 경복궁 Palace is a popular destination for visitors in Korea to explore royal culture and Joseon Dynasty architecture. All right, let's practice what we learned today.
0: 경복궁에 갈까 봐요. 그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야 해요.
1: 경복궁에 가기 전에 한복을 빌릴 거예요.

0: 멋있어요.
1: 저요?
2: 아니요, 광화문이요.
1: 이제 들어가요.
3: 잠깐만요, 브이로그 찍을 거예요.
1: 네?
4: 와이어스의 브이로그. 여기네, 광화문이에요. 안녕. 승준 씨도 인사해요.
1: 안녕.
0: 광화문을 지나가요. 광화문이 크고 멋있어요.
1: 걸으면서 위를 봐요. 어?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궁궐이에요. 어? 뭐예요?
0: 승준 씨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요.
1: 브이로그는요?
0: 승준 씨 설명을 듣고 싶어요.
1: 네. 경복궁은 세종대왕이 사랑한 궁궐이에요.
0: 세종대왕 경복궁? 어?
1: 배고파요?
0: 네, 배고파요.
1: 그럼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 먹을까요?
0: 그래요. 경복궁 구경한 후에 저녁 먹어요.
5: 광화문 and 경복궁 Palace are stunning. 광화문 is the south gate of 경복궁 Palace while also serving as its main entrance. 경복궁 Palace included political facilities for the king and court officials, living quarters for the royal family, and leisure areas for relaxation. At 경복궁 Palace, you'll experience the refinement and dignity of Korean royal culture. Today, Wyatt was shooting his vlog as he passed through 광화문. To express that you're doing two things at once, you can say 면서 or 우면서. For example, if you're walking through 광화문 and looking up like 승준 was, you can say 걸으면서 위를 봐요. Or if you're studying while listening to music, you can say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And if you're eating while watching a drama, it's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어요. To go a step further, to talk about one action that will take place after another, you use 고 나서, 은 후에. For example, if you are having dinner after going to 경복궁 Palace, you can say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을 먹어요. Or 경복궁을 구경한 후에 저녁을 먹어요. How about another example? To say you exercise after eating, you can use 밥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해요. Or 밥을 먹은 후에 운동을 해요. Let's hear the correct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걸으면서 위를 봐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어요.
1: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을 먹어요. 경복궁을 구경한 후에 저녁을 먹어요.
0: 밥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해요. 밥을 먹은 후에 운동을 해요.

0: 우리 내일 어디 가요?
1: 우리 삼계탕 먹을까요?
0: 삼계탕이요?
1: 네. 삼계탕은 어린 닭에 한약재와 찹쌀을 넣고 물을 부어 오래 끓인 음식이에요.
0: 지금 더워요. 더운데 삼계탕을 먹어요?
1: 네. 한국에서는 여름에 삼계탕을 먹어요.
2: 와,
1: 맛있어요?
2: 아, 네. 땀나요.
1: 땀이 나는데 몸은 시원하죠?
2: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더운데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시원하다고 말해요.
2: 땀이 나는데 몸은 시원해요.
1: 오, 와이엇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기.
2: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1: 네. 여름에 더운데 삼계탕을 먹고 겨울엔 추운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2: 겨울엔 아이스. 그건 또 왜요?
1: 그러게요. 왜일까요? 우선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알아볼까요?
2: 좋아요. 가요.

0: 와이어 씨, 한국 영화 본 적 있어요?
1: 당연하죠. 그런데 다 OTT 플랫폼으로 봤어요. 영화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돼요.
0: 기생충은 봤어요?
1: 오 마이 갓! 기생충? 여러 번 봤어요. 기생충은 엄청난 영화예요.
0: 저도 기생충 재밌게 봤어요. 그럼 K-POP은 어때요?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1: 아이돌 가수 콘서트 표를 사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다 팔려서 못 샀어요.
0: 아쉬웠겠어요. 다음에 우리 같이 가요.
1: 좋아요. 오늘은 영화 보러 왔으니까 재밌는 거 봐요. 렛츠고!
0: 오케이.
1: 와... 순유 씨, 한국 영화는 정말 볼만해요. 근데 이 영화는 어때요?
0: 어? 온앤오프 콘서트 영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온앤오프거든요. 갈까요?
2: Korean movies are popular, especially with films like Parasite leading the way. Critics and moviegoers from around the world hail Korean movies for their original storytelling, unique genre, crossovers, and social messages. With Korean movies easily available on streaming services, Korean content is increasingly enjoyed worldwide. If you ever travel to Korea, I recommend you visit a Korean movie theater. What's better than watching a movie with tasty snacks? Well then, the Korean expression we're going to learn today is 은 적이 있다 or 없다. It's used to say whether you've experienced something in the past or not. Take our main characters for example. When Seungjun asked Wyatt if he's watched a Korean movie, he said,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And to answer that you have watched a Korean movie, say, 네,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If you haven't, say,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It's as simple as that. Well then, how would you ask if someone has been to a Korean concert before? That's right, it's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Let me teach you another Korean expression you can use to talk about your experience or recommend it to others, simply by adding 을 만하다. It's often used for things that are good or worth recommending. If you are recommending Korean movies to someone, you can say 한국 영화 정말 볼만해요 to express that they're worth checking out.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0: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1: 네,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0: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1: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0: 아니요, 간 적이 없어요.

0: 어제 영화 봤어요? 어땠어요?
1: 정말 재밌었어요. 영화가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효진 씨도 시간 되면 한번 봐요.
0: 아쉽네요. 오늘 같이 영화 보려고 했는데.
1: 정말요? 아, 대신 내가 오늘 점심 살게요.
0: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가볼 데가 있어요. 한국 캐릭터 굿즈샵 가봤어요?
1: 어? 못 가봤어요.
0: 저는 지난번에 갔는데 좋더라고요. 구경할 것도 많고요. 가볼래요?
1: 가요, 가요.
0: 와이엇도 캐릭터 인형 좋아해요?
1: 네, 정말 좋아해요. 어? 이거 귀엽죠? 사야겠어요. 아직도 못 골랐어요?
0: 와이엇, 벌써 다 샀어요?
1: 네. 아직 못 골랐으면 이 근처에 다른 캐릭터 굿즈샵도 있대요. 거기 가요.
0: 저는 다 골랐어요. 이제 갈까요?
1: 저는 아직 다 못 골랐어요. 아쉽지만 오늘은 이것만 사야겠네요.
0: 너무 많아요.
1: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0: 아, 덥네요.
1: 아, 그러니까요. 날이 더워졌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됐어요.
2: 그동안 여행은 어땠어요?
1: 아, 다 좋았어요.
2: 다행이네요.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1: 아, 여기요. 되게 독특한 산책로인 것 같아요. 여기 이름이 뭐예요?
2: 서울로 7017이에요. 안 쓰는 차도를 고쳐서 만든 거예요. 이 차도는 만들어진 지 50년도 넘었어요.
1: 와,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 이따 밥 먹이로 약속한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2: 그럼 금방 오겠네요.
1: 여기 명동에서 가까워요?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요.
2: 그렇게 멀지 않아요.
1: 아, 그럼 같이 가야겠어요.
2: 알렉사!
1: 어?
2: 효진아!
1: 두 사람 아는 사이요?
2: 우리 친구예요.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그럼 우리 같이 가자.
1: 어? 좋네요?
3: 서울로 7017 is amazing. Originally an overpass built in 1970 and nearly demolished for safety reasons. It was transformed into a pedestrian walkway in 2017. 서울로 7017 also conveniently connects to 남대문 Market, 명동, and 남산. 서울로 7017 offers amenities and rest areas, making it a pleasant place for a stroll. Taking in the flowers, the trees, and the heat of the day, Alexa feels the time fly by. To indicate the passage of time with regard to something you're doing, use 은지, 이, or 가 되다. If you want to say it's been a week since you arrived in Korea, like Alexa, say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Also, Sung Jun mentioned it's been over 50 years since the overpass was built by saying 이 차도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어요. Now, let's learn how to say when something happens and continues to happen into the present. Alexa's friend arrived at Seoul Station, right? To say that he arrived at Seoul Station and is still there right now, you say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If someone is hospitalized and remains in that condition, you say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If you sit down and stay seated, say 의자에 앉아 있어요. Another thing, when you want to express that someone else wants to do something, you add 고 싶어 하다. If your friend wants to visit 명동, you can say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 해요. What a coincidence that Sung Jun and Hyojin both knew Alexa, but were already friends.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we learned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2: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이 차도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어요.
1: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4: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 해요.

0: 오늘은 삼척 관람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0: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그럼.
2: 너무 잘 알죠?
0: 네. 오늘은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벨하고 네.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어?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4: 여전히 얼굴이 좋아.
2: 그 떼배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배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5: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뗏목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2: 근데 오동나무를 베어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다.
5: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비율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2: 지금 있는 때부터 언제 만드셨어요?
5: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2: 세 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6: 와, 저리나.
5: 보통 한 3명에서 5명.
2: 5명도 타요?
5: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요.
6: 와, 저리면 저린다.
2: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7: 예, 한번 태워주기 전에 확인을 해봐요.
2: 한번 태워 주실 수 있으시죠?
5: 예, 한번 타죠, 뭐 우리가.
2: 한번 타가지고 네.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그렇죠.

0: 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있었어요.
1: 그렇죠. 네.
2: 참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1: 어, 그렇죠. 이런데 미역이 쓰는 거지. 암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이 있고. 봄 되면 이제 군소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이쪽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1: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그냥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1: 재밌어 아주.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2: 이거 상일쌤이 한번 저 해보실래요?
0: 제가 한 번만. 아, 제가 한 번만 이거 하는 거 흉내 내볼게요.
2: 이쪽에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고. 네. 자, 한번 실력 좀 보겠습니다. 상일쌤. 네.
0: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약국 살짝 보이네요.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 예, 예. 그럼 여기서 창경발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창경발이라고 합니다.
2: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1: 예.
0: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따보시죠.
2: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걸로 봐서.
1: 예, 미역을.
2: 예, 미역을. 따는 거군요. 아, 이렇게. 네.
0: 제가 따는 걸로.
2: 상일쌤 한번 따주시죠.
0: 아,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3: 0초!
2: 뭐가 달려 나왔네요.
3: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아,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채취를 해보시죠.
2: 예. 자, 아직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0: 아니, 뭐 군소도 있고,
2: 예.
0: 해산도 있고, 예.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2: 아, 그럼 창일쌤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4: 그렇습니다.
2: 예.
0: 갑시다.
4: 가자!
2: 저기 그 섬 있잖아요. 네, 월미도
0: 큰 섬.
2: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0: 좋습니다, 큰 섬.
2: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0: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어요.
2: 그거 직접 따보셨어요?
0: 아, 전 많이 땄죠.
2: 아?
0: 아, 이거 안 되겠다. 파도가 너무 세다.
4: 네?
0: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2: 파도 별로 없는데?
0: 아니. 이거 나가면 이거 뒤집어져. 위험해.
3: 아, 저리요.
0: 아니, 안 돼. 안 돼.
2: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여기.
0: 그래,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요, 빨리.
2: 나가서 뭐 성게도 따고 뭐 그랬다면서.
0: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아,
2: 없어요, 지금.
0: 아유,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이 모르시네, 이게. 선장님, 네. 빨리 돌려, 빨리. 아, 무서워, 야. 무서워,
5: 떼벼를 타보셨는데,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2: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무섭고, 네, 편하진 않았어요. 아, 물론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5: 그랬습니다.
2: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5: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여기에 걸려요.
2: 네.
5: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그게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부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2: 심플 이즈 베스트군요.
5: 그렇죠. 네. 다른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이런 마을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2: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5: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홍의상입니다. 예, 오늘은 저의 앨범 지난달 4월 23일 날 저의 EP가 나왔는데요. 오늘 그걸 쭉 들려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EP를 그냥 통으로 생으로 지금 들으셔야 돼가지고 한번 1번 트랙부터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퍼즐이라는 곡이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무거운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일 때도 있지만 또 주인공인가? 나는 어디 조연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위축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조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자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퍼즐 들려드릴게요.

네. 네, 퍼즐이란 곡 들려드렸고 다음 곡은 2번 트랙입니다. Doesn't Matter라는 곡이고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입니다. 곡을 좀 쓰다가 되게 본능적으로 나온 가사거든요. 후렴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아무도 이 한글을 써도 못 알아듣는 곳에서 이걸 썼어요. 그래서 엄청 자유롭게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허튼 것은 거치길,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텨내길 하는 바람. 저는 뭐 직접적으로 뭐 버텨내자 뭐 위로한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좀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곡입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Doesn't Matter 들려드릴게요.

사실 살면서 이렇게 빠른 노래 처음 내봐가지고 그 이렇게 빠른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약간 동작이 좀 있잖아요. 아직 몸이 약간 계속 거부해요 막 저를. 근데 네, 그래서 Doesn't Matter이라는 곡이었고, 생각보다 인생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들이 있을 때 막 되게 복잡해지기 쉽잖아요. 막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조금 단순할 때 또 그 안에서의 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불행을 생각할 때 좀 더 단순해지면 또 그 불행이 또 약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곡은 캐슬이란 곡이고요. 이 곡은 라이브로 처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그 어느 순간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막 인생이 그 제 앞에 있는 무언가가 엄청 큰 벽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호흡이 막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게 좀 버겁다고 느꼈나 봐요. 뭔지 그 삶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날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캐슬이란 곡이고, 어떠한 그 성벽을 마주하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을 맞이하는 저의 그 마음가짐을 담은 노래입니다. 캐슬 들려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 허수아비라는 곡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방치된 밭에서 있는 허수아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곡을 썼는데, 이 노래가 끝나고 다 섰을 때쯤엔 내가 그 주인인가? 이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거의 이제 저의 음악 감상에 앨범 음악 감상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지난번에도 I'm Live 하면서 아 그냥 다섯 곡씩 내야겠다 그리고 I'm Live 와서 다섯 곡 딱 부르면 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섯 곡을 내가지고 이걸 내게 기대라는 노래고요. 그냥 어떤 춥고 외롭고 이럴 때 그냥 내게 기대라는 말을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게 기대 들려드리고 이제 마지막이어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게 기대 들려드릴게요.

홍희 작가 함께했습니다. 나 생일 한번 축하해. 생일 생일 홍희 작 축하해. 소리 질러.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무대에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둘, 셋.
1: 라이션.
0: 안녕하세요.
1: 오늘은 페이션
0: 와이엇입니다.
1: 와이엇 씨.
0: 네.
1: 이곳이 어디죠?
0: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0: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0: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0: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0: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0: 뭐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0: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0: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0: 와우.

0: 아. 근데 와이어.
1: 네, 네. 좀 뭔가
0: 저희가
1: 됐죠.
0: 예. 네.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 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박수.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K뷰티.
0: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메디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같이
0: 쓴다고요?
1: 아니, 같이
0: 쓰자고?
1: 쓴다고요.
0: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뭐 써요?
0: 녹색!
1: 녹색! 아, 너 녹색 쓰는구나.
0: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진짜?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네.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1: 네.
0: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야.
1: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Let's go.
2: Let's go.
1: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0: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1: 그쵸?
0: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들 찾아야 돼요.
1: 갑시다.
0: 가자.
1: 너 압도당했어?
0: 좀 왔네.
1: 나도.
0: 왜요? 찾았어요?
1: 무슨 느낌이...
0: 스타일이...
1: 이거는...
0: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국 분이세요?
3: 아, 유리방 사람입니다.
1: 하지마시대.
0: 하지마시대.
1: 인터뷰 듣기마시대.
0: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4: 오스스메.
0: 있나봐.
1: 있나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스미마세. 하이.
3: 보크노.
0: 하이.
3: My favorite item?
0: 하이. 빌보드 찍지 마세요. 빌보드 찍지 마세요.
3: This is my favorite item.
0: 이거. Is it Korean item or?
4: 니혼.
1: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닐 차례입니다.
0: 이제 날아가 볼까?
1: 이제 다시 날개 펴.
0: 잘생기셨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1: 네. 어디 가는 길이세요?
5: 저 출장 서울에
1: 출장.
5: 왔다가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1: 대구로?
0: 그러면...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네.
5: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니실 일이 많으면 짐을 또 싸야 되잖아요.
5: 그렇죠.
1: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5: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뭐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챙기고
0: 스킨케어.
1: 스킨케어 어떤 제품인지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자주 쓰고 있다.
0: 있다.
5: 그냥 기본 제공품만 걸고 들고 다니는데.
0: 네.
1: 다 K뷰티예요.
0: 맞아요. 역시.
1: 닥터지. 닥터지와
0: 톡톡토너.
1: 라운드랩.
5: 예비군에서 파는 거라.
1: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0: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1: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0: 맞아요.
5: 평소에 달팽이 크림을 되게 열심히 바르거든요.
1: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뭐 정말 편하게 뭐 가볍게 싸다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5: 이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0: 네.
1: 편있어.
5: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1: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5: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1: TX를 자주 가시나요?
5: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1: 진짜요?
0: 부럽다. 저희 남았거든요. 내가
1: 재영아 자연스럽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안녕하세요.
1: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가능하세요?
1: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6: Sure. I live in Los Angeles.
0: Los Angeles. For how long?
6: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0: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6: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0: Oh really? Yeah. Oh my god. Usually you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6: Absolutely.
0: Oh, really?
6: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0: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6: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1: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거 어디 다니시나요?
6: Yeah. Travel?
0: Yeah. Yeah.
1: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6: I'm a stylist,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 Face mask. To moisturize.
0: So long in the airplane.
6: On the flight.
0: Yeah, on the flight.
6: I have it, yeah.
1: 마스크팩.
0: 마스크팩을 이제.
6: 콜라겐 젤리. 젤리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1: 쓰고.
0: 오.
2: 완전 K뷰티. 완전.
0: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1: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0: 오고.
1: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0: 오고.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4: 아, 안녕하세요.
1: 혹시 지금 어디 가시? 여행 가시는
7: 그 집 분가 가는
1: 분가. 분가가 어디세요?
7: 구미.
1: 구미.
0: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7: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0: 어머, 혼자 지내는 거 힘드시죠?
7: 네.
0: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7: 네.
0: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0: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1: 저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0: 네이밍 쿠션?
1: 네.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네.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0: 오, 지금 챙겨놓은 네. 거면.
1: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0: 아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1: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네.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2: 지속력이 강하다.
1: 네.
2: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1: 아니요 이거 세트로.
2: 아 세트. 네.
0: 이쁘다 괜찮은데?
2: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0: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1: 네 여행 좋아해요.
0: 어 여행 가는 거 네. 친구들하고?
1: 네.
2: 또 이제 네.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1: 사진이.
2: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1: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잘.
2: 아 진짜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길.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1: 뷰티 꿀템 전 하이라이터.
2: 하이라이터.
1: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1: 쿠션 들어갈 것 같아요.
2: 쿠션 가져가겠습니다.
1: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2: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네.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2: 그렇죠?
0: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2: 맞아요. 또 이제
0: 뭔 스팟이?
2: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사진 스팟.
2: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0: 남는 거 바로.
2: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0: 사진 렛츠고.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네, 인생 제약.
0: 그렇죠. 또 그래서 제가 또 인생 제약 남기기 위해서 또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사진 찍어주는 거다.
2: 오,
1: 오, 오, 오, 뭐야?
0: 와우,
1: 와우,
0: awesome.
1: 유수 서울 비치는 마리동.
0: 자,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어.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왜 그냥 보기 받아줬어요. 오케이,
0: 아, 오케이.
1: 좋습니다.
0: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거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1: 아, 야.
2: 바보, 이 엔터가.
1: 아, 자, 여기. 오, 어, 어 들어가네.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 예.
0: 뭔데?
1: 약간 윤슬 그,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
0: 그니까요.
1: 어, 뭐,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우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팟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1: 와우!
0: 정말 아니죠?

0: 된 것 같은데?
1: 뭐야?
2: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왜 이렇게 시간데요?
2: 왜?
0: 남진짤.
2: 남진짤.
0: 네, 남진짤.
2: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2: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3: 예. Yeah.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오!
1: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쿠쿠 한 줄 알았어요. 쿠쿠.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오!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어때요? 와이어.
1: 이거요? 멀렁멀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네. 직접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 위에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준비가 다 되어있네, 형은.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짝대기 하나 딱 볼게요.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해줄래.
0: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오!
0: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라!
0: 이 제품.
1: 네.
0: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PX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블랙 스네일 성분과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in-1이래.
0: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그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원래 위에 거 살짝
1: 발라야 되는데.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재영 봐야겠네.
1: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1: 예,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1: 맞아요. 네.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경오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1: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발림성이 누가 봐도 고영양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1: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1: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1: 광채가 근데 좀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1: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1: 네.
0: 또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그거 어디 있죠? 실험도구.
1: 실험도구 또 꺼내요?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쓰니까 써야죠.
1: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이렇게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누르실 수밖에 없는.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에 네. 갈 때마다 꼭 네.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일단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서 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예. 네, 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0: 그렇죠.
1: 그렇죠. 그 얘기겠죠?
0: 오, 그 얘기죠.
1: 그렇죠.
0: 이게 리뷰가 되나요?
1: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0: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1: 오.
0: 그리고 마스크팩의 네. 중요한 게 뭡니까?
1: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0: 그쵸,
1: 되잖아요.
0: 그쵸, 그쵸. 오, 뭐야?
1: 접착력,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밀착력.
1: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0: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1: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영이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1: 네,
0: 네, 네. 오, 탄력 있어요.
1: 어, 눈이 커진다.
0: 어.
1: 어,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뭐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1: 야! 야!
0: 이거 붙은 이거
1: 뭐야?
0: 이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1: 이거 맞네.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1: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와.
1: 야.
0: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네. 좀 뭔가 돌아다닌다.
1: 네.
0: 이렇게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1: 네.
0: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1: 네.
0: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사실,
1: 네.
0: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1: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0: 그렇죠.
1: SS 용량.
0: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1: 네.
0: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SS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1: 네.
0: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돈 아산입니다.
1: 네.
0: 아리랑 돈은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네.

0: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1: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후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그쵸? 남은 상태에서 네. 아 근데 뭐 아 오케이
0: 치어스. 네.
1: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렇죠.
1: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쵸.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네.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시죠.
0: 네.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오.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0: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네.
1: 일단 마스크 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쵸.
1: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네. 사실 잘 몰랐는데 네. 젠지가 좋았는데요. 저도 이제 네. 젠지는 아니면 MZ이기 때문에 어쩐지 네. 괜찮더라고.
1: 아.
0: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은 해외인데 한국 샵 같다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0: 그렇죠.
1: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오네노프의 뷰티북. 뷰티북.
0: 뷰티북.
1: 네, 뷰티북.
0: 유행이잖아요, 이거.
1: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주고.
1: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0: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이게 젠지. 젠지.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정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1: 그치.
0: 그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1: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어?
0: 정체가 뭘까? 저부터 할까요?
1: 네.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1: 잘 만들었네.
0: 그쵸.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1: 노트.
0: 쿠션.
1: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0: 오. 그러니까
1: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0: 아.
1: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ght in water.
0: 오.
1: 네. 깨알 그 전화기가 있어요.
0: 오. 상담?
1: 네.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0: 오.
1: 저희가 추천한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0: 안녕.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2: Is this a baseball stadium?
3: 집을 지으면서 아, 이 남자가 진짜 야구 찐팬이었구나. 확실하게 야구장 모양을 갖춰서 그럼 만들자.
2: I guess you need a large kitchen to receive many customers.
4: 우리 아이들도 여기가 좀 그런 놀이터였으면 좋겠다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2: This is a dream baseball park of a couple that loves baseball.
5: You miss me?
2: 화성, 경기도 province. This is where Dongtan Residential Complex is located. What kind of house are we going to explore today?
6: Oh, PD님, 힌트 주셔야죠.
7: 잘 받으셔야 돼요.
6: 네? 뭘요? 오, 오, 오, 오, 오, 야구공. 어, 사인볼이네. 박찬호? 정말요? 오, 오늘 박찬호 선수 집 가는 거예요?
7: 일단 야구선수 집이에요.
6: 아, 야구선수 집? 와, 이거 우리 집 탐구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와, 기대된다. 야.
2: I am very excited too. Whose house is it?
6: 이 집이네, 건축 탐구지. 어, 아래 보니까 어, 야구장 그림이 그려있는데요? 오, 야, 정말 야구선수 집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 신기하다. 계십니까? 어, 계시다. 아, 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6: 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8: 네.
6: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어, 근데 저는 야구공 사인 주인공이 나오실 줄 알고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팀 소속 야구선수세요?
8: 저 영건주 포수 김준우라고 합니다.
6: 영건주요?
8: 네, 4인 야구팀이에요.
6: 아, 4인 네. 야구팀이에요. 네.
2: The husband is a catcher on an amateur baseball team. His posture looks quite impressive.
8: 취미를 건축으로 승화시킨 야구 찐팬 김준우입니다.
2: Looks like his wife can also play baseball.
9: 남편의 의견에 흔쾌히 동참한 저도 야구 찐팬 권지은입니다.
2: The husband is a semiconductor engineer and the wife is a math teacher. Although their jobs have nothing to do with baseball, they are both in love with baseball. But there are some disagreements though.
7: 근데 지금 유니폼이 다르네요.
8: 아, 네. 저는 갈매기고요.
9: 저는 곰입니다. 전혀 바꿀 의향이 없었고요. 저는 이기는 팀이 좋습니다.
2: When there is a game between the Lotte Giants and the Tucson Bears, the house turns into a scene of chaos. The Bears seem to be winning. It's okay. They can win next time. Being the ardent fans of baseball, they built a baseball park in the yard.
6: 야, 여기 정말 그라운드인데요? 예, 네, 홈. 아, 1루, 2루, 3루. 아, 야, 다 되네요. 네. 야, 여기 외야도 있고.
4: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네. 정원을 디자인하고 그렇게 야구장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6: 어, 네. 그래요?
2: It looks clearer from above.
4: 여기는 네. 1층 VIP 라운지.
6: 어, 그렇네.
4: 네, 그다음에 여기는 네. 도면에 아예 더그아웃이라고.
6: 아, 그래요? 아, 여기 더그아웃?
4: 네, 네.
6: 아, 어,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다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4: 네.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VIP석이다.
6: 아. 근데 애들도 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약간 네. 트리하우스 같기도 하고,
4: 네.
6: 오, 정말 이 스페셜하게 그 VIP석 같기도 하고,
4: 네.
6: 야 재밌는데요?
2: There was someone who helped the couple build their dream baseball park.
4: 네, 저희 설계해주신 건축사분께서 역시 야구 팬이시거든요. 근데 네. 저희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야구를 좋아하는 부부라는 거에 좀 많이 꽂히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이런 집을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셨었어요.
6: 아~ 네.
9: 그래서 딱 방문을 했는데 수장님은 이제 야구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주말에. 야구를 보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저희 남편이 이제 야구 팬이고 야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두 분이서 야구 얘기를 한 시간을, 집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야구 얘기만 한 시간을 하시고 이제 저희 땅 상담을 해주셨던 좀 기억이 있어요.
6: 어, 근데 설마 그 건축사분 제가 아는 분
4: 아,
6: 아니에요?
4: 네.
10: 맞습니다.
6: 아, 그분?
10: 네.
6: 아, 야구 좋아하는 그분? 네. 알죠, 잘 알죠.
2: Hold on, that curly hair looks familiar. That's Mr. Park Hyun-gun. He is also on an amateur baseball team. That's why he was the right architect to design this house.
4: 이왕 짓는 거 좀 특이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좀 곡선이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곡선을 중심에 두고 제가 마음대로 그려봤는데 그 모양이 이 외관 쉐입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운명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2: Before the first draft was out, Chunu tried drawing his own blueprint. To his amazement, it turned out to be exactly the same as Mr. Park's initial draft.
9: 네, 그럴 거면 확실하게 야구장 모양을 베이스까지 갖춰달라고 완전 야구 잔디를 깔아야 된다. 완전 야구장 모양처럼 그냥 다 없애달라. 그래서 딱 정말 이 부채꼴의 야구장 모양이 나온 것 같아요.
2: A natural lawn and a fan-shaped field. That cost quite a bit, so the couple had to reduce the size of their house by 26 square meters. That's how much they love their hobby. What does it look like inside? A wash basin right next to the entrance is proof that this house was buil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cute living room. And this is all a kitchen? It looks like it occupies the entire first floor. If you're thinking
6: when I'm thinking let's get up there. 아니 근데 집에서 설마 요리 강습하세요? 왜 이렇게 커요 아일랜드가?
9: 와, 저희가 주방에는 조금 힘을 많이 주고 싶어서
6: 네?
9: 최대한 넓고 아일랜드도 좀 크게 좀 잡아서 같이 이제 요리하고 이제 그런 걸 좀 꿈꾸면서 설계를 했어요.
6: 아~
2: The couple wanted a luxurious kitchen like the ones in rich folks' houses. A kitchen can only look luxurious when it's tidy. That's why there are countless cabinets here. And why is their dining table so huge? There's also a sub kitchen. I don't know about rich folks, but this kitchen looks impressive enough to belong to a baseball team owner.
4: 약간 여기 기대가지고 친구들 올 놓으면 야 오늘 머물래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한 잔 이렇게 밀어주고 좀 이런 거 꿈꾸면서 디자인했었어요.
9: 네. 바 같은 느낌 네.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네.
4: 오마카세도 할 수 있을 정도.
6: 아, 오마카세. 네. 오, 그럼 아니, 되겠는데요?
4: 네네. 네.
6: 아니 근데 이게 1층 면적이 다죠 전부.
4: 네.
2: I've never seen a living room that's smaller than a kitchen.
6: 요즘 이제 우리 저는 되게 큰 변화 같거든요. 예전에는 소파, TV 이게 네. 일단 있어야 네. 손님도 맞고 우리도 즐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탁이 집에 중심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4: 아 네. 네.
2: There's a sofa in here, but it's not a room. What's this area for?
6: 아까 말씀하셨던 그 덕아웃인 거죠?
9: 네. 네.
6: 정확하게 게스트룸 자리 같은데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약간 반 외부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4: 네.
9: 1층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간이다. 이제 이런 걸 우선순위로 해서 방보다는 네. 비 오거나 눈 올 때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더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을. 그래서 에어컨을 넣거나 난방을 넣은 것도 날씨랑 네. 상관없이 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2: You have to wear shoes in here. When the folding door opens, a garden begins right away. This area looks like a terrace. But it's also air-conditioned and heated like any room. It's an ideal playground for children regardless of season. And for adults, it's a perfect place for get-togethers. Chunu seems to be more excited than the kids.
9: 지금 살아보니까 이 공간의 만족도가 거의 너무 높아요.
6: 아, 그래요?
4: 네. 1년에 주무시고 가야 될 손님은 정말 드문 것 같거든요, 요즘 세태에서는.
2: The first floor was optimized for eating and having fun.
9: 1층에서 이제 저희가 뭐 식사하고 애들 다 이제 먹이고 준비 다 하면은 이제 다 실제 생활 공간이 이제 2층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방 마감 다 올라가자 이러면 다 같이 이제 쭉 올라가고.
6: 궁금한데 한번 네. 탐구해 볼까요?
4: 네.
9: 네, 그럼 저희도 마감하고 올라가겠습니다.
6: 아, 네. 아, 자작나무 계단이 좋네요. 네.
2: How about the second floor? Rather than a living room, this looks like a library. There are bookshelves on all walls. It's easy to guess that the second floor was made for the little girls. But there are no sofas. Is this wooden bench where you sit?
4: 평상은 사실 무대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6: 무대.
4: 네. 아이들이 조금 아직은 그래도 재롱 잘 떨고 해서.
9: 역시 첫째 딸이 항상 네. 자신의 스테이지라고 생각하고.
6: 오, 그래요?
9: 뭐 자기 음악회를 한다, 뭐 노래방을 한다, 연주회를 다 여기서 해요. 와. 저희가 저희 볼에 이렇게 앉으라고 하고 네. 본인 여기서 이제 장기자랑을 하죠. 아.
2: The couple wants their daughters, who like music and sports, to grow into proactive and independent people. That's the reason they created their rooms like a house inside a house.
4: 여기부터 이제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 공간이거든요. 여기 약간 박스 오피스처럼 여기서 허락을 받고 들어가라 약간 이런 느낌을 상상하면서 그렸어요. 네. 네.
6: 아 여기서 표를 받고 들어가라.
4: 네. 허락을 받아라.
6: 허락을 받아라.
4: 네네.
6: 아 지금은 아이들 없죠?
9: 아 네.
4: 아, 네.
6: 그렇죠. 들어가 볼까요?
4: 네.
6: 아 여기가 아이 방이구나. 오 열어봐도 돼요?
9: 네. 네.
6: 오.
2: Excuse us. It's so cute. It looks like a house from a fairy tale. This is the eldest daughter's room. The highlight is the loft. Because of the large windows and spaciousness, the girl's friends love this area too. A passageway connects the two daughters' lofts. The rooms were made exactly the same so the girls don't fight over them.
6: 아니 근데 이렇게 훌륭한 도서관 같은 거실과 저렇게 좋은 아이방이면 어 안방도 의리의리 하겠는데요?
4: 아, 네. 네. 안방이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쪽이 안방입니다.
6: 아 역시 안방이 크니까 드레스룸도 크게 만드셨구나. 네. 한번 봐도 될까요?
4: 네.
6: 아이고, 애기.
2: 오, it's just one bed.
6: 아니 거의 두 분 방은 기숙사처럼 거의 수도승 같은 느낌의 방을 만드셨네요.
2: And the windows face north, but thanks to a high ceiling, it looks less stifling.
9: 오 안방은 사실 잠만 자는 용도만 쓸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그래서 저희는 안방보다도 이제 함께 생활하는 공용 거실이나 애들 방에 더 조금 힘을 쓰고 저희는 그냥 잠만 자자.
6: 아니 정말 과거에는 이 안방이 응접실 역할을 겸했잖아요.
4: 네.
6: 그러니까 항상 손님이 오시면 이제 거실보다는 오히려 안방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 앉아서 이제 대화도 하시고.
4: 네.
6: 요새 안방으로 손님 모시고 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4: 아 네.
6: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소하게 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4: 아 네. 네.
2: The couple willingly reduced the size of their bedroom to make more room for their children. That's also the reason they made a hallway.
4: 저 어릴 때 되게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집이 예전 집들은 아파트가 확장을 안 했으니까요. 안방에서 베란다로도 갈 수 있고 베란다에서 다시 거실로도 갈 수 있고 이랬던 거기에서 형제들하고 이렇게 술래잡기 했던 기억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가 좀 그런 놀이터였으면 좋겠다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6: 아 그래서 순환 동선을 이렇게 적용하신 거예요?
4: 네네.
6: 욕실은 어디죠?
9: 네 욕실은 저쪽입니다.
6: 아 이쪽이에요?
9: 네.
6: 오 여기도 훤하게 빛이 나오네요. 와, 야, 이거 뭐야? 방만 한데요?
9: 네.
6: 안방보다 크네.
4: 네.
6: 야, 와, 진짜 크다.
4: 네.
2: So how big is it? The washing area is quite big. There's also a bathtub. Because there are three women in this household, the wife and two daughters. The couple wanted to make a spacious bathroom so that the girls don't need to fight over who gets to use it first in the morning. The large bathtub was the husband's wish.
4: 명절 아침에 저희는 동네에 목욕탕 가는 게 하나의 뭐 루틴 같은 거였는데 그때 기억도 되게 오래된 목욕탕이었지만 따뜻했던 것 같아요. 목욕탕 끝나고 나면 짜장면 먹으러 가고 네.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제일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면 저희 고향에 있는 가장 큰 목욕탕 가는 거 그게 하나 기억이기도 했어요. 네.
2: Chunu wanted to pass down the cherished memories of his childhood to his daughters. That's why he made a bathroom on the sunny southern side of the house to keep it warm.

0: recognize that it's a very special place?
1: 제일 인상적인 건 지금 타일이네요. 아. 색깔이 너무 강렬한데 혹시 지금 좋아하시는 팀의 칼라인가요?
2: 아,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1: 그래요?
3: 아, 저희가 타일 고를 때는 이제 저희는 집을 처음 지어보니까 당연히 너무 튀지 않게 이제 이런 그레이 그런가. 타일을 저는 이제 당연히 생각하고 갔었는데 저희 이제 설계해주신 소장님이 강력 추천을 하셨죠. 이제 특히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컬러가 있는 그리고 좀 이런 빨간색 이런 게 또 아들 창의력에 좋다 저를 이제 계속 설득하셨고 그래서 사실 정말 좀 고민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고르고 나서 집에 와서도 아 아닌 거 아니야? 아닌 좀 이상하지 않을까 막.
0: The architect suggested that the children's rooms on the second floor be painted blue.
3: 처음에 이제 결정을 해서 파란색 이런 걸로 이제 하고 미팅을 하고 가셨어요. 밤에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색감 저 후회하면 다시 칠할 수도 없고 후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이제 그냥 하얗게 밝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려서
2: 아 소장님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의 용기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 드렸고 소장님이 응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0: They eventually decided to go with extravagant colors for their bathrooms only, but now they regretted a little.
3: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저희 집에서 잘한 선택이 저 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제일 네. 제일 예쁘고 더 과감할 걸 네. 그랬나라고 생각할 네. 정도로 딱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네.
1: 사실 막상 하고 나면은 네. 괜찮거든요. 네. 네, 그리고 색깔은 조금 과감하셔도 돼요. 아,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복도나 거실 뭐 이런 데는 차분하게 하더라도요. 이렇게 방으로 들어왔을 때는 해도 진짜 문제가 없거든요.
2: 아, 네. 네. 그래서 저기 세면대 옆에 타일이 사실은 조금 허염을 건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1: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따르신 것 같아요.
2: 네.
0: Another thing to learn about colors. Shall we go see the last area of the house?
1: 야, 오 좋다. 와 넓네요. 오.
0: The loft was originally created as Chunu's personal space. He wanted to have his own hideout like all men do. But now it's his daughter's study room. Then where's Chunu's space? Isn't that the area in front of the dugout? What is he doing?
2: 사실은 덕아웃이 모두 잠든 후에는 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있고 마당도 뭐 사실 제 공간이고 1층 밤에 내려오면 뭐 여기 맛있는 거 많거든요.
4: 그래도 마감되는데.
2: 아 그래서 표시를 꼭 안 내야 돼요.
3: 아 내면 큰일 나요.
2: 그래서 제가 뭔가 빨간 국물 같은 거 튀어놓으면 아 또 이거 먹었냐고.
0: Chunu likes to have fun on his own at night. He can have the entire baseball field all to himself. After the couple built the house, Chiyun's parents have been visiting them daily.
5: 우리야.
0: They come to help the couple, who are both working to take care of the children. But doesn't she look a bit uncomfortable?
5: 방이 아래층에 하나 있었으면 아주 금상첨화였는데. 저희 살던 때하고 또 지금은 틀리잖아요. 근데 주방이 넓고 그래서 뭐 반찬하고 뭐 그런 요리할 때는 좋은 점도 많아요.
2: 장모님, 요거 닭고기를 좀 씻어 주시죠.
6: 먼저 이거를 씻고
2: 네, 깨끗하게 씻고
6: 네. 어디다 놔?
2: 고구마 칼 옆에 그걸로.
0: Times have changed a lot indeed. Who would imagine in the past a son-in-law cooking with his mother-in-law?
5: 음식을 아주 잘해요. 뭐 닭갈비, 뭐 저희 할아버지는 김치찌개 같은 거 제가 하는 거보다 김서방이 해주는 게 더 맛있다고 그러고 해달라 그래요.
0: This is exactly why a large kitchen is needed.
2: 요리는 닭갈비입니다.
5: 지우도 한마디 해줘.
2: 형님 제가 한 쌈 할게요.
0: They look really

미술관이나 사실 박물관 같은 데서 그림을 그려보는 경험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노트를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적어보고 이런 경험이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이랑 정말 많이 달라요. 하나를 뭔가 이렇게 쭉 관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림 그리는 것만큼 사실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과학관 갔을 때 작은 노트 하나 들고 그림으로 메모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른 한 명 표현하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아는 분이 계셔서 여기 좀 설명해 달라고 하려고 가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미영입니다. 저 여기 1층에 있어요. 네, 오세요.

0: 안녕하세요.
1: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연사박물관에 오신 것을 정말
0: 환영합니다. 네, 저도 또 뵈서 반갑습니다.
1: 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먼저 할게요.
0: 네, 네.
1: 자연사박물관은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또 과거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았고 현재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같은 걸 보여주는데요. 우선 저희 박물관의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딱 보시면 많은 분들이 티라노사우루스
0: 그쵸, 맞아요.
1: 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머리 폭이요, 티라노보다 조금 얇아요. 그래서 좀 얄쌍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티라노사우루스는 손가락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0: 두 개.
1: 근데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세 개.
0: 세 개구나.
1: 티라노는 이게 손가락도 있지만 앞팔도 되게 짧아서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0: 아, 맞아요.
1: 칸토사우루스는 조금 깁니다. 해보시면 여기 이빨이 있는데
0: 네.
1: 재미난 점은 이빨이 위에는 없고 아래만 있어요.
0: 오, 그러네.
1: 예.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0: 그냥 삼켜야죠.
1: 그쵸?
0: 네.
1: 먹이를 한꺼번에 삼키다 보니까 그 흔들이 남게 있긴 해요. 제가 대양오징 같은 거를 주식으로 먹는데 걔네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혈판에 긁혀서 생긴 상처들입니다. 저희 박물관이 이렇게 네. 전시물도 봐도 좋지만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어플을 따신 다음에요.
0: 네.
1: 이걸 이렇게 비춰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재미난 영상들이 나와요.
0: 그래서 오! 오! 어, 재밌다, 이거.
1: 예. 3층에는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뭘로 이루어졌는지 2층에는 그쪽에 사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요. 1층에는 그 중에서 저희 사람과 관계 있는 걸 뽑아서 전시를 해놨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좀 더 즐거운 관람 되실 거고요. 저는 직장이에요.
0: 아, 네.
1: 이만 들어가 봐야 될 것
0: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0: 3층의 지구환경관.
1: 우주의 시작, 태양계의 시작, 광물, 한반도까지.

여긴 달도 있고 행성들이 있네요. 아래층도 보이는구나. 유성우도 떨어진다.

석회암동굴. 와, 씨, 석회암동굴 엄청 많아. 용암동굴은 제주밖에 없어요? 해식동굴도 다 이렇게 바닷가에 몇 개만 있네요. 신기하다. 동굴을 지나서 광물 코너네요. 광물은 물감의 역사랑 되게 많은 게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파란색 이런 걸 이런 보석 같은 거를 갈아서 썼거든요. 여기 얘네들 몰려있다. 청금석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되게 재미있는 건데 얘가 너무 비싼데도 이걸 물감으로 다들 썼던 거예요. 단청에도 쓰이는 이 색깔이 이거였었을 거예요.

광물이나 이런 거는 약간 반짝거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돌 자체의 느낌이 조금 나오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제가 청금석도 그렸지만 그 옆에 있는 이제 아줄라이트라고 남동석도 있거든요. 청금석이 너무 비쌀 때 그 이후에 이제 10분의 1 가격으로 저 남동석을 또 물감으로 쓰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옆에 좀 같이 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Chromator Light.아, 얘들은 진짜 못생겼네. 캄브리아 시기에 막 이렇게 생명이 대폭발했다던데 진짜 못생긴 애들 다 폭발한 것 같아요.

조명이 있으니까 노랑도 하나 꺼냈고. 여기 좀 어두워서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잘 보여요.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 갔을 때 그때 이제 되게 큰 홀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어서 걔를 그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다시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린 건데 회색 마커로 이 공룡의 뼈들을 어느 정도 다 모양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까만 펜으로 이렇게 어둠 음영 같은 것들을 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거 저거네요. 미디어 아트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림 그리면 저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저도 하나 해볼까요?

여기 그림을 이렇게 올린 후 버튼. 어, 쟤다. 쟤 어디 저기 어디로 가버렸어. 어슬렁 정말 어슬렁 다니는데.

동굴에 꽃도 이렇게 피는구나. 식물을 마지막으로 하나 그려볼까요? 배초향 꿀풀과 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층에 이 식물 관련된 데는 예전에 왔을 때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네요.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어떤 걸 그리지? 라는 생각을 사실 할 것도 없이 한 발자국만 옮기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딴 것보다 얘네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내가 본 만큼을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박물관 드로잉 나들이가 매우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식물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아가스타체 루고사라고 합니다.

0: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마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 마곡동은 제가 이제 가끔 운전하다가 들리고 하는 곳인데
1: 그냥 지나만 가시는
0: 지나만 가는데도 깜짝깜짝 놀리는 곳이 이곳 마곡동입니다.
1: 아...
0: 올 때마다 건물들이 들어서 뭔가 변화하고 있고 야,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뭐 삼을 키우는 삼밭이고 허허 벌판이라고 들었거든요.
1: 또 더 변화된 게 있어요. 여기 2020년도에 조성된 저희 아트앤더 시티와 딱 어울리는 공간이 여기 저기 막 너무 많아요.
0: 여기저기 많다고요?
1: 예. 저기 조형물 보이시나요?
0: 저는 저게 그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1: 그럼 저희 앞으로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0: 아, 예. 아, 저게 조형물인가요?
1: 네.
0: 가보시죠.
1: 네.

0: 교수님, 가까이서 보니까 이 작품을 더 모르겠거든요.
1: 이게 서울시와 문화체육부가 함께한 서울 25부작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예요.

0: 그 중에서 하나의 작품이 바로 이건가요?
1: 하나의 작품, 구름의 문장이라는 작품이에요.
0: 구름의 문장이요?
1: 네.
0: 이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네네네네. 시민들과 협업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공공미술이 의미 있는 단계로 갈 때는 시민들과 협업이 되는 거고 맞죠. 참여를 하게 된다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랬잖아요.
0: 맞아요. 예, 예, 예. 네. 아, 야, 이거 올라와서 보니까 다르구나. 아, 이 느낌이네.
1: 어떻게 구름이 더 가까워지나요?
0: 야, 요만큼 올라왔는데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좋은데요?
1: 좋아요?
0: 어, 야, 이게 그냥 보는 그런 미술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을 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재밌죠?
0: 네, 재밌어요.
1: 처음에 재미없었죠?
0: 처음에 솔직히 좀 그랬어요.
1: 난해했죠?
0: 처음에 이건 뭐지? 라 생각을 했는데.
1: 밤에도 한번 와보세요. 또 달라진 작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0: 네. 이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더 만져보고 느껴야지 약간 그렇죠. 받아들인 게 다른 것 같아요.
1: 공공미술이 왜 공공미술이겠어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체험하고 만져보고 해야죠.
0: 세금 많이 내시나요?
1: 아, 생각해 볼게요.

0: 여기는 예. 약간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곳 같거든요.
1: 사진 찍을까요?
0: 사진 찍어야죠.
1: 대성 씨, 네.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0: 아, 요거는 알죠. 요거는 이제 민들레 홀씨를 형성한 작품 아닐까요?
1: 이 작품은 마음에 드세요?
0: 이거는 솔직히 네. 되게 마음에 듭니다.
1: 오, 그래요?
0: 네, 제가 그 민들레 홀씨 후 보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1: 아, 그럼 이 공공미술 작품은 좀 성공했네요.
0: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지 않나.
1: 이게 LED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무채색의 민들레 홀씨가 저녁 때 되면은 형형색색의 LED로 하고 빛이 퍼져나가요.
0: 밤에 오면 너무나 더 예쁘겠네요. 네.
1: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라도 좀 치유가 되는 거죠.
0: 아, 밤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우리 저녁 때 촬영할 걸 그랬나요?
0: 지금이 그러면 시간이 보니까
1: 아직 멀었어.
0: 딴 데 가시죠.

0: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인간이 함부로 저 나무를 벌목을 하겠어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자연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마곡의 꽃하면 이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쉽게 보지 못하는 거장들의 전시가 자주 기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마곡 주민들이 참 부러워요.
1: 그러니까요. 네. 이런 미술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0: 네. 그리고 이게 도심 속의 문화예술 나눔 그런 거를 목표로 지어진 건데 네. 이 갤러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민석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0: 이 건축가님은요, 또 2024년 영국 서펀타인 파빌리온 설계자로 선정되셔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그 서펀타인 파빌리온이 뭔가요?
0: 건축계의 신상 컬렉션이라고나 할까요? 영국 서펀타인 갤러리에서는요, 매년 6월에 한시적으로 별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나 건축가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파빌리온을 만들어요. 파빌리온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시대의 좀 인기, 흐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1: 근데 교수님,
0: 네.
1: 근데 아까부터 제 눈에서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저게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0: 반짝거리는 걸 좋아하시네.
1: 네, 되게 좋아요.
0: 보러 갈까요?
1: 네. 저희 뒤로 굉장히 지금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0: 반짝반짝
1: 빛나는 멋진 공공미술 네. 있거든요.
0: 저희 오늘 만나러벨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1: 아, 그래요?
0: 이게 376개의 수직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1: 네.
0: 이 작가님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것보다는 비가시적인 그런 물성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가서 들을 거예요.
1: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는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거든요. 롤빛 같기도 하고,
0: 네.
1: 약간 황금 보리 막 이런 느낌도 들었고, 면봉 끝 같기도 하고. 네.
0: 여기가 아무래도 곡창지대였으니까.
1: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0: 근데 작가님 아니래요.
1: 아, 그러면 작가님한테 가서 이 작품이 어떤 건지 한 설명 네. 한번 들어보죠.
0: 들어보죠.
1: 네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2: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3: 아, 진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주로 금속을 이용해서 조각,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갤러리 안에서 하는 전시 작업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미술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저희가 오다가 네.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봤거든요.
1: 네네.
2: 너무 멋진 작품이었거든요.
3: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2: 네. 저희가 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작품이다.
3: 황금벼라고 그랬잖아요.
2: 뭐 황금보리다. 네. 면봉이다. 황금면봉. 그리고 뭐 롤빗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아, 네. 아까 보신 작업은 수직의 정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은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자연물 네.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뭐 면봉 같기도 하고 네. 추상 조각이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요소 요소를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작가로서 자기가 사는 이 삶을 작품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선과 평면 내지는 매우 각이 졌다라던가 이런 자연적이지 않고 딱딱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는 직선, 네. 평면 이런 거는 원래 없거든요. 네, 네, 진짜 네. 절대적인 직선, 평면은 그쵸, 없습니다.
2: 근데 그거
1: 저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고 싶은 대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직선과 평면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거를 만들 때 매력이 있는 어떤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것을 모든 작업에 적용을 해서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듯한 나 인공물인데 나 멋지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작업이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3: 작가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2: 전 알고 있습니다.
3: FC몰의 조용한 증식. 네. 그게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그 성공작으로 이렇게 뽑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공공미술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1: 처음에 전혀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입체화시키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처음 개인전 할 때부터 입체 작업을 했어요.
3: 네.
1: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연습과 또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이전에 좀 보여지지 않았던 스타일의 작업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또 찬스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0: 작가님께서는 이제 비가시적인 거가 네.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네네. 그 비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잘 볼 수 없고 잘 들리지 않고 한 것들이죠. 주로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관습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작품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짝이고 쉽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매력적으로 보이게.
1: 왜냐하면 또 하나의 매력이거든요. 자연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로젠 듯 반듯한 인공물도 사실 우리 삶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작품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0: 작가님 작품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인 게 많은데 곡선인 것도 많단 말이죠.
1: 네네,
0: 부분은 맞습니다. 직선인데 그것도 또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신 것 같아요.
1: 처음 작업을 드로잉할 때부터 그게 사실은 의도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작업 같은 경우도 선의 그룹이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휘어지거든요. 그것은 마치 어떤 군대의 행렬 내지는 에어쇼의 멋있는 줄지어가는 그런 요소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액션이고 연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 모습 이런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것도 우리 좋아하지 않냐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습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2: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본인의 작품 중에서?
1: 아 본인의 작업에서요? 네. 금방 보셨던 네. 수직의 정원.
0: 아.
1: 햇빛이 있을 때 마구마구 이렇게 반짝이는 게 생기거든요.
2: 네.
1: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반짝이는 걸 볼 때는 이렇게 일렁일렁이는 느낌이
2: 맞아요,
1: 들고
2: 맞아요.
0: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
1: 네네. 이 주변에 뭐 이 요소들, 요소들을 하면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0: 그렇죠.
1: 이것과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서 굉장히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더 봤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저는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인 것, 각지고 정확하고 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요. 진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술은 반드시 뭔가 자연스럽고 뭔가 막 힘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런 요소는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우리의 삶이 각지고 정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모서리를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근데 결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다 어우러지고 무뎌져서 함께 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1: 너무 멋진 해석 감사드립니다.
0: 아 이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좀 미흡하기는 한데. 네.
1: 진심입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오늘 진짜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저도 덕분에 또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작지만 찬찬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작가님. 궁금했었는데.
2: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작가님 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2: 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0: A small paradise on earth in Umseong, Chungcheongbuk-do province. He left the hustle and bustle of a city 16 years ago. So far, he has lived as his heart told him.
1: 주전자기차네요.
2: 네, 주전자기차입니다.
0: It's okay if it's a bit inconvenient or insufficient. Shin Jong-dok says there is no greater joy in life than making things firsthand. He made all this on his own.
1: 아, 선생님, 이게 뭐예요?
2: 마음의 서랍이에요. 사람마다 누구나 마음의 서랍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서랍을 막 끄집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0: A drawer hidden deep in his heart. What story does it have to tell? An unusual house looking like a wooden box turned upside down. This is where Shin Jong-dok and his family live. This is where the family lives and works. 16 years ago, they moved here from a city. Now the entire family runs a cafe. There's only one rule. Do what you like.
2: 이거 우리 아들 딸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딸이 어려서부터 빵을 만들어서 빵을 만드는 모습을 표현했고 아들은 도자기를 흙을 빚어서
0: The son wanted to find his calling early on rather than living like others. Fond of pottery, he makes cups for the cafe customers. And the daughter, who loved baking since she was little, is now in charge of baking. And father, a Western art major and a former art teacher, is now engrossed in working with tools. It's a kind of freedom and happiness that they never knew when living in a city.
2: 이 가슴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의문점을 던졌는데 무언가 없어져가는 것들을 딱딱딱딱 만들어서 표현해 놓으면 많은이들이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0: He also personally designed and built a house on an empty plot of land, a project that took 3 years to finish.
2: 제가 뚝딱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시작해서 한 건데 우연치 않게 많은 이들이 아니면 소소하게 찾아와서 재밌어요 하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네, 가족이 다 바쁘게 역할로서 커피도 내드리고 음식도 드리고.
0: They left a city to avoid living like everyone else. But now their house is their workplace. So they chose this.
1: 이게 어디 가는 거예요?
2: 이제 돛을 내리러 가요, 돛.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걸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자유 시간이죠. 네. 이 내리는 시간만큼은 그냥 설레어요.
0: 네. For the past 5 years, they have been traveling on days off, no matter what.
3: 자꾸 가지고 엄마 이렇게 걸어만 다니면 돼.
4: 그 사이에 많이 컸다.
2: 아니,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4: 자, 비행기 거, 바이크에 싣고, 헬멧 들고.
2: 최대한 딱 갔어.
0: Isn't that a motorbike?
1: 이렇게 다 오토바이 타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5: 아, 그럼요. 우리 아이들이 12살 때 그냥 눅눅게 바이크의 그 기계에 대한 그런 감성을 먼저 가르치면서 이제 이걸 접하게 만들었죠.
0: Unlike comfortable cars, motorbikes must be driven individually, offering a more fulfilling and exhilarating traveling experience.
4: 안전하게 긴장하고 자, 화이팅!
3: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0: After a hard day of work, it's even more exciting to hit the road. They are finally free to enjoy themselves.
4: 휴양차 바라면서 지나세요 올해 자 이제 2차선 들어오세요 오케이
0: After a 40-minute ride, they arrive at their first destination, Chungju-ho Lake. It's a large man-made lake creat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in 1985. And it's also known as an inland sea. The lake's picturesque scenery makes this area ideal for road trips. An exciting ride in a beautiful natural setting. Suddenly, they change the direction.
1: 갑자기 여기서 왜 짐을 주세요?
2: 저희 길다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3: 저희 필수 코스. 루틴이에요, 루틴.
0: They decide to enjoy some coffee on the roadside.
6: 향기 좋다.
0: A truly relaxing moment with a cup of coffee. 아,
6: 너무 좋은데요?
7: 너무 맛있다.
2: 달아. 너무 달아. 큰일 났어. 그래서 세상은 다 이렇게 커피 한 잔에 또 커피를 매개체로 움직임을 매개체로 그래서 가슴 속에 우리가 다 담는 거 아니야. 그죠?
6: 경치 진짜 아름답다. 여기. 우리 오늘 길다방 장소는 정말 제대로 찾은 것 같아. 너무 좋아.
8: 저쪽 빛깔은 그러니까 둘이 지금 빛깔이 달라. 호수 빛깔이 달라.
0: The scenery looks enchanting even from afar. It would be great to take a closer look. A ferry ride is a must try for those who visit this area. During a 1-hour ride, you can enjoy the lake up close and personal.
5: 야, 안 타도 좋다, 야. 야,
3: 그러니까.
5: 이거 완전 산수가 절경이로세.
4: 자, 가자, 강도.
0: It's their first time riding a ferry in 20 years.
3: 너무 좋다. 아니, 이렇게 높은 데 처음 올라오는 것 같아. 우리 그때 유라선은 어머.
5: 자, 여러분 이 내륙을 아빠가 오늘 하루 전전했으니까 마음껏 즐겨.
3: 그냥 많이 보고 느끼는데요.
5: 하늘까지 다 전전했어.
3: 이리 와.
0: The sky, the mountains, and the lake all feel like they belong to them. They were so enchanted by the lake, they had no idea that the mountains and the rocks were also so beautiful. The serene landscape makes them forget about all the worries in the world.
5: 탈출의 또 다른 경험으로 정말 아름다운 지금 이 신비스러운 신비경을 이렇게 느끼고 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한 번 더. 하나, 둘, 셋.
3: 사랑.
0: Although they travel every week, each moment they discover a new kind of happiness. After an unforgettable ferry ride, they get on their motorbikes again and head to their next destination. This time, it's Paegunsan Mountain in Jecheon, located about an hour away. There is a reason they chose Paegunsan, meaning White Cloud Mountain. It was named so because of the beautiful clouds surrounding it.
5: 그래도 어쨌든 잘 당도했다. 아유, 고맙다. 박수!
0: Deokdong Valley is where crystal clear water flows down from Paegunsan Mountain and Sipjabong Peak.
5: 아, 물 맑다. 어? 재미나게 찾아온 보람이 있네.
0: What is summer without valleys?
3: 조심. 엄마 괜찮아.
0: They first dip their hands.
5: 전혀 추운데요.
1: 호수 갔을 때하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3: 어, 그럼요. 일단 이렇게 맑은 퐁당퐁당 소리가 나고 이게 자연의 그 호르름이 지금 느껴지잖아요. 얼음골이야?
1: 어때요? 시원해요?
2: 너무 시원해요. 이게 그냥 냉동실인데요, 냉동실.
3: 그 정도야?
2: 저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0: Excited by his freedom, the 23-year-old son sets out to entertain his family. He wraps up his show with push-ups.
3: 이야, 짱이다.
2: 충분히
3: 멋있다. 이제 그만 보여줘.
2: 이미 계곡과 자연과 하나가 됐어요.
5: 네. 집안에서는 그냥 얌전히 자기 역할하고 도에 충실하고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오면 텐션을 네. 다 풀어요. 그게 자기 때는 해탈감, 해방. 네. 이제 자리 잡자 이제. 아, 한번 이제 출출하다. 야.
0: They are going to camp out by the valley tonight. While father and son pitch up a tent, Pi-young is busy with something. Unlike photos, which can be captured instantaneously, drawings take more time and effort to create. It's already sunset. Barbecue, the highlight of camping.

0: 어떠세요?
1: 기가 막히시죠?
0: 너무 맛있어.
2: 자꾸 도망가.
3: 이렇게 실어 나왔을 때 먹는 이 맛, 이거는 거기에 이렇게 두 배, 세 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맛있어요.
4: Breaking out of a rut once in a while to recharge yourself.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선배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세제 옛길, 옛길 박물관이에요.
1: 책도 그렇고, 네. 뭐 별도 그렇고, 네. 다 이렇게 축소가 돼 있네요.
2: 과거 시험 100지를 낸 분들도 있어요.
1: 우리도 뭔가의 그 청혼의 꿈을 네. 한번 가면서 한번
0: 펼쳐볼까요?
3: 네. 그래, 좋았어.
1: 아, 나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0: 공기 좋다.
1: 연꽃도 이제 뭐.
2: 오, 연꽃 네. 피었네요.
1: 끝물이긴 한데 네. 예, 이게 되게 좀 잘 폈네요. 이번 놀고 먹기 주제가 뭔지 아세요?
2: 이번 주제요?
1: 놀고 먹기 주제.
2: 산에 왔으니까.
1: 네.
2: 뭔가 그 등산?
1: 등산. 아, 등산은 놀고 먹기가 아니죠. 힘들어.
2: 힘들어요?
1: 안 힘들면서 좀 신기한 거 여기 있어요.
2: 이곳에요?
1: 네.
2: 뭐가 있을까?
1: 혹시 미술 좋아하세요?
2: 미술이요?
1: 네.
2: 혹시 뭐 그림을 그리네?
1: 그림일 수도 있고 조각일 수도 있고 미술의 분야는 되게 다양하죠. 근데 미술이면서 점 하나를 또 찍으면 네. 마술이잖아요.
2: 그렇죠.
1: 마술.
2: 네.
1: 마술인데 미술인. 미술이면서 마술인. 약간 신비한 미술.
2: 신비한 미술.
1: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2: 아니요.
1: 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 신비한 미술이 숨어있는 절. 우리 절로 갑시다.
2: 절 안에 마술과 미술이 있다고요?
1: 있어요.
2: 신기하네.
1: 딱 숨어 있습니다.
2: 야, 이곳에 마술 같은 미술이 있다.
1: 네. 와. 절인데 절 같지가 않죠.
2: 그러게요. 약간 네. 좀 가정집 같기도 하고.
1: 네네. 이게 이 절의 특징이에요.
2: 아.
1: 됐어요.
2: 뭐지? 이거. 절 가면은 항상 네. 그 절 입구에 네. 이 부처님이시죠?
1: 아니죠.
2: 그럼요?
1: 스님이죠, 스님.
2: 아, 스님이세요?
1: 네. 되게 명승으로 소문난 당나라의
2: 네.
1: 예, 포대 스님인데.
2: 아, 포대 스님.
1: 네네. 일반적으로 뭐 모든 절에 있진 않고요. 대신 네. 이제 이 포대 스님의 법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네.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2: 항상 그 웃고 계시더라고요.
1: 그럼요. 네. 굉장히 보면 기분이 즐거워지는.
2: 예. 네. 아유, 여기도 불쌍히 계시네. 예. 네.
1: 자, 저 자세히 보세요.
2: 어?
1: 자세히.
2: 잠깐만요.
1: 자세히.
2: 어?
1: 자세히 보세요.
2: 잠깐만요. 아니, 뭐야 이게?
1: 이렇게까지.
2: 싹. 아니 잠깐만요 수장님 부처님 자꾸 움직이세요.
1: 이렇게
2: 잠깐만요
1: 이렇게 너 어디가 너 어디가
2: 계속 쳐다보시네.
1: 이 움직이는 물상 마술 같은 미술.
2: 네. 잠깐만요. 이게 뭐야. 이야. 오! 부처님 자꾸 따라다니세요.
1: 그렇죠.
2: 네.
1: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2: 이러세요. 네. 지금 이게 맞아요. 이거 이 얼굴. 맞아요.
1: 머리가 없으니까 더 비슷해.
2: 우와. 신기하다.
1: 고개를 숙이면 내려다. 그래서 마술 같은 미술이 바로 이겁니다.
2: 예, 부처님, 진짜 신기하다, 이거. 와,
3: 안녕하세요.
2: 스님,
3: 반갑습니다.
2: 스님, 네.
3: 그 TV에, 네. 테레비에 자주 나와.
2: 신성이라고 합니다. 네, 스님.
3: 반갑습니다. 세상에.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까지 다 오시고, 서나무자 봅시다.
2: 예, 구경 왔다가, 우리 그 소장님께서 이곳에 마술 같은 미술이 있다.
3: 어떻게 아시고, 그러시구나.
1: 분위기가 아주 차분하고 편안해요.
3: 그래요. 예. 여기 사찰은, 이렇게 쭉 둘러오시면 아시지만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부처님, 저 미륵 대불, 저런 탁 같은 것도 제가 손수 다 제작을 했습니다.
2: 직접.
3: 예.
2: 아니,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발명이라고 하자는 거 해야 되나요?
3: 근데 그 발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옛날부터 내가 부처님을 조성할 줄 아니까, 부처님 나타나신 모습 그대로 내가 재현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 조각을 하는데, 다 양각이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동상은.

0: 그렇죠.
1: 근데 한 번 실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칼을 치중을 하고 되는데 이 칼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어느 정도 완성될 때 일어나 보니까 부처님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2: 그때 그 보이셨던 부처님의 모습이.
1: 그렇죠. 나를 좌로 가니까 좌로 또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걸.
2: 이거구나. 아. 그럼 이 움직이는 부처님이 여기만 계신 거예요?
1: 아니죠.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기 네. 계시는 분은 저도 네. 간세보다 저도 움직이고. 어.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2: 안 들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들어와 보세요.
2: 기쁜 듯이 이렇게
1: 들어와 보세요. 예.

0: 자, 이름 아보시겠어요?
1: 아, 어? 여기도
0: 예. 이 간세모사님이 예. 그때 제가 허공을 바라보고 영감을 얻어서 최초로 만든 제가 조성한 분이에요. 아.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시겠어요?
1: 오,
0: 그렇죠.
2: 야, 아까
0: 상하 좌우 다 움직이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360도 돌립니다.
1: 아이고 관세음보살.
0: 네, 여기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예. 음각과 양각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1: 저도 직접 스님께서
0: 예, 다 여기는 다 제가 예. 조성한 분입니다. 양각 부처님도 그렇고 예. 이 음각 부처님도 그렇고 제가 조성을 했습니다.
1: 어, 직접 다 예. 제작을 하신 거예요?
0: 예, 가마가 있어요. 네. 전통 가마.
1: 혹시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저희가 네. 우리 스님께서 그 이 불상을 만드시는 제작 네. 과정을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지.
0: 아이고,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지. 그러면 네. 한번 제 예, 제작하는데 가보시겠어요? 아,
2: 작업하시는 공간에
0: 네, 같이 한번 예. 체험도 해보시고.
1: 어, 체험도 돼요?
0: 아유, 당연하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
1: 알겠습니다.
0: 네,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예. 이렇게 귀하신 분들 오신 예, 예. 이리 오세요. 예.
1: 어, 신기하다. 예, 예, 어, 직접 오세요. 우리가 만든다는.
0: 예, 예. 예, 아, 예. 예. 아이고, 마치 잘 보셨네. 이리 와보세요.
1: 아.
0: 다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1: 아, 중요한 거.
0: 네, 공기도 빼야 되고.
1: 네.
0: 아. 오. 이게 금형이라고 합니다.
1: 예. 금형.
0: 자, 이건 안 움직이죠?
1: 예.
0: 안 움직이잖아요.
1: 어, 예, 이거는 예, 안 움직이네요.
0: 뭐, 똑같은 불상입니다.
2: 양각이니까.
0: 그렇지, 양각.
1: 네.
0: 자, 그래서
1: 네.
0: 들고 네. 이렇게 해서
1: 네.
0: 이렇게 올립니다.
1: 아,
0: 뭐, 네. 이렇게 올리면은
1: 네.
0: 다 덮였죠. 그러면 이제 약간 안 맞으면은
1: 네.
0: 약간 이걸 옮겨서
1: 아, 맞춰서.
0: 됐지요.
1: 오.
0: 자, 이거 하나씩 들고.
1: 어, 이게 뭐죠?
0: 이게 이제 우리가
1: 네.
0: 대장경을 찍든 뭘든 하든
1: 아, 눌러주는
0: 이해가 가시죠?
1: 네. 네.
0: 그러면 여기서 가에서부터 아주 세밀하게 쫙 이렇게
1: 네.
0: 같이 한번 해볼래? 이제는
1: 어, 예, 예. 예.
0: 한번 이렇게 같이 내가 이거 뚫을테니까
1: 네.
0: 자, 한번 뚫어봅시다.
1: 이렇게, 이렇게 해서
0: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아주 밑에는 눈, 코, 입 다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1: 예.
0: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두드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1: 아, 또 두드리다 보니까 형상이 또 이렇게
0: 그렇죠.
1: 형상이 또 스님 가끔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0: 네.
1: 그 불경을 외우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 하죠.
1: 나무라 단나 다랴 바라기제 세바라이 아버지 사다바.
0: 아, 이건 성공이다. 신성치
1: 예.
0: 않은 거 뭐 이거 성공이다.
1: 예. 아. 안냐 바라밀라
0: 신경 환자제 오살행진가나바자 되게 잘된 것 같습니다.
1: 예.
0: 아이고 잘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감상을 한번 해보셔야지.
1: 아, 제발.
0: 네,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1: 네. 아주 멋지게 잘 놔두셔야 될 텐데
0: 제가 했습니다.
1: 잘 나올 것 같아요. 파일 느낌이 있네요.
0: 아, 그나마 우리 신성님이 또 네. 오셔가지고 부처님 제작을 하고 가시네.
1: 이렇게
0: 해야 돼. 필이야.
1: 역시 앵글을 잘 잡아주시네.

0: 기대됩니다. 와. 살살. 어유. 제발 제발.
1: 들으세요.
0: 우와. 제발 제발.
1: 들으세요.
0: 우와. 우와.
1: 한번 보세요.
0: 예. 와.
2: 오. 이걸 올리구나. 야.
1: 그렇죠.
0: 멋지게 네. 우리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투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아유 관세음 보살.
1: 관세음 보살. 예. 요 이제 마무리 작업 해가지고 네. 가마로 들어가면 아유. 도자기로 이게 도자기입니다. 이게 한번 구운 거예요.
0: 아 이게요?
2: 처벌하신 거예요?
1: 여기서 이제 유약을 채색을 해서 네. 한번 가마에 들어가서 네. 열처리를 하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이지. 네.
0: 제 생각은 예. 오늘의 이게 또 탄생이 또 되셨으니까 부처님이
1: 이거는 딱 예. 특별하죠.
0: 특별하게. 네.
1: 요거 도자기 다 이제 완성되면은 예. 네. 신성치 출품작으로 내 밑에 써놓을 거예요. 아,
0: 신성 이우석 이렇게 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2: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1: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게 의미가 있어요. 예. 신성치하고 예. 우리 이우석 작가님하고 여행 작가님하고 예. 오셔가지고 이게 놔두시게 되었다.
0: 아이고 관세음 보살.
1: 그래 할 겁니다. 예. 네, 그래 이제 되면은 예. 그때 시간 할 때 한번 오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신성한 곳에서 신성이.
1: 아이고 그래 참 기가 막히네 오늘.
0: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스님.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1: 아이고 성불하시고요. 네.

0: 자, 여기는 노래를 하는 곳이에요.
1: 이곳이요?
0: 네. 노래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1: 저는 이제 30대부터, 그러니까 30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0: 아, 그럼 작년부터?
1: 그렇죠. 작년부터. 네. 1년 차입니다.
0: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이루다니.
1: 눈 떠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0: 이 우리나라 민족이 원래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1: 네, 흥이 좀 많죠.
0: 네. 네. 근데 특히 외국에서는 한국 그러면 이렇게 K-POP이나 유명하기 전에 예전에 다 아리랑을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리랑 중에서도 네. 문경 아리랑이 네. 가장 최초의 아리랑이래요.
1: 아리랑 중에 네. 그냥 아리랑도 아니고 문경 아리랑.
0: 네. 그래서 오늘 문경 아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1: 그럼 일단 빨리 가보시죠.
0: 아, 근데 내가 이래도 네. 될까 모르겠네. 왜냐면 네. 가수 앞에서 내가 노래를 같이 하자고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나?
1: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무리 가수라고 해도 네. 이 아리랑은 어떻게 보면 민요잖아요. 네. 창법이 다릅니다.
0: 아니 달라도 성량이랑 네. 이게 이 목소리인데 나는
1: 오히려 탁성을 가지신 우리 소장님 목소리가 네. 이 아리랑 이 국악에 잘 맞을 수 있어요.
0: 아 그런가? 네. 아, 야, 속는 기분이네. 아.
1: 제가 가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0: 이명이야, 이명.
1: 아, 그런가요?
0: 그게 아니라 진짜 네. 이게 소리가 네. 지금 안에서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1: 아, 문경세제 아리랑
0: 보존회에서 네. 명예인분이 직접 여기서 지금 다듬이와 함께 아리랑을
1: 들려. 잠깐만요. 또 들리는데? 지금 소리 들리잖아요. 다다다다다.
0: 지금 네. 녹화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조용히 네. 딱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1: 조용히.

0: 잘 들었습니다. 와.
1: 아이고. 야.
2: 와, 일단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듬이질을 하면서 부르던 지금 노래가 네. 문경새 자리랑 맞죠?
1: 네. 네. 네. 네. 문경새 자리랑.

0: 아리랑 중에 최초인가요 이게?
1: 최초라기보다는 네네. 전국에고 세계 이렇게 알리게 된 게 헐버트.
2: 네. 헐버트
1: 들어보셨어요?
2: 아~ 처음 들어봤어요. 헐버트.
1: 네. 그렇군요.
3: 그렇군요.
1: 여기 옛길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 가면 이렇게 헐버트 비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가 있어요. 네. 이게 문경세제 아리랑이 가사가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게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우리 고종황제라고 그 마지막 그,
2: 네, 황제.
1: 예,
2: 네.
1: 그분이 밀사였었어요.
2: 헐버트라는 근데, 분이 네, 네. 고종황제의 밀사.
1: 아, 예. 그런데 예. 예. 그분이 이제 옆에서 아이들이 골목에서 노는 게 되는데 이 노래를 부르더래요. 세제 아니라. 어.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면 자기가 이제 악보를 그때 그린 거예요. 네. 그리면서 그분이 이제 실린 그 잡지에 그게 이제 세계 알려지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가사가 우리 문경세제 아리랑 첫 가사가 거기 들어가요.
0: 네. 문경세제 아리랑이 아, 세계인들의 예, 예. 귀에 처음 예. 들려준 아리랑이네요.
2: 저희도 한번 좀 배워볼까 이렇게 아. 왔습니다.
1: 와. 네, 네.
2: 그리고 보존하니까 네. 저희들에게 좀 보존 좀 하기 위해서 좀 선주 좀 해주시죠.
1: 아, 아, 예, 예. 네. 그렇게 하죠.
2: 자 일단 저희가 네. 세제 아리랑 배우기 전에 다듬이 치는 법을 좀 이렇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0: 아이 뭐 이거야 네, 뭐
2: 어머니들만 이렇게 딱딱딱 쳤는데 우리 선생님 이 채 이름이 뭔가요?
1: 이게 박달나무 네. 다듬이 방망이에요.
0: 다듬이 방망이.
1: 얘가 다듬이.
0: 네.
1: 얘가 방망이잖아.
0: 네.
1: 그 우리 세제 아리랑의 가사도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2: 아 이게 그 물박달나무. 네. 오, 잘 다듬었네요. 이거 매끈매끈하니. 네.
0: 그러니까 다듬이. 네. 너듬이.
1: 자, 다듬이 방망이 지는 법부터 가르쳐 네. 드릴게요. 여기를 항상 요만침을 남겨둬야 해요.
2: 그래야
1: 얘가
2: 네.
1: 얘가 맘대로 움직여도 얘를 내가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데 네. 끝을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 아, 그럼 무거워요.
1: 얘가 얘 맘대로 안 움직여, 내 맘대로.
2: 어, 그러네요. 여기 잡고 네. 이렇게 흔드는 거랑 네. 여기 잡고 흔드는 거랑 무게가 달라요.
1: 네. 방망이를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생활이 그랬어요. 네. 이렇게 많은 다듬이질을 이렇게 두드려갖고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드리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2: 어.
1: 이러면 자세가 틀렸어.
2: 아니 이게 올리다 보니까 어깨도 쳐주니까 시원하네요. 이게.
1: 어깨 치면 안 돼.
2: 아, 치면 안 돼.
1: 치면 안 돼. 허리가 틀려요. 얘를 장작 패듯이 네. 얘를 딱 그렇게 집어넣는 소리를 하면 네. 소리가 안 좋아요.
2: 그러네요.
1: 했는데 우리가 배구공 이렇게 탁탁 이렇게 네. 튀는 거매로 얘 방망이가 탁 치면 지절로 튀어져요. 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탁탁 튀는 대로. 네. 그래서 아무리 다듬이질을 해도 팔이 아프지를 않아요. 탁 튀는 거를 해본 거니까. 음악을 하시니까 대반 틀리네.
0: 저는요?
1: 벌써 안 돼. 지 받고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잘하네.
1: 하나, 둘, 이렇게 박자를 맞춰줘야지. 하나. 둘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죠. 네.
2: 치는 것까지 배웠으니까 선생님 네. 이제 노래를 아리랑? 좀 예, 노래. 살짝. 예.
1: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는 다 똑같아요, 그죠? 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 주소잖아. 네. 그다음에 이제 가사가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2: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1: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가네.
2: 다 나가네.
1: 아. 여기 1소절이야 이게. 아리랑 나 아리랑 여기까지 시작.
4: 아리랑 아리랑
1: 이제 바꿔서 아라리요 바꿨죠?
2: 아리랑
1: 아리랑

0: 웃어.
1: 잘하시네.
2: 어이, 왜 하다 멈추셨어요?
3: 아, 괜히 엇박자나서 네. 방해될까봐 멈춰졌지.
1: 네. 박자를 조금은 아시네. 그렇게 김영찬님이셔.
3: 제가 오늘 이제 좀 약간 무건수행을 하기로 했어요.
2: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네, 한 번 더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아리랑 아리랑 아리비요 아리랑 고개로 날려주소
1: 안녕 세대로 넘어갈게. 오늘의 대기로 우리 문경세 아리랑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0: hope you love me in the morning.
1: To ease the heat of the deepening summer, let's take a moment to fully relax in nature's refreshing embrace. Once again, nature extends its familiar embrace.
2: 야, 좋다. 아. 지친 일상 속 하루하루 버티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자연의 품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오늘은 서울 시민의 휴식처 서울숲에 와봤는데요. 살랑살랑 부는

0: 바람 그리고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1: Sometimes we find unexpected comfort and encouragement in surprisingly simple things. Today I'd like to explore these small feelings of longing that linger in my heart.
0: 길을 걷다 보면 한번 와봐야지 했던 장소들이 다시 와보면 어느새 사라지거나 새로운 가게들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적응할 틈 없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오랜 시간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주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동구에 있어줘서 고마운 장소들로 향해 보겠습니다. There's so much to say, I
1: know. It must be a great blessing to have a place brimming with nostalgic memories where I can reconnect with my childhood self. I shouldn't stay, I know. But I'm in love with the pressure. By rediscovering Seongdong-gu, a place that is home to me, my neighbors, or others, I'd like to take a moment to appreciate the power of memories that are irreplaceable.
0: Yeah, 딱 학교 후문에 이렇게 딱 슈퍼가 딱 있네요. 야, 정말 딱 봐도 오래된 슈퍼 같고, 아, 문구점도 같이 하시는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어렸을 때 그 문방구나 슈퍼 앞에 가면은 항상 사장님 할머니가 나오셔갖고 막 반겨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아, 계시나?
1: A supermarket that has been running for over 60 years.
0: 안녕하세요.
1: A place where the nostalgia of childhood lingers. It feels like I'm reconnecting with the cherished memories I've held in my heart.
0: 동네 슈퍼인데 아 작지만 정말 있을 게 다 있어요. 아 사장님, 아유 그리고 옛날 그 동네 슈퍼에는 문방구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에 방도 있어요. 요즘은 이런 공간이 없거든요. 사장님, 잠깐 안에 들어가서 인사 좀 드려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아유,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와.
2: 안녕하세요.
0: 와. 이게 방처럼 돼 있네. 야.
1: The owner of the establishment first opened this place at the age of 30. Now in her 90s, she still oversees it with care. I took a moment to reminisce with the owner about the past.
3: 다 우리 아들이에요, 이거는.
0: 네, 아드님. 네. 돗자리 깔고서.
3: 네. 네. 여기 한양대, 한양중학교, 그 한양대학교 있는 데라고 그래요.
0: 아.
3: 여기 한양초등학교 다녔어요.
0: 네. 네.
3: 그리고 이제 서풍을 여기 운동회 하고 갈 때 먹고.
0: 예. 여기 한 곳에서 60년 동안 계시면서, 그죠?
3: 네, 네.
0: 야, 이때가 그러니까. 아 정말
3: 그때 약혼 사진이에요.
0: 약혼 사진이세요?
3: 예.
0: 아, 야 남편분.
3: 예.
0: 아, 아 정말 고우실 때 오셔갖고 야 가끔씩 이렇게 앨범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 어떠세요?
3: 즐겁죠.
0: 예.
3: 그 마냥 우리 아들만 보면 즐거운 사진인데.
0: 예. 과거에 이제 추억도 떠오르시고.
3: 예. 예. 예. 아. 지금은 자꾸 그때 생각을 하면 자꾸 이 앨범 보면 쳐져 있는 게 내가 벌써 이만큼 늙었다.
0: 아.
3: 이 앨범만 보면 추억이 떠나죠. 네.
1: A beautiful and graceful age. She has spent over 60 years in this house, which she first set up after getting married. Thanks to Mrs. Shin Dong-han, the memories of so many others have been preserved.
0: 캡캡이 네. 쌓여있던 네. 그 공책부터 해갖고 이거 미술 도구인데 이거 정말
3: 네,
0: 비싸서 파레트. 못 샀던 그 시절 때 네. 파레트.
3: 네, 파레트.
0: 아,
3: 네.
0: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3: 네.
0: 제가 저 미술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어렸을 때.
3: 맞아요.
0: 미술부 때. 야.
3: 이것도 있는 집에들이나 사지.
0: 맞아요.
3: 조그만 거예요 또.
0: 네.
3: 파레트가 조그만 네, 것도 그, 있어요.
0: 예. 그 좀,
3: 이거는 좀 공급으로
0: 공급 좋은 거고
3: 미술용. 응?
0: 네. 그 플라스틱을 내가 조그만 그런
3: 예, 전문용으로 이제 예, 나오는 거 이게
0: 맞습니다 맞습니다.
3: 예.
0: 아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사진이 아까 그 앨범에서 봤던 사진 중에서
3: 예.
0: 좀 인상 깊은 사진이 있어갖고 사장님 이거 이 사진 기억.

0: 하세요?
1: 네. 네. 아. 이 앞에서 여기서
2: 예. 예.
1: 여기서 아들하고 이제 아들이 저기서 공돈 좀 내고 공 받는 거.
2: 아.
1: 예. 공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아들이 저기 선조 좀 내가 받는 거고.
2: 이때가 언제적이신 것 같아요?
1: 이게 나 50살째.
2: 50살?
1: 예.
2: 50살 때요?
1: 50살 때.
2: 이야.
1: 예. 50살.
2: 아들이 이제 공 던져주는 거예요?
1: 예.
2: 이야. 정말 오래된 사진입니다. 아. 그 사장님 이때 같이 계셨으면 기억나세요? 젊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3: 기억나죠?
2: 네.
3: 엄청 예쁘고
2: 네네.
3: 말도 잘하시고
2: 네네.
3: 친절하시고
2: 네.
3: 아주 이쁜 할머니였지. 그때는 아. 아주머니였지.
2: 그러면은 이때를 좀 추억하셔갖고
1: 네.
2: 요 포즈 똑같이 취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 테니까
1: 네.
2: 아들이 공을 딱 던져준다고 생각하시고
3: 응.
2: 잠깐만 이거 갖고 계시면
3: 응.
2: 예. 여기 서서
3: 잘하시지.
2: 예. 하나 둘.
4: Having memories to draw upon truly gives us strength in our daily lives. To the owner who has gifted us these precious recollections, thank you so much. Even a familiar path we walk every day can occasionally bring unexpected excitement.
5: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5: 예, 예.
2: 아, 제가
5: 아유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2: 예, 잘 찾아온 것 같은데.
5: 아, 예,
2: 여기
5: 예.
2: 마장동 여기 축산시장에 오면은
5: 예, 예.
2: 통장님이 계실 거라고.
5: 예, 예.
2: 이 성동구를 대표하는 우리
5: 아유.
2: 최고령 통장님.
5: 아유, 예, 예.
2: 아, 맞으시죠?
5: 예, 예, 그렇습니다.
2: 네.
5: 예. 이곳이
2: 예, 예. 예,
5: 북문입니다.
2: 네, 아유, 북문.
5: 예, 원칙적으로 마장동이 북문과 남문 두 가지 I자로 이렇게 돼 있다가
2: 예.
5: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저 굴다리를 하나 뚫은 거예요.
2: 예.
5: 그래서 서마라는 그 문이 또 하나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문, 북문, 서문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예.
2: 통장님께서 예. 여기 마장동에 토박이시니까
5: 예, 예.
2: 여기 옛날에 이 마장동은 어땠나요?
5: 마장동은 옛날 그 1963년도 그 우성농업이 마장동에 도살장을 만들면서부터
2: 네.
5: 조금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 광주리하고 지금 마장동에 상공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저 상, 광주리 이런 공장이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광주리에다가 부산물을 담아갖고 이렇게 팔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옛날 저희들 젊은 시절에는 뭐를 했냐면 그 신문지에다가 고기를 싸서 이렇게
2: 아~
5: 예, 세면포대 종이에다 이렇게 생각나요? 주고 했었어요. 예.
2: 저 어릴 때
5: 예.
2: 아버지께서 예. 신문지에다 고기 싸갖고 예. 뭐 어머님 뭐 생신이나
5: 예, 예.
2: 뭐 중요한 날 때마다 고기를 사갖고 있어요.
5: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싸주던 것을 지금은 이제 뭐 현대화가 되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얼마나 포장이 달려 있는. 그리고 이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완전히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들이 많죠.
4: The livestock market, which has been the heart of meat distribu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for over 60 years, is located here. Mr. Kim Chung-soo, a long-standing figure in the community, has a wealth of memories from the days of Majangdong.
5: Majangdong 그 자체가 에, 동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2: 네, 네, 네.
5: 그리고 저 양마당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말을 키우던 양마당이 있었던 곳이 마장동입니다. 그래서 말을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순말은 마장동으로 보내고 암말은 성수동으로 보냈습니다. 종자를 분석시키기 위해서 성수동에서는 암말을 키웠고 마장동은 파말마로 쓰기 위해서 성수동, 아니, 마장동으로 왔죠, 순말이.
2: 예, 예.
5: 제가 이제 마장동에 좀 오래 살았습니다.
2: 예, 예.
5: 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미 여기서 오래 살면서 축산물 시장과 한 고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예, 그 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이 저 마장동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현재 그리고 옛날 공존했던 마장동을 조금 알리는 일에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4: I headed toward a cherished space that must be protected.
2: 통장님,
5: 네.
2: 지금 이제 걷다 보니까 여기 또 아 대한 적십자사 건물이 있는데
0: 야, 제가 알기로는 마장동에서 제일 큰 건물 중에 하나더라고.
5: 아,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저 1960년도에
0: 예.
5: 삼은극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극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예. 성동구의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보셔도 되죠.
0: 야,
5: 가장 큽니다 이게. 그리고 저기 예. 끝에 있는 십자가 마크도 저 십자가 마크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0: 야,
5: 그때부터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난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적십자가 네. 찾아가는 곳이죠.
4: The history of a building that could easily be overlooked.
0: 아니 근데 여기는 새롭게 싹 이렇게 바뀌신 것 같은데 안에 내부가 여기는 제가 보니까 아니 그대로 보존되는 것 같아요. 계단이 보니까 옛날 극장 계단 올라가는 계단 같은 느낌.
5: 아 그러면요 옛날 그대로 네. 그대로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5: 단지 뭐냐면 깨끗이 청소하는 것 뿐이죠.
0: 아 진짜요?
5: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0: 예예 예, 네. 와. 아 옛날 네. 생각 납니다. 진짜.
5: 그러면 천장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0: 그래서
5: 보시면.
0: 그 계단 올라오면은 예. 어디 한쪽 편에 그 표 있잖아요.
5: 예, 예.
0: 극장 표 예매한 표. 예.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고
5: 아,
0: 여기 서 계시고 항상 네, 네. 표 확인한다고.
4: The power of old spaces. It made me feel as if I had briefly returned to that time and place.
0: 예전 거를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5: 우리가 옛날 그대로를 재현해놓은 것이니까 상징적인 네. 성동구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의미가 있습니다. 네.
4: Wow, it truly feels like I've discovered a hidden gem in everyday life.
0: 예전에 이제 여기가 영사실, 아까 우리 통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름이 돌아가고 아 스크린 앞에다 이제 쏘고 야.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이렇게 단관 극장에서 영화를 많이 보곤 했거든요.
4: It's been said to watch a single screen theaters fade away, but today I felt a sense of renewed youth. Shall we keep on walking?
0: 아, 학교도 있고.
4: 'Sometimes I stumble upon familiar places that feel like unexpectedly running into an old friend when wandering around.
0: 야, 춤추는 가위. 여기 또 이렇게 정감이 넘치는 아 그런 미용실이 있네요. 예전에 그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가 사라지면은 어디 갔나 막 이렇게 찾으러 돌아다녔었거든요. 보면은. 딱 미용실에 계신 거예요. 파마하시느라고 또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수다 떠시느라고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찾으러 다녔던. 예, 어떤 이 동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4: What longing memories will be brought to the light this time? A place that once served as a gathering spot for the neighborhood ladies. I can almost hear the warmth and laughter from those days.
0: 아, 저 이제 사진이나 뭐 이게 상장 같은 거 이제 보니까 걸려 있는 액자를 보니까 여기 미용실 운영하신 지도 꽤 오래 되신 것 같아요.
6: 여기서는 8년 됐고요.
0: 네.
6: 그 전에 있던 데는 저희 친정 엄마가 운영하시던 곳에서 저희 친정 엄마가 쓰러지셔서 제가 그걸 이어받게 됐어요. 그래서 미용.
0: 그럼 어머님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지금 하시는 거죠?
6: 네, 네.
0: 그래서 그럼 총 합해서 한 몇 년 정도 미용실 일을 하신 거예요?
6: 아, 60년 조금 넘는 거죠. 엄마하고 같이 하게
0: 된. 60년이요?
6: 제가 한 33년?
0: 네.
6: 엄마가 한 40년 조금 넘으셨을 것 같아요.
0: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어머님이 그렇게 지켜오신 미용실을 딸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더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미용실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미용 일을 하시게 된 게.
6: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시절에는 저희 친정 엄마 시절에는 자격증이 없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격증이 없으면 미용실을 못 한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대학을 똑 떨어지고 나니까
0: 네.
6: 그러면 자격증만 따주면 내가 너 옷도 사주고 용돈 주겠다.
0: 야.
6: 얼마나 그 20대 꿈 같은 얘기예요. 돈도 안 벌으면서 돈을 주신대니. 그래서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따서 놀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2: 자연스럽게 이제 미용사가 되신 거예요?
6: 네, 네, 네. 어.
2: 현재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6: 어머님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네. 가셨어요. 많이 아프셨고 투석 준비하시는 와중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4: She is someone who is always missed and loved.
2: 야,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어머님의 옛 시절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흑백으로 돼갖고 이 단칸방 시절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6: 그게 미용실 안에 딸린 방인 것 같아요. 아. 그 방에서 일하시고 급하게 식사하시는 그 사진을 네. 누가 찍으셨나 봐요.
2: 이렇게 안에서 일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그 미용 쪽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되게 사랑하셨나 봐요.
6: 네. 뭐 봉사도 다니시고 바쁜 와중에 저희도 키워주시고 근데 한시도 안 놓으시더라고요. 손님들 찾아오시는 게 그냥 돌려보내는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2: 네. 아, 그 봉사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여기 또 여기 봉사했던 그런 사진 같아요.
6: 네. 저도 처음 봤어요.
2: 아이들 이렇게 머리 깎아주시고.
6: 네. 네. 그때는 고아원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봉사를 하신 것 같아요.
2: 네.
4: A mother who always shared generously despite a modest life, and her daughter who carries on that belief.
2: 사실 동네에서 자주 다니는 미용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은 그 이사한 곳까지 찾아가고 싶더라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로.
6: 맞아.
2: 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 이 미용실은 어떻게 지켜 나가시고 어떤 동네 장소로 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예.
6: 그 전에 저희 친정 엄마가 미용실 하실 때 네. 보면은 와서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까지 드셨고 저희도 지금 세대가 변해서 이곳이 그런 손님들은 없지만 네. 동네 지인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오래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곳이 놀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는 발전시키고 싶어요.
2: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어머님의 대를 이어서 미용실 오래 지키고 계시니까 그동안 못했던 얘기 한마디 딱 영상 편지를 보내주신다면 네.
6: 사랑하는 엄마 엄마 살아계실 때는 내가 속도 많이 새기고 미용도 제대로 못하고 일찍 나와야 되는데 늦게 나와서 일하고 일찍 퇴근하고 그때 엄마 속 많이 새긴 거 미안해. 근데 지금은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엄마의 사랑하는 손녀 가인이도 잘 키우고 있어. 더 열심히 엄마같이 미용을 사랑하는 딸이 될게. 고마워. 사랑해.
4: I hope this space filled with the warmth of their bond remains for a long time. The joy of discovering something new within familiarity. Today, I'm reminiscing about the hidden landscapes of Seongdong-gu in Seoul. In the midst of rapid changes, let's take a moment to recall forgotten memories from the past.
2: 야, 저기는 벌써 이렇게 성동구 새 건축물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네. 야, 정말 빨리 변합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네네. 오늘 그 성동구 이 마을 여행하는데 같이 네네. 동행자분을 한번 예,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그분이 맞으십니까?
7: 네, 백영아라고 합니다.
2: 아, 예,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잠깐, 예, 앉으세요.
7: 네,
2: 예.
7: 좋습니다. 아, 훨씬 더 미남이십니다.
2: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아, 백영화 대표님.
7: 네, 맞습니다.
2: 네, 오늘 이제 마을 여행을 함께 동행해 주실 건데
7: 네.
2: 제가 알기로는 이 성동구의 토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7: 네, 맞아요. 제가 1971년 1월 15일 날 성동구 네. 금호동 달동네 산동네에서 태어났죠.
2: 이야.
7: 네, 요 꼬마가 저기. 제가 3학년 때.
2: 너무 귀여워.
7: 그리고 저희 때는 달동네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산을 깎고 단칸방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지고.
0: 아 이게 막 이렇게 돌담 있고 막.
7: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하고 저희 이웃 가게집 아줌마 저희 옆집 아줌마세요. 근데 이렇게 한복을 곱게 입고.
0: 마치 이렇게 동네 분이신데 이렇게 가족분들처럼 이렇게 사진 찍기가. 요즘에 쉽지 않은데.
7: 맞아요. 야. 이분들이 저희를 다 돌봐주셨거든요.
0: 아, 야, 진짜 오래된 사진이다.
7: 네. 이게 저희 네. 이웃분들이에요. 제가 금호동 달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대잖아요. 네. 저희 엄마,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동네에 있는 이런 어르신들이 저희를 돌봐줬어요.
0: 야.
7: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몸이 아프시면 저희 엄마, 아버지나 동네 또 다른 젊은 분들이 이분들 병원에 모시고 가고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서로를 좀 도와주는 안전한 울타리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네. 송동구가 참 좋습니다. 저희 동네 분들이.
0: 네네네. 와.
4: Although decades have passed for Miss Baek Young-hwa, the greatest strength in navigating the world today comes from those memories and the people from that time.
0: 진짜 막 이렇게 동네에서 놀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7: 재밌죠. 네. 제가 그렇게 말썽꾸러기.
0: 아 저도 말썽꾸러기.
7: 아 그랬어?
0: 아 그래서 동네 이곳저곳을 네네. 너무 속속히 다 알고 계시니까.
7: 네.
0: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동구의 마을 여행을 떠날 다음 장소 의미 있고 소개시켜 주고 싶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7: 있어요.
0: 네.
7: 네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저희가 이제 책관 오니는 동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0: 네.
7: 이 성동구에 있는 다양한 책방들. 그 책방 중에 제일 추천하고 싶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0: 네네.
7: 혹시 서울미래유산 들어보셨어요?
0: 들어봤죠.
7: 그렇죠.
0: 네네네.
7: 그 서울미래유산이 바로 책방이에요.
0: 공식책방.
7: 예. 네. 우리가 책방, 특히나 헌책방 하면은 많이 사양산업이고 잊혀진 거죠.
0: 그렇죠. 대형 서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갖고.
7: 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아주 묵묵하게 일을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7: 거기 가면 되게 귀한 LP판도 볼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7: 네. LP판 이야. 좋아하세요?
0: LP 저 모으고 있거든요. 저도.
7: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비지스의 네. 되게 귀한 앨범을 여기서 샀어요.
0: 대표님.
7: 네네.
0: 빨리 가보시죠.
7: 가볼까요?
0: 네.
7: 네 같이 네. 가볼까요?
0: 네, 네.
7: 네 좋습니다.
4: The place we headed together, where she hopes to share the community's cherished space is. This first-generation second-hand bookstore in Korea that has continued its legacy since 1972. I can't help but think that the time this book has endured holds the history of the city. Infused with the scent of time, the aura of the bookstore brings warmth to my heart.
0: 대표님.
8: 네.
0: 저는 헌책방의 이 묘미는
8: 네.
0: 이 비좁은 통로를 지날 때마다 예상치 못한 귀한 책을 발견했을 때.
8: 맞아요. 여기에 있는 책들이 결국 우리는 보물 찾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0: 네네.
8: 특히 이곳은 서울의 미래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0: 아.
8: 우리 후대 세대한테 꼭 남겨질 유산 중에 이렇게 켜켜이 세월을 담고 있는 책들을
0: 네.
8: 보여줄 수 있고 와서 직접 읽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0: 네.
4: 네. What memories did the owners of these books hold? The stacked second-hand books sparked my curiosity.
0: 아 정말 희귀한 책을 발견했는데 우리 그 윤동주 선생님의 평전인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서 별 헤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딱 봐도 뒷모습이 사장님 같아.
4: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founder, he has steadfastly maintained the bookstore for over 30 years.
9: 안녕하세요, 선생님.
10: 아, 예, 안녕하세요.
9: 예, 예, 저기 그 마을 여행가 우리 백 대표님 소개로 왔는데요.
10: 아, 예.
9: 여기 이 헌책방 서점 사장님 맞으시죠?
10: 네, 맞습니다.
9: 아, 예, 반갑습니다. 너무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10: 네, 그럴까요?
9: 예.
4: It's filled with rare books that are hard to find elsewhere. The owner wishes to preserve the traces of life and memories tucked away between the well-loved books for a long time.
0: 지금은 이제 찾기 어려운 책들을 직

0: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책방을 또 들르고 그러는데 네. 무슨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또 오래됐기 때문에 이 책들을 아마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고 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추억도 있고 또 네. 책을 구할 때 또 그 나하고 책하고 인연이 돼서 만났을 때 그 좋아하는 책을 만났을 때 그런 또 소소한 기쁨 네. 이런 걸 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계속 그런 생각 이런 생각 뭐 나면서 아, 그래도 책방은 있어야 된다. 그래도 책방은 명명을 이어가야지.
1: Despite facing numerous challenges, the owner continues to protect his bookstore, serving as a bridge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We encounter many people in our lives. Although I didn't realize it then, those relationships become cherished memories. Today, I rediscovered some of them in Seongdong-gu.

0: 먼 길을 잘한다. 영감 혼자 어찌 가신단 말이오. 제화자 좋네 둥벙 둥벙 좋으시오. 헐시고 철시고 제화자 좋은데 얼시구나 철시고.
1: 창극을 통해서도 심청이를 만나지만 김유리 씨 통해서도 창극을 만나고 있구나. 그게 제대로 된 판소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참 값지고 귀한 무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유리 씨와 더불어서 저는 저렇게 부고 맛있게 치는 분도 정말 오래간만에 또 보는 것 같아요. 그 화주승 나오는 장면에서 북을 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목탁을 치시더라고요. 막 그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변화무쌍한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김유리 씨, 이준영 씨를 다시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우리 관객분들께서 오늘 이 판소리가 소리판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정말 저를 너무 많이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고, 거기에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의 축제에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께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 임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후회 없이 즐겁게 한번 소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앞바다리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준영 고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때여 심청이는 공선에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 없이 만경창파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떠나간다. 망망혼 장해

堂堂红，我叫你啦，平民主。황요한우나라들고다다

같은 다 요량어 남은 소리 어저 기억이련만 콕 중 이시

was hatten uns, was hatten an dir, was hatten wir, tonnen

0: 왜 소그푸를 흘렀다. 창호산이 하드
1: 아 멋있고 아

사공이나 서더니 손을 들어 가리키나 니 도하동이 차이 운에만 차 언니가 화동일세 아. 심청이 기가 막혀 사배하고 예.

옥시우 손님네 옥시만 그

커니 신청이 거동바라

출천지 대효녀를 하늘이 그저 둘 리가 있겠냐. 하루나 옥황상제께서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오날 묘시에 유리국 심소저가 임당수에 들떠이니 작실히 모셨다가 임당수로 환송하라. 용왕이 수명하고 각궁 시녀들을 불러들여 너 이제 백옥교를 가지고 임당수 빨리 나가 묘시를 기다리면 인간의 심소저가 들떠이니 작실히 모셔오너라. 각궁 선녀들이 수명하고 임당수에 당도하니 때마침 묘시 초라. 그때여 심소저는 물에 들든 말든 천지 명랑하고 이로리조림 그날 뜻밖의 팔선녀들이 백옥교를 앞에 놓고 예허며 여짜오되 저희들은 용궁 시녀로서 부왕의 분부 듣고 소절을 외시고자 왔사오니 옥교를 타옵소서. 심청이 여짜오되 인간의 미천한 사람으로 어찌 옥교를 타오리까. 만일 아니 타면 상제께서 수궁 대죄를 내릴 테니 사양치 마옵소서. 심소저 마지 못하여 옥교에 앉으니 뜻밖의 수궁 풍류가 낭자 헐지 위도장 헐시고 전상선관 선녀들이 심소저를 보랴오고 태을 찐 학을 타고 안기상 현 타고 오래 탄이 적선 정의동자 홍의동자 쌍쌍이 모셨네. 월궁 항암 바오 선녀 남학 부인 팔선녀들이 좌우로 버렸는데 풍아을 갖출게 왕자진의 봉필이니나니나니나 곽천사 죽장고 짜지러

동동동 해상의 해금이며 수궁의 진동원파 도경구의 위양원이 연광이 조일이오 지버린 이와자건이 서이기 반공이라 주궁 대궐은 응은 천상지 삼광이오 곧예 수상은 치오복이라 산호주렴 폐고간상 광채도 찬란허구나 출자원을 드릴 적에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 호박병의 천일주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벽돌을 덩그럽게 괴았으니 세상은 못본 바라 삼일을 소연하고 이를 대연하여 극진히 봉공한다 하루 난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내려오는 뒤 이난 뒹고하니 신봉사 안에 곽씨 부인이 죽어 천상의 광안전 옥진 부인이 된 뒤 심청이가 아우 감동 심청이가 수궁에 들어왔다 말을 듣고 모녀 상봉차로 하강하시겄다 색채단을 기진의 가득 실고 벽도와 단계화를 삼면에 내려 꼽고 정학 백학은 전배서고

들어와 심청소널 부여 잡고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세상에서 너를 난 합시로다. 너의 부친 마흔이 늙었으리라. 나는 죽어 귀인이 되고 황안전 옥진 부인이 되었으나 넌

0: 팔려
1: 아, 저 어?
0: 이곳으로 들어왔다 허기로 너를 부러워 왔노라
1: 어?

우리가 부인이 만류하며 내 딸 청아 우지 마라. 너는 네 후에 너희 부친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광안전 맡은 일이 직군이 허다하여 오래 지체 어려워라. 요령 소리가 쟁쟁 나더니 오색 체운으로 올라가니 심청이 하질 없어.

하루나 옥황상제께서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심소저 방년이 늦어가니 임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좋은 배필을 정해주라. 용왕이 수명하고 심청을 환송할지 꽃 한 봉을 좋아 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메시고 양대 선녀로 시위하고 조석지공 잔수범절 금주보배를 많이 놓고 용왕과 각궁 선녀 모두 나와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난 곳 임당수라. 용왕의 조화인지라 꿈같이 번뜻 떴다. 바람이 분들 흔들리며 비가 온들저질 쏘냐. 주야로 덩실 떠 있을지 그때여 남경 갔던 선인들이 억심만큼 배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올지 임당수의 당도허니 심소저의 효행이 호련히 감동되는지라.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소저의 넋을 위로하는 뒤 포가를 두리둥둥 울리면서 슬픈 말로 재지네.

최후대신 심당자의 넋이로다. 넋이로다.

얼굴 무대 풀고 눈물 씻고 바라보니 무엇이 또 있난디 세상은 못 본 바라 도사공이 하는 말이 저것이 무엇이냐 금이냐 금이란 말씀 당치 한소 옛날 진평이가 범하불

0: 아닙니까?
1: 아, 그렇지.
0: 어? 그러면 저게 옥이냐? 옥이란 말씀 당치 않소. 옥출 곤강이 아니여는 옥한 쪽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게 해당화냐?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0: 있으니까.
1: 아, 그렇지.
0: 어? 그러면 저게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저라 저라. 어이겨. 어이겨. 어이겨. 자, 가까이 가서 보니 향기 진동하고 색 채우니거렸던 날 배건저 싣고 보니 크기가 술에 같고 향취가 진동 거날 본국으로 돌아와 허다 이 남은 재물 각기 졌을 만큼 나눌지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꽃봉만 차지하였구나.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송천잡게 없어 황후 풍하신 후 나 빌란이었시고 왕비가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에요. 한문이 많아가지고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나 빌란이었시고 세상의 기와 요초를 구하여 황극전 너른 뜰에 가득히 심어두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 때 화초도

오지가 행화 활중단계 무삼경 팔가운데 개수나무 백일홍영산호 외철중친다란 난 초파초 오미자치자 감가유자

밤새 짐승들이 지지 울며 뛴다. 이때여 도선주는 천자께서 화초를 구하신단 소문을 듣고 임당수에 떴던 꽃을 어전에 진상하니 천자 보시며 세상에 없는 꽃이라. 선인을 입시하여 치하하시고 무릉대수를 봉하였구나. 그 꽃을 후궁 화계상에 심어놓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하실지 천자 모시고 반기호여 여지벽도 화를 동방사기 따온 지가 3000년이 못다 되니 벽도 하도 아니요 극락 세계 현악꽃이 따라져서 회상을 떠왔든지 그 꽃 이름을 강선화라 지으시고 조석으로 화초를 구경할제 이랴는 천자 심신이 황홀하여 화계상을 거니는디 뜻밖의 강선화 벌어지며 선녀들이 서있더할 천자 고이 여겨 너희들이 귀신이냐 사람이냐 신여 예언여 여짜오되 남해 용궁신여로서 심소절을 모시고 세상을 나왔다가 불의의 전환을 범하였사오니 황공무지하오이다. 이놀불견 간고덕고 한선녀 서있거날 황제 반신반의하야 대강 연유를 탐문한 바 세상의 심효제라. 궁녀로 시위하여 별궁에 모셔놓고 이튿날 조회 끝에 만조 백관에게 간밤 꽃본 사연을 말씀하니 만조 제신이 여짜오되 국무 없으심을 하느님이 아옵시고 배필을 인도하심이니 처녀 불치면 반수기양이라 인연으로 정하소서. 그 말이 옳다 하고 그날로 택일하여 놓으니 5월 5일 갑자시라. 시왕후 입궁 후에 연연이 풍년이요 가가호호 태평이라. 그때여 심황후는 부귀는 무쌍어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구나. 이랴는 옥난간에 높이 앉어 추

Tschüss.

예. 심황후 반기 듣고 기러기 불러 말을 허.

今年他花冬儿靠过的郎。

0: 나.
1: 아, 아, 멋이구. 아.
0: 이때여 황제 내궁으로 들어와 황후를 살피시니 수심이 뛰었구날. 황제 물으시되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심황후 여짜오되 솔토지민이 막비왕 토라 이 세상에 불쌍한 게 맹인이라 천지 일월을 못 보니 적포지 안을 한 때라도 풀어주심이 신첩의 평생 원이로소이다. 황제 칭찬하시고 맹인 잔치를 여시는디 각도 가급으로 행간하되 대소인 민간의 맹인 잔치에 참여하게 허되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 파직거리라 하고 각처로 전하였구나. 그때여 신봉사는

을제 부하동 사람들도 심소자 효행이 감동되어 방사대 곁에 타로비를 세웠는지 피문에 허여스되

살란 호요 나르비를 찾아가서 아이고 내 자식아 내가 왔다우 나는 해비에 눈을 띄우려고 소중 권이 되고

好。

싫다. 피문업 대가업 들어줘. 내리 둥글 치둥글며 머리도 짚고 가삼 광광 두 마루를 굴러 남지 소지르.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볼시적인 손가락! 손가락!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툼발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손가락!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해 주세요.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무침.
1: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 하면 그런 죽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그럼요. 있죠. 네. 그리고 아삭아삭.
0: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1: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0: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 한 번에
1: 한 번에 기한시켜요. 네.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one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그러면 꼴, 초무침으로 네. 할 거예요. 근데 예, 초무침 맞아요.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0: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1: 오케이.
0: 네, 숟갓하고
1: 오케이, 이거
0: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네.
1: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0: 네, 저희 종이 코너에 있어요. 가셔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1: 저기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사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어떻게 오셨어요?
1: 저는 떡갈비.
2: 떡갈비.
1: 떡갈비 하고 싶어요. 오케이.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오케이,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2: 일단 소고기.
1: 일단 소고기.
2: 와. 보면 가슴 쪽.
1: 아이고 가슴 쪽.
2: 가슴 쪽.
1: 가슴 쪽. 아, 여기.
2: 결이 짙고 지방이 살짝.
1: 살짝만.
2: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오죠.
1: 이거
2: 제가 추천해 드려요. 네,
1: 추천.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2: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1: 있어야 돼요?
2: 네, 앞다리가 나을 거 아니에요.
1: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져주시겠어요?
2: 가능합니다.
1: 진짜? 네.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2: 네.
1: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네.
2: 담양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1: 한약. 너무
2: 최고예요.
1: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디인가요?
2: 추성골이라고.
1: 이거 노트.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2: 너무 맛있습니다.
1: 이거랑 딱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3: 예. 선생님.
1: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여기 추성골 예, 마시죠?
3: 예, 예. 맞습니다.
1: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3: 예, 아니시죠.
1: 감사합니다.
3: 아, 멀리서 오셨네.
1: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네.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잡았어요.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추성골
3: 말했어요.
1: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3: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1: 와.
3: 스님들 아시죠? 스님.
1: 스님들이
3: 곡차로 드셨던 술이.
1: 아, 진짜로? 네.
3: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1: 체험?
3: 네,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1: 아,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3: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1: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3: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제가 소주끓여 냈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1: 아 그런 거?
3: 그래서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나르쳐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이거 뭔가요?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3: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네,
1: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이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3: 맞아요.
1: 예스! 감사합니다.
3: 이게 뭐예요?
1: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3: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4: 아, 귤. 필. 네, 네, 그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3: 네, 그래요.
5: 와, 진짜 네,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3: 그렇죠. 와.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4: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진짜 진짜 맛있어서
3: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4: 너무
3: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4: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3: 뭘 구매하셨어요?
4: 이거 담양.
3: 오! 우리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4: 이걸로 무침, 초무침.
3: 아, 네. 죽순무침.
4: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초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3: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4: 딱 와. 맞았어요. 아, 정답!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도 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아, 같이 섞어서
3: 네. 수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데
4: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3: 따봉이지.
4: 그럼 가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 name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정신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Now that's some serious passion. The tour's first stop, the April 19th Memorial Tower. The April 19 Revolution is often called a defining turning point in Korea's democracy.
2: 국민이 반대하니까 하야를 했죠. 하야라고 하죠. 내려왔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때 국민이 민주주의를 외친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1: It feels like the echoes and energy of that day still linger here. Students who refuse to turn a blind eye to the injustices of their time.
2: 우리가 왜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각성들을 하면서 이제 서울대생이 먼저 그거를 외치게 된 거죠.
1: The movement of stepping out into the streets to build a better nation actually traces back to even before Korea's liberation. And that story continues at our next stop.
2: 이준 열사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게 첫 번째 법대생이시고 거기서 거의 활복 수준의 우리는 독립 국가다라고 외쳤던 분이고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법을 배우고 행동을 했던 분으로 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Across the vast campus, the tour arrives at one of the most symbolic site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2: 여기가 다 도서관 앞이 광장이었고요. 아크로 광장이라고 서울대생을 부르는데 아크로폴리스라는 거에서 따온 거예요, 이 아크로는.
1: A space where countless student voices came together and shook an entire era.
2: 개인의 민주를 외치던 친구도 있고 나라의 민주를 외치던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누군가가 앞서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따르는 자가 되어서 이제 혁명을 외쳤던 곳이 바로 이.
1: And in the end, those voices set an entire era in motion.
3: 서울대 안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또 혼자 왔으면 모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고 나중에 친구들 데려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Countless students each reflected and took action in their own place. And the place that reminds us most painfully of those sacrifices is right up ahead.
2: 보이시나요, 박종철? 누군지 알죠? 남영동에 끌려가서 물고문 당하고 언론에는 책상을 턱 쳤더니 애가 놀래서 퍽 하고 쓰러졌대. 그 젊지젊은 20대가 책상 한번 칠다가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겠어요? 정식 그 사건명이 살인사건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물고문 당하다 죽었기 때문에.
1: 박종철, a 22-year-old college student. For refusing to betray the truth, he lost his life under torture. And his death once again shook Korea's democracy awake. The students on this tour, standing at the same age he once was, seemed to feel it on a different level.
4: 영상과 물고문을 형상화한 동상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나서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학생들이 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저도 그에 동참해서 이겨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Not just a few lines in a textbook, but the living traces of democracy encountered step by step. And those memories spark a quiet question in the minds of today's youth.

0: Even after the tour came to an end, the students kept moving. Hearing there was a memorial center nearby, we made our way to the Park Jong-chol Memorial Center. This space was created to remember the valu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re's much to take in, from archives of Park's life to records and exhibits capturing the spirit of that era. And the recreated room where he once lived brings you closer to the life of a young man who once walked this world. The center's director also attended the same university a few years after him. That's why the memories of that time are told here with such vivid clarity.
1: 내가 왜 당신 앞에서 집회를 받아야 합니까? 80년 5월 광주에서 죄 없는 시민들 학살하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재판하려면 그 학살자들 잡아들여 재판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박종철 사거라 생각하면 너무 착하고 막내예요. 웃으면 20살이 넘었는데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한편으로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좀 당당하고 겁내지 않고 자기가 신념을 꺾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엄혹하고 무서운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순간들은 즐거운 기억들이 많아요. 함께하고 또 보다 나은 삶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희망차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뜨거웠고요.
0: The students quietly walk through the space, tracing the thoughts and fears of the youth who lived through that era. Times have changed, and so have the streets and the way people live. But one thing we must never forget, the lives we live today were never simply handed to us. And if injustice ever finds its way back again, we may need the courage not to look away.
2: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한 20대를 보내면서 좀 탐색을 해야 친구들이 간다고 따라가지 않고 내가 정말 필요한 이슈에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Democracy isn't the story of a few extraordinary people. It was built on the questions, struggles, and voices of ordinary individuals. And today, a new generation walks that same path once again. In the end, remembering the past is about asking ourselves how we choose to live today.
3: In the comments or comments, I would like to think about it more and more. 언론이 탄압당할 것 같은 느낌.
4: 선거를 한다 해도 선관인이나 정부 관계자가 좀 간섭할 것 같습니다.
5: 본인만의 개성이나 감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6: 대학생활을 할 때 그 안에서 약간 제한된 학문과 제한된 의견을 이제 교류하게 되어서 자유로운 문화나 그런 교류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7: 떠오릅니다. 제가 5월 당사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 5월이라는 시기뿐만 아니라 어쩔 때 이렇게 그들 죽어버린 동료들이 탁 그 저를 덮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엄청난 국가폭력을 온전히 기억했으면 쓰겠다, 사람들이. 내판을 보면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민중들의 삶을 기록하는 민중화가 홍성담입니다.

아마 그때 제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됐을까요? 갓 대학교 졸업을 했을 때인데, 그때 그 함께 활동했던 선배들이 확대 계엄령을 하기 전에 이미 오후 5시부터 검거가 됐습니다. 그날 바로 이제 명시를 위해서 계엄령이 확대되고, 제가 길거리에 나갔을 때는 이미 광주 군남로가 거의 피로 물들어 있을 정도로 학생과 시민들의 항쟁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었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광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정상적인 민주화 정치 일정에 대한 민주화의 그런 그 일정들을 밝혀라. 그리고 계엄을 철폐하라. 그런 요구가 너무 당연한 요구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서의 그 일종의 의무이면서 권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 항쟁 마지막 날 5월 27일 그때 저는 이제 문화선전대로 이제 YWCA 회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도청 시민군 본부에서 오늘 밤에 계엄군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전부 몸을 피하라. 한 새벽 한 3-4시 경에 폭탄 터지는 소리, 총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새벽 2여명이 이렇게 밝아왔는데, 그 주택가의 옥상에 그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다 죽었겠구나. 내가 내 평생을 그림이라는, 내가 갖고 있는 건 그림이라는 재주 이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잔인한 국가폭력들을 들추어내는데 내 평생을 바치리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파나 제목을 그날 새벽이 생각이 나서 새벽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항쟁이 끝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광주 항쟁의 진상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도 그런 많은 요구가 있어서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판화로 파서 이걸 찍으면 뭐 수백 장도 찍을 수가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에 판화 제작을 생각을 했습니다. 5월 판화 중에서 가장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판화, 그리고 세계 양 그 인권단체들이 많이 쓰고 특히 신문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썼던 판화가 대동세상 1이라는 판화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햇불 행진이고, 세 번째가 밥이라는 판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시사철 중에서 봄이라는 판화입니다. 그중에 대동세상 1은 광주 항쟁을 가장 집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차량시, 시민군, 그리고 주먹밥 아줌마, 아이들, 그리고 길거리를 청소하는 젊은 아이들, 젊은이들, 이런 것들을 전부 집어넣어서 아주 그 중요한 그 캐릭터들만 엮어서 만든 단어가 대동세상 1이고요. 그리고 사시사철 봄은 광주 항쟁을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되겠는가.
소위 사계절의 순환 과정과 사라지고 다시 탄생, 재탄생하는 그 과정을 그려내는 게 이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인데요. 그 중에 그 봄이라는 판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판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88년도에 독일에 가서 약 한 7, 8개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귀었던 아주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평화운동을 한다거나 반핵운동을 한다거나. 제가 89년도에 이제 안기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밖에 있는 후배들이 재판을 찍어서 이제 거기에 보내주고, 그래서 독일에 많은 곳들을 순회 전시들을 했어요. 제 구명위원회에서. 제가 92년도에 출소하고 그들이 그 판화를 이제 남은 판화를 되돌려 주려고 했는데 아직도 한국의 정치 상황이 좀 곤란해서 또 혹시 홍성남이 감옥에 들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보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12.3 계엄 때 계엄령을 내리자마자 시민들이 달라붙어서 계엄 해제를 하고, 그리고 다시 평상심을 찾는 걸 보고 한국의 민주화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구나. 이제 확실하게 한국의 민주화는 안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판화가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일들을 순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독일 류베 35년 만에 돌아온 판화들을 전시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폭력의 그 수구 노릇을 했던 곳이라면 안기부, 그 다음에 대공수사 분실, 그 다음에 보안사, 이렇게 세 개가 있을 텐데, 세 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지금 제가 전시하는 곳은 대공분실입니다. 그 악명 높았던 저희 고문의 성지였습니다. 박종철 열사도 거기서 고문받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안기부 남산 지하실에서 물고문을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만 대공분실은 제 많은 아는 그 선배나 선생님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거쳐간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 가면 막 그들의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내가 왜 여기서 전시회를 하는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제 평생을 전쟁과 국가폭력과 싸우는 화가, 그걸 부정하는 화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5월 27일 새벽 뭐 주택 그 옥상, 차디찬 옥상의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광주에서, 그리고 그날 새벽 도청에서 죽은 자들, 죽은 동료들과의 제가 약속을 저는 꼭 지켜야겠다. 내 평생을. 이게 내 운명이다.
그리고 그때 산화하신 그들도 있는데 나는 살아남은 자로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싶었을 뿐이었는데.
1: 1,500억이라는 골드바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다면 정말 안 갖고 싶으실까요?
2: Welcome to Goldland, Disney Plus original series K-Story brings you today. The story is about a struggle to steal over $100 million worth of gold from smugglers. Kim Sung-hoon, who directed the movie Confidential Assignments and the series Chief Detective 1958, also directed this crime thriller series. The star-studded cast includes Park Bo-young, Kim Sung-chul, Lee Han-woo, Kim Hee-won, Moon Jung-hee, and Lee Kwang-soo, who each strive to get their hands on the gold.
3: 내일 역에서 운송하는 그 관 말이야.
4: 근데 그 관 속에 든 물건이 뭐예요?
0: 그거 마약 아니라고.
3: 나 지금 누나 도와주러 온 거야.
0: 어차피 누굴 것도 아니면 왜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건데?
2: Let's get into the series, Goldland. Customs officer Hee-ju is at the inspection station as usual, but she's radiating nervous energy.
3: 내일 역에서 운송하는 그 밤 말이야. 네가 보안 검색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2: A few days ago.
3: 뭐가 나오면 네가 알아서 잘.
1: 뭐가 있는데?
3: 혹시라도 뭐가 나오면 말이야.
0: 그러니까 그게 뭔데?
3: 나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줘.
2: Her boyfriend Do-kyung had called her to ask for a favor. Just when she wondered what was in the casket.
5: 이번 벨트 뭐야?
6: 관 외부에 금속 재질 장신구예요.
5: 혜주 씨, 통과시켜.
2: What situation had airline's co-pilot Do-kyung gotten himself into?
7: 오랜만이에요, 기장님. 요즘 골드랜드 좀 뜸하시는데 아주 그냥 큰일을 벌이고 계셨고.
2: Mounting gambling debts had turned into involvement with loan sharks.
3: 우측 램프 보이지? 거기서 이번에 빠져.
7: 시장 왜 이래요?
2: And now he was stealing the van from the very same loan shark.
8: 예, 기장님. 잘 도착하셨어요.
3: 이 관 운송해주고 변지받기로 한 돈이요.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서요. 저 현금으로 10억만 주세요.
2: He strikes a new deal with the head of the crime ring, Director Park.
3: 운반비로 10%면 나쁘지 않은 거래잖아요. 그쵸?
9: 예, 그렇게 하시죠.
2: With his life on the line, Do-kyung calls Hee-ju again.
3: 지금 내가 누굴 좀 만나러 갈 거야. 돈을 좀 받아야 되거든? 10억. 내 금방 다녀올 테니까 12시가 지나서 나한테 전화 오지 않으면 이차 몰고 여기서 도망쳐.
5: 아, 누구 만나는데? 저건 또 도대체 뭐고?
3: 다 끝나고 말해줄게.
2: As she tries to hold on to a shaky promise, a horrific incident unfolds right before her eyes.
8: 저 위에 올라가서 샅샅이 뒤져봐.
2: Then she gets a call.
3: 도망가, 희주야.
2: Just then, Ugi locates the van and attacks. Hee-ju runs for her life. Heading to her hometown, she hides the van in a deserted, abandoned coal mine. At last, she looks to see what is inside the casket. Whoa! She can barely lift one gold bar. Meanwhile, luckily, Do-kyung makes it to the hospital alive. Hee-ju rushes to see him. But Director Park had gotten to him first. After some difficulty, Hee-ju manages to meet Do-kyung.
0: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제가 그렇게 무겁진 않을 거야.
3: 경찰이 문제가 아니야, 희주야. 그 사람들 마약이 어디 있는지 내가 경찰에 불면 그 사람들
0: 마약 아니야.
3: 그럼 뭔데?
0: 그게
3: 난 경찰에 자수할 거야. 어차피 금괴가 발견되지 않으면 기껏해야 1년이야. 그 전까진 금괴를 네가 잘 지켜야 돼, 희주야. 내가 나가기 전까지.
10: Thus, Hichu ends up sinking deeper into the mire. She tries to figure out what to do about her immediate expenses. Just then, Oogie happens to find her in front of a jewelry store where gold can be sold. In fact, the two of them had grown up together in the same area. So Oogie had recognized Hiju's face during the chase. Oogie locates Hiju's hideout.
0: 누구야?
7: 깜짝이야.
3: 나 지금 누나 도와주러 온 거야.
10: And uncovers what's in the casket. Oogie's desires begin to boil over.
3: 누나, 마약이든 금기든 똑같아 우리한테. 중요한 것보다 돈이 되냐 안 되냐. 돈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 이거 아니야. 근데 그걸 그냥 동네 금방에 내다 팔겠다고? 누나 혼자 못해.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방법이 다 있다니까.
10: In the end, Hiju agrees to work with Oogie to recast the gold into units they can sell. Meanwhile, Director Park is closing in on them.
11: 바로 여기 정산. 정산 외부로 나간 CCTV에는 흔적이 없고 그리고 이틀 뒤에 그 폐창고에 빈 차량만 그냥 딱 갖다 놓은 거야.
12: 빨리 찾아내.
11: 내 생각에는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내가 또 하나 딱 알았지.
12: 뭐예요?
11: 박 기자는 그 관 안에 뭐가 들어있지?
10: The madness intensifies at the discovery. It's gold. A survival game of raw greed where growing desire clash. Grabby hands fighting it out. It is the series Goldland.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ors. It's about greed in the face of temptation, revealing humanity at its basis.
13: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 마음은 절대 하나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어떤 마음이 작아졌다 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컸던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욕망이 점점 이겨나가는 모습을 이제 그린 이야기인데요.
14: 대본 자체가 그 해에 본 대본 중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최고로 재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10: Actress Park Bo-young stepped away from her lovely image for the series.
15: 장르적인 부분에서도 도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로 두고 보면 돌려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럴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에는 다른 감정들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10: To portray the character who runs away with the gold and gradually turns dark, an outward transformation was also necessary.
15: 희주라는 캐릭터 자체가 행복하게 자란 친구는 아니어서요. 그런 것들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얼굴이 좀 말랐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감량을 좀 했고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거의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많이 덜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던 것 같아요.
10: Actor Kim Sung-chul played Oogie, a character whose true intentions, whether he is an enemy or an ally, are unknown. He showed great chemistry with

0: 박보영.
1: 제가 극 중에서 이제 누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부부랑 이제 대사 맞추거나 평소에도 제가 누나 이렇게.
2: 전 살면서 이렇게 누나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3: 도경, who draws Hee-joon to the chase, is a character who wavers between love and desire.
1: 욕망에 솔직한 그런 캐릭터들인데 도경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중점을 맞추면서 순간순간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3: Suspense, created by Twisted Inner Desires. It is the series Goldland. K-Story spotlights this character from Goldland. The crime ring leader who's chasing the missing gold. Director Park, who is both greedy and wicked. Actor Lee Kwang-soo threw aside his friendly image to take on the role of this psychopathic villain who drives up the tension.
4: 나 봐요.
5: 오줌 지리겠네.
1: 박이사가 찾아오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도경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씬인데 광수 씨가 굉장히 무섭게 연기를 해줘서 리얼한 반응이 나와가지고
3: used makeup and props to make the character visually convincing.
6: 박이사의 험난한 삶을 얼굴 흉터라든지 금에 대한 집착을 금리라든지 액세서리 등을 사실 뭐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3: Experience the fun of following the storyline of the mad pursuer, Director Park. A thriller about desire and survival, it is the series Goldland.

펑크란 단어 자체가 버려진 것 그리고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970년대에 유행했던 펑크록과 SF 사이버 펑크 장르를 연상시키게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버려놓은 것들, 그리고 버려진 청년 세대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이 버려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0: 뮤지컬 펑크의 배경은 영노화 기술과 초지능 AI, ASI가 현실이 된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토 에덴은 전쟁의 폐허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AI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인간성을 지우고 효율이 극대화된 평화의 땅, 천국 에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무대가 되는 임페리오노는 버려진 복제인간들, 이제 쓸모가 없어진 복제인간들이 폐기된 쓰레기섬 임페리오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임페리오노 버주클론 2847, 에덴 자격시험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2: 임페리오노 제4구역 생산공장.
1: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2: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1: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2: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1: 클론은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클론의 존재 가치는 에덴을 위한 노동력 제공에만 있습니다. 에덴 진입에 실패하면 쓰레기상 임페리오노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0: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클론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주입된 기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데요. 에덴 자격 시험이라고 거기서도 감정을 드러내면 오류가 생기고 시험에 탈락하게 돼요. 이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습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1: 에덴에서 여기로 온 미친놈 얘기 들은 적 있어?
2: 에덴에서 여길?
1: 뭐?
2: 왜?
1: 몰라.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웬 안드로이드랑 같이 왔는데 그 로이드가 엄청 센가 봐. 다들 안 건드리더라.
2: 로이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진짜인가 본데?
1: 그치. 뭐 혹시 모르지. 그놈한테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2: 진짜?
1: 뭐 한번 가볼래? 서부 폐공장 쪽이라는데 어떻게 할래?
3: 공연 준비 중이야. 이 선 넘어오지 마.
1: 공연 그게 뭔데? 너 진짜 에덴에서 온 거야?
3: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
1: 그럼 넌 됐고.
4: 쫄지 마 줘. 야, 아, 뭐야 이 새끼. 아!
2: 어? 어, 잭! 아! 어, 로이네!
3: 경고야. 얌전히 구경해.
2: 어? 저게 뭐야?
1: 몰라. 나도 처음 봐.
5: 에덴은 단어 그대로 낙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반대로 세계선 인페르노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 인간성, 가치, 혹은 과거의 음악들, 이런 것이 전부 다 버려진 쓰레기 섬인데, 어떻게 보면 이 낙원이 개성이 사라진 시대로 지옥처럼 보이고, 이런 지옥이라고 표현된 인피로너가 오히려 우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인간적인 곳, 마지막 인간성이 남겨진 곳이라는 의미가 되면서 조금 부딪히면서 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상반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클론이 인간 흉내 내도 되지 않을까? 뭐 쓰레기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신경이라 쓰겠어? 차라리 잘 됐어! 그 미친놈 말대로 에덴이 그런 곳이라면 갈 필요가 없잖아.
2: 에덴에 안 가면 우린 뭘 위해 살아?
1: 너! 그리고 날 위해서.
6: 널 만나기 전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되는 대로 숨쉬며 껍데기처럼 살아있었지.

0: 예술가는 이 AI 시대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이 작품을 했는데 결국 저는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말은 되게 작고 소외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전달하려면 결국 외쳐야 되고 우리가 연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연대 밴드의 개념을 하고 싶었고 결국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1970년대 락밴드에 있더라고요. 락의 정신에 러브 앤 피스가 있잖아요. 개인이 소외된 시대에 이런 러브 앤 피스 정신이 이 낭만이 이 시대를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뮤지컬을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레오, 사는 게 많이 힘들지? 내가 하루하루 버티는 법을 알려줄까?
2: 알려줘.
1: 주문 같은 노래야. 누나가 알려준 낭만이 사라지기 전 종이.

0: 각자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다 다르지만 결국엔 자신의 존재로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네 명이 뭉쳐서 밴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담긴 노래와 가사로 클론들에게 노래를 함으로써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티펑크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나 잊고 있었다.
2: 뭘?
1: 왜 에덴을 떠났는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2: 이제 기억나?
1: 다시 하고 싶어지네. 진짜 밴드.

0: 근래는 이제 에덴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정해진 정체성, 정해진 법칙, 정해진 교육, 정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우연히 음악이 들려왔고 그 음악을 듣고 난 이 음악이라는 것을 계속 듣고 싶다, 좋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스스로에게 찾아온 내 안의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해있고 뭔가 주체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음악과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대에도 그런 예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준비됐어? 인페르노 전체에 우리 노래를 퍼뜨리는 거야. 가능하면 에덴까지.

일단 이 작품은 설명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감각하는 작품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작품이 이 객석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감춰두었던 현실 살면서 많이 감춰두잖아요. 이걸 깨울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이 작품을 이제 창작하고 제작할 때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이어진 고유 한복은 세계에서 제일 길며 그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 백제 유물로도 확인이 됩니다.

법치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남으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Officer Wonjin.
1: Uh-huh.
0: I saw this meme online that says, if an introvert wants to be friends with someone, they pray about it.
1: 하하, 기도 플러팅인가요? 하하, 형도 근데 내향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0: Yep. Uh-huh. So I could totally relate.
1: 진짜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저는 친해지고 싶으면 약간 바로 straight. Go straight. Hello, I'm Wonjin.
0: Oh, classic extrovert. Alright, I envy that energy.
1: 아하, 근데 또 형처럼 또 이렇게 가까이 천천히 가까워지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Okay, yeah, you're pretty sweet today, Wonjin.
1: 제가 좀 스윗하긴 하죠.
0: Alright, but there are people even more sweeter than you.
1: Uh-huh.
0: They're waiting backstage right now.
1: 아, 저보다요? 마법소사, 정말이지 제 눈으로 진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Officer, it's watermelon season now.
1: Oh,
0: I love watermelons. Watermelons are the best.
1: 아, 역시 여름엔 시원한 수박이 최고죠.
0: Do you have any other favorite summer fruits?
1: 그럼요. 피치도 좋아하고요. 복숭아, 어? 그쵸? 자두도 좋아하고요. 참외도 좋아하고요. 맛있는 건 그냥 다 좋아합니다.
0: Okay, just like the extrovert you are, even your fruit preferences are so colorful. If I ever buy you a fruit, it's gonna have to be a whole fruit basket.
1: Oh, sounds good. 너무 좋은데요?
0: Alright, just like an assorted fruit basket, today Simply K-Pop is filled with a wide variety of exciting stages, starting with the boyish charms of Cha Dong-yeop.
1: 네, 이름처럼 상큼한 음색의 자두 선배님, 파워풀한 에너지의 Unite, 그리고 컨셉츄얼 아이콘 빌리까지.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음을 찾아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네,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1: Yes, returning with a redefined and mature charm. It's 82 Major.
2: Welcome.
0: Hello.
1: All right, what up, 82 Major?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Okay, hello. We are 82 Major.
0: 네, 반갑습니다.

0: 이번 신곡 사인, 아 저도 요즘 자주 듣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번 앨범 필름은요, 필과 필름이라는 두 단어를 이제 합쳐서 저희의 다양한 순간의 감정들을 하나의 필름처럼 담아낸 앨범입니다.
0: 어허, 타이틀곡은 어떨까요?
2: 네, 타이틀곡 사인은요, 절제된 비트와 매력적인 멜로디와 함께 저희 에이리투메이저의 성숙함을 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3: Nice. Well, I watched the sign stage recently, and your synchronization was insane.
0: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 손목 돌리는 이거 너무 멋있었는데 한번 포인트 안무도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Yes. So the point dance for sign this time around is like what is it called? Wrist, like a wristwatch kind of dance.
3: Look at the wrist. Where we go,
4: tiki tiki ta ey. So we're kind of showing off like our wrists while also kind of, you know, showing off
3: okay.
4: our time.
3: Show off the ice.
4: Yeah.
3: Oh-ho. Ice on my wrist. All right.
0: 그렇다면 그 멋진 포인트 한번 저희랑 같이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4: Yes.
0: 네. 오, 좋습니다.
3: Okay.
5: Let's
3: Come on.
5: Go.
3: Let's go.
1: 알겠습니다.
6: 뮤직 큐!

0: 세번들 어떻게 보셨나요?
1: Amazing.
2: Perfect.
3: Awesome.
0: 좋습니다.
4: All right, Sophia, I heard you have lots of questions for 82 Major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5: Yes, so my first question is, what part of your styling did you focus on the most today?
4: Uh-huh.
0: 오늘 스타일링에 가장 집중해서 주목해졌으면 하는 포인트
4: 맞아요.
0: 한번 우리 성모현 씨께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2: 저는 이제 제가 이 티키타카 후렴풀을 맡고 있기 때문에
0: 네.
2: 손이 굉장히 잘 보여서 반지에 힘을 줬습니다.
4: So he put on his rings because the wrist part is really noticeable.
0: 나 석준 씨도 있을까요?
6: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 안무 약간 느낌이 성숙함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멋있는 약간 섹시한 느낌의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4: So his attire today is a bit mature and sexy. Yeah.
0: 도겸님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저요? 저는 렌즈를 꼈어요.
4: He put on contact lenses.
1: Wow. 강렬한 눈빛을
3: 눈을 크게.
0: 더 가까이 zoom in.
3: Oh yeah.
4: Oh yeah. Okay, let's hear the next question.
5: Yes. So, out of all the styles you tried so far, including hair, makeup, and outfits, which one got the best reaction?
4: 어허.
2: 이번 활동에서요?
4: 네.
2: 저는 약간 한쪽 머리를 반만 까고 했던 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4: 오호. So for Seongil, when he did his hair like half up and half down, that's when he had the best reactions.
0: 오호. 예찬님도 있으실까요?
3: I think it was yesterday. Yesterday we did our highlight medley outfits, and I think that one had the best reaction till now.
2: Okay.
0: 좋습니다.
7: 저는 자켓 저희가 자켓 촬영할 때 그 흰색 도복 착을 입었는데 그거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0: 좀 좋아하고 그래서 그걸로 골랐습니다.
1: Nice.
2: Is it like a taekwondo?
1: Like training? Training clothes?
2: Training clothes style? Yeah.
1: Yeah.
3: 좋습니다.
2: Alright, next question please.
4: Okay, I've been really into hairstyling these days and taking care of your hair is super important too. Do you guys have any go-to hair care routines?
3: 아, 각자만의 머리, 헤어 관리 루틴 있나요? 어허, 성모님은 혹시 있을까요?
1: 아, 저는 일단 굉장히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니까 컨디셔너를 먼저 올려놓고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한 10분 정도?
2: 오. So for Sungmo, because they put on so much hairspray for their hair, he before he washes it, he puts on conditioner on for at least 10 minutes.
3: 어허, 석재님 혹시 뭐가 있을까요?
5: 저도 예전에는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를 자르고 나서 약간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머리를 씻었는데 원래는 저도 한 5분 뭐에서 한 7분 정도 이렇게 올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올리고 그래서 거의 바로 씻어도 바로 씻겨 나갈 정도로 많이 편해졌습니다.
2: 오, 나이스.
6: 잘 말립니다.
2: 어허.
5: 굿.
6: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호. 잘 말려야 합니다.
2: Dogyun said, "Make sure you dry your hair well after you wash it. It's very important."
1: Definitely.
2: All right, next question, please.
4: Yes. Are there any concepts you'd like to try in the future?
3: 아하,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도 있는지.
2: 어허, 성일님 있으실까요?
7: 아, 저는 이번에는 저희가 또 섹시하고 성숙한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더 힙합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2: Okay. So Songhee said because they came out with a more mature and sexy concept this time, he wants to try like a more hip-hop type concept next time.
3: 예찬님 있으실까요?
1: I would have to agree with him though, because obviously 82 Major is a hip-hop group, so going back to our roots is something that I'm not against.
2: Well said.
3: 자, 성민님 있으실까요?
0: 저는 약간 2010년대 K-pop 느낌의 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 Oh, he said he would like to try like a 2010 type of K-pop, like throwback K-pop style. And the reaction from today's crowd was very good as well. All right, Sophia, could you say a final goodbye to wrap things up?
4: Yes, I just want to congratulate you guys on the fifth mini album, Feelum. Keep on making us at these proud, and I love you guys so much. Yeah. Yeah.
1: Thank you.
3: 네, 소피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82 Major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도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of our international ETs and all of the ETs that came out today to support us. We miss you guys. We want to see you guys. We'll come see you guys soon. We're still here. We're still promoting. So watch our stages. And we love you guys.
2: All Bye-bye. Right. We love you too, Timothy.
1: I love you too.
2: All right. Here are the flawless performance kings, 82 Major bringing us Sign. Is everyone ready?
3: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8: 네.
3: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1: Let's go.

0: Yeehaw! Simply K-pop! Did y'all enjoy today's Simply K-pop with the Melron Sheriffs?
1: 네, 여러분 잘 즐기셨나요?
2: 좋습니다. 앞으로도 Simply K-pop의 안전은 저희 명란즈 보안관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0: Fighting! Alright, it's already time for us to wrap things up.
2: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전 세계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For now, we'll say goodbye.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Brilliant K-pop Performances. Bye.

0: 항상 물어봐요. 여기 이 근처에 구경할 데가 어디냐? 그리고 물어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길도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장덕궁. 비리 그러는 거. 나는 창덕궁하고 경복궁을 하도 많이 가봐서 거기 말고 또 다른 데 가볼 데는 없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료한테 여기 어디 딴데 창덕궁 말고 그 경복궁 말고 어디 이 사람들 갈데 어디 없나 그랬더니 동료가 그러지 말고 여기서 조금 나가서 옆길로 쭉 빠지면 그 태평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없는데 그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면은 그게 금곡인데 거기 금곡으로 가라 그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순례되지 않으면은 나를 그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니까 아무래도 안 집도 그쪽으로 가는 그래서 내가 그거 얼마 안 되니까 그러겠다면서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근데
1: That brief journey together turned into an unexpected connection.
0: 버스가 왔는데 내가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그랬어. 들어가서 Don't get up until the last station. 계속 그랬어. 왜냐면 그때는 이제 셀폰도 없고 진짜 이런 외국 사람이 그 허허벌판에서 잊어버리면 그게 어떡하겠어. 지금 큰일이지. 진짜 그건. 그래서 내 걱정이 태산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들어가래. 그런데 들어가지도 못해. 바보같이. 왜냐면 사람들이 막그 몰리는데 자기도 막 들어가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어. 그키큰 사람 혼자서. 근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들어가 그냥 밀치고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Why can't you come with me? 그런 걸 Why can't you come with me? I'll buy you dinner. 막 그런 거였어요. 속으로 dinner? 그래가지고 그럼 뭐 가서 갔다가 오면 밥만 밥 사주면 밥 먹고 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게 비기닝이었죠.
1: What started from that moment eventually led to their relationship and marriage. After getting married, they moved to Canada and built their life together there. But Kyungja says she only found out after their marriage that her husband had served in the Korean War.
0: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근데 그때 금곡에 갔을 때그 들어가면은 거기 능이 있고 또그 사당이 있고 그 앞에 그 동물 모양의 그 돌로 깎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만지면서 나 여기 옛날에 왔었어. 근데 이게 이거 두 개는 부러졌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린가? 그리고 이제 다른 대화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캐나다 와서 나보고 보여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실에 내려가더니 뭘 하나 갖고 올라와, 앨범을. 근데 아주 오래된 그 빛바랜 흑백 사진을 이렇게 꺼내더니 딱 보여줬는데 그게 금곡인 거예요. 금곡. 우리가 갔던데 진짜 그돌두 개가 이렇게 부러져 있더라고요. 어머머.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그러면 왜 그때 얘기를 안 해줬어? 그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이모셔널하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1: Bill's first visit to Geumguk was not the one he made with Kyungja. He had already been there during the Korean War.
0: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뭐지? 봇물 터지듯이 하루도 안 빼고 한국 얘기. 한국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 그 전쟁 얘기 하루도 안 빠지고 하다못해 식사를 할 때도 조금 우리 아들이 냉기면은 전쟁 당시에 그 얼마나 배고픈 애들이 그 애들이 눈에 선하대나 하여튼 뭐든지 거기에 연관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But the memories of the war did not easily let go of him, even after many years had passed.
2: Growing up, he actually didn't share much about that. And I realized more when there was a movie that came out. You know the movie Saving Private Ryan? You know that movie?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EP를 1번 트랙부터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퍼즐이라는 곡이고요.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무거운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일 때도 있지만 또 주인공인가? 나는 어디 조연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위축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조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자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퍼즐 들려드릴게요.

네. 네, 퍼즐이라는 곡 들려드렸고 다음 곡은 2번 트랙입니다. 더즌 메러라는 곡이고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입니다. 곡을 좀 쓰다가 되게 본능적으로 나온 가사거든요. 후렴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아무도 이 한글을 써도 못 알아듣는 곳에서 이걸 썼어요. 그래서 엄청 자유롭게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허튼 것은 거치길,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텨내게 하는 바람. 저는 뭐 직접적으로 뭐 버텨내자 뭐 위로한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좀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곡입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Doesn't Matter 들려드릴게요.

사실 살면서 이렇게 빠른 노래 처음 내봐가지고 그 이렇게 빠른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약간 동작이 좀 있잖아요. 아직 몸이 약간 계속 거부해요, 막 저를. 근데 네, It Doesn't Matter이라는 곡이었고 생각보다 인생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들이 있을 때막 되게 복잡해지기 쉽잖아요. 막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조금 단순할 때또그 안에서의 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불행을 생각할 때좀더 단순해지면 또그 불행이 또 약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곡은 캐슬이란 곡이고요. 이 곡은 라이브로 처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그 어느 순간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막 인생이 그제 앞에 있는 무언가가 엄청 큰 벽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호흡이 막 숨이 잘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게 좀 버겁다고 느꼈나 봐요. 뭔지 그 삶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날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캐슬이란 곡이고 어떠한 그 성벽을 마주하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을 맞이하는 저의 그 마음가짐을 담은 노래입니다. 캐슬 들려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 허수아비라는 곡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방치된 밭에서 있는 허수아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곡을 썼는데, 이 노래가 끝나고 다 섰을 때쯤엔 내가 그 주인인가? 이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들려드릴게요.

네.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거의 이제 저의 음악 감상에 앨범 음악 감상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지난번에도 I'm Live 하면서 아 그냥 다섯 곡씩 내야겠다 그리고 I'm Live 와서 다섯 곡 딱 부르면 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섯 곡을 내가지고 네 그래서 아 네 이걸 내게 기대라는 노래고요. 그냥 어떤 춥고 외롭고 이럴 때 그냥 내게 기대라는 말을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게 기대 들려드리고 이제 마지막이어가지고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게 기대 들려드릴게요.

홍의 작가 함께했습니다. 나 생일 한번 축하해. 생일 홍의 작 축하해. 소리 질러.

안녕하세요. 방크에서 활동하는 박지은 연구원입니다. 한글은 6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인데요.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0: emerged as a significant element for popular makeup looks. We explore Medios, which has developed premium coloured contact lenses that can correct vision and improve beauty at the same time. Medios is located in Yusongo District, Daejeon. Korea is a major hub in the global contact lens industry, accounting for more than half of global beauty contact lens manufacturing. And Medios has developed various items that can fulfill the beauty standards in different countries.
1: Medios는 컬러 렌즈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시작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미용 렌즈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눈의 크기, 색감, 디자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에 맞는 아름다움을 연구하고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착용감과 안전성까지 고려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메디오스의 칼라 렌즈가 K-뷰티의 한 축으로 세계의 여성들이 아름다움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thousands of colored contact lenses with varied designs. Different countries have diversified design and color preferences. By promoting celebrity collaborations and releasing colored contact lenses with a lot of different designs, the firm has coped with the rapid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global market.
2: J-Medios는 국가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칼라 렌즈를 주력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청광 차단 칼라 렌즈 허가를 진행할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 업체 중 가장 많은 온 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해 글로벌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다초점 설계와 눈물 흐름 개선, 빛 산란 방지와 같은 기능성 렌즈는 물론 착용감과 색감을 동시에 개선한 실리콘 칼라 렌즈 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0: Medios has implemented an AI, AOI, or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device after automating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lso, it has applied automation machines to the lens washing stage, which used to be done manually. The residual substances can be removed completely, and the lenses go through the drying process.
3: Medios는 품질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칼라 렌즈 업계 최초로 CMDR 인증과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제조부터 검사, 물류 포장까지 전 공정에 걸친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비전 검사 기기를 도입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이물질과 결합까지 정밀하게 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습니다.
0: By collaborating with a smart factory support team of Samsung Electronics, the firm has built a more systematic production solution. Also, the company introduced an AI, AOI device this year, and it is planning to put more emphasis on improving the automation process.
4: 유전 AI 검사기를 저희들이 채택하면서 작업자들이 깨짐이나 뜯김 같은 불량 유출이 일부 있었는데 완전히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5: AI를 도입해서 품질적인 문제를 이제 개선한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품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메디오스는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데이터를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Different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injection molding, printing, assembling, and shaping, have been transformed into automated process. As a result, the entire process can be connected more tightly, and unnecessary production stages can be minimized. Thanks to the integrated production process, a more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has been built.
4: 기존 대비 2배 수준인 월 1200만 개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5: 생산 능력 확대와 동시에 품질 이슈가 발생했지만 삼성의 제조 노하우와 고급 통계 기법을 활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삼성 스마트 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반 자동 비전 검사기와 사출기 자동 분리기 등 설비 개선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설비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제조업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0: The premium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delivered to different stor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visitors can have a wider range of choices based on their own standards. The company has paid attention to the feedbacks from consumer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current items.
6: 제가 평소에 착용하는 제품들이 거의 자연스러운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컬러의 바리에이션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주로 착용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착용했을 때 다른 것보다 착용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쪽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메디우스 유수가 조금 많이 핫하죠. 반응도 굉장히 좋고 처음 이제 내방하시는 고객님들한테도 제일 먼저 좀 권해드리는 게 메디우스 제품이긴 하거든요. 재질도 좋고 꼈을 때 이질감도 별로 느끼고 뭐 그러지도 않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추천해 주는 이유입니다.
0: Medios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by providing a more comfortable fit and improving the product quality.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rise of K-beauty and it has strived hard to launch its own brand.
1: 메디오스는 글로벌 칼라렌즈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준을 만드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국가별 맞춤형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많은 국가에서 메디오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한국 최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칼라렌즈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0: Medios has put top priority on enhancing natural beau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8: Hessing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provide premium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Based on the accumulative experience in the field of primary seafood processing,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into live fish transportation. The seafood is kept at a water tank that is filled with the deep sea water from Gangwon-do Province, so the high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We introduce Hessing, which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s a developer and provider of high-quality seafood. Hessing is located in Yangyang-gun Count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famous for the wonderful ocean environment. From the storage to th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seafood, the company has thoroughly managed the entire process and strived hard to provide fresh products.
9: 저희 혜승은 2018년 최초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각종 해산물을 가공 유통하며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다년간의 풍부한 수산물 유통 관리 경험을 토대로 최상위 품질의 싱싱한 활해산물 및 해산물 가공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전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명을 새롭게 세우며 해산물 활용 먹거리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으로 그 분야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8: The company has preserved different types of fish and shellfish at its own water tank, which is filled with seawater. Therefore, the high level of freshness can be maintained until the product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firm has mainly provided seafood, which has gone through the primary processing stage. As the products are steamed and frozen quickly, it can be enjoyed immediately after thawing.
10: 저희 혜승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되는 신선한 어패류 위의 선도를 더욱더 유지하기 위하여 동해 해양 신청수를 활용하여 1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수산물 유통 분야로 넓혀

0: 가며 수입산 어패류와 국내산 어패류를 국내 유통하는 데 집중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문어와 가리비를 기반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국내산과 수입산, 어패류, 연체류, 각감류를 살아있는 활어 상태로 최선의 선도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After receiving the selected raw materials, the firm carries out the washing and cutting process. Also, the impurities are removed completely. The products are steamed instead of being boiled in water, so it can minimize the loss of nutrients. The company's seafood is processed and released at the same day, so the improved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0: 당사의 제품 특성상 신선도와 품질을 최우선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통되는 활어의 경우 한국수산식품품질원의 검역 및 검수를 통하여 심사를 받고 출고하여 유통을 합니다. 또한 1차 가공품의 전 생산 공정은 해썹 인증을 받은 시스템 관리에 진행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 세척부터 가공 및 절단까지 3시간 이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어와 가리비의 증숙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섭취하였을 때 가장 맛있는 상태를 체크하며 제품을 대량 유통하였을 시에도 균일한 식감이 나오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1: Hessing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digitaliz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 metal detectors, the possible risk factors that can't be detected with the naked eye can be removed completely.
0: 저희 혜승은 원물의 입고 때부터 출고까지 생산 과정을 모두 데이터화하여 관리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약 15% 증가하였고 특히 생산 과정에서 누락되어 집계될 수 없었던 생산량이 약 1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IoT 시스템을 도입, 향후 활어의 모든 유통 과정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자 합니다.
1: The firm has built an optimal production environment to preserve the seafood that is directly harvested from nature. By preserving the seafood at a water tank that is made with deep seawater, the company has provided premium products with improved quality.
0: 저희 혜승의 대표적인 경쟁력은 바다에서 직접 끌어오는 해양 심층수에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수심 600m에서 끌어올려 공급하고 있는 해수는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해산물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과 상품의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살아있는 가리비, 전복, 조개, 문어 등 다양한 어패류를 최고 선도 유지를 위해 해양 심층수를 사용하는 수조에서 출양하는 기술과 직접 전국 거래처에 운송까지 하는 것이 당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The firm has provided the products through diversified distribution channels, including food materials businesses, meal service providers, and military suppliers. Also, it has constantly checked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to build appropriate quality control strategies.
2: 저희 혜승은 어패류 수산물 가식 부위를 활용하여 레트로드 식품을 개발하는 등 유통을 넘어선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불가식 부위로 폐기물로 분류된 가리비 폐각에서 탄산 칼슘 및 마그네슘을 추출하는 작업과 특허 획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 심층수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내 수산물 1차 가공품과 유통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어패류 불가식 부위를 활용한 ESG 자원순환 사업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1: Hessing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freshness of its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future as a global provider of marine products.

0: driven the overall society.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the backbone of different indust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various products, development of precise and smart items has grown in significance. SMEC specializes in producing machine tools with advanced data and technologies. We look into SMEC, which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future manufacturing solutions based on the automated and intelligent skills. SMEC is located in K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produced machine tools that are necessary for high-tech precision processing. Instead of simply producing machines, it has focused efforts into building a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that can connect the entire production site.
1: 저희 스맥은 과거 삼성 계열에서 분사해 출발한 기업으로 CNC 선반과 머신 센터와 같은 금속 가공 장비를 생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현재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설비 그리고 ICT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반도체, 항공, 방산, 일반 기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작 기계를 공급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공정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The machine tool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duced with the advanced technological capabilities. MVF 5000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and it can carry out the processing stage from different directions at the same time, simply by fixing the materials at the machine. Different manufacturing procedures can be combined into a single stage, and the production process can be completed more conveniently.
2: SMEC의 MVF 5000은 5축 머신닝 센터로 항공 우주,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고정밀, 고복잡 형상을 가공하는 산업 분야를 위해 개발된 고성능 공작기계입니다. 고강성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절삭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속 이송과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해 복잡한 형상도 높은 정확도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단순 부품 가공이 아니라 고난도의 3차원 곡면이나 정밀 부품 제작에 적합하며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비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MVF5000은 정밀도, 생산성, 작업 효율을 모두 갖춘 5축 가공기로서 고부가가치 제조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스맥의 대표 장비 중 하나입니다.
0: Designing is the initial manufacturing stage. The data on kit or computer-aided design drawings is delivered directly to the manufacturing site. And the data is applied automatically to each manufacturing equipment. The machine tools and robots carry out the processing and assembling stages. Also, the data on the temperature, vibration level, and speed can be collected in real time.
3: 품질은 마지막 검사 단계가 아니라 전 공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 데이터의 정확성과 설비 정밀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생산 과정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즉시 제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구와 소재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데이터가 다시 공정에 반영되는 피드백 시스템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0: SMEC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increase efficiency, improve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enhance safety. The firm has applied a basic smart solution to the inventory control system. The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is expected to boost the company's growth in the field of automation solutions.
4: 저희 스맥은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과 협력해 MES, WMS, PLM, SCM 등 생산 및 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말 1차로 완료된 물류 및 재고 관리 부문 리노베이션을 통해 기존 대비 약 60% 이상의 운영 효율 개선을 확인했으며 현재 생산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0: The firm has made utmost effort to develop smart manufacturing technologies that can improve the performances of its machine tools. The conditions of the production equipment are monitored in real time with the AI and IoT skills.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to minimize the suspension of production. Also, the company has made continuous efforts to develop cutting-edge technologies.
1: SMEG은 공작 기계 성능 향상을 넘어 스마트 제조 기술과의 융합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공정 제어와 AI를 활용한 예지 보정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공정을 사전에 검증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해 무인 생산 환경 구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전 과정을 지능화하는 것이 저희 연구 개발의 방향입니다.
0: By having video conferences with overseas branches, SMEC has analyzed the latest trends in the global market and made more rapid decisions. Also, the firm has sought continuous expansion of its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1: Our SMEC is 공작기계 중심에서 스마트 제조와 고부가 장비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된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중심, 해외 중심,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SMEC has contributed to building a bright future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data.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w futur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g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T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T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흥분이 됐어요. 이게 죽순 봐서.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T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1: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아 무침
1: 무침
0: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1: 그럼요.
0: 있죠.
1: 네.
0: 그 아삭아삭
1: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1: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0: 한 번에 기한식
1: 요리예요. 네.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그러면 꼴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예, 초무침 맞아요.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1: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1: 네,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1: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0: 예, 예. 저는 따로 다른 예.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1: 네, 예, 저희 종이 코너에 있어요. 가셔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2: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2: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오케이, 추천해
2: 오케이,
0: 주세요.
2: 오케이.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2: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2: 가슴 쪽.
0: 가슴 쪽. 아, 여기.
2: 결이 짙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2: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오죠. 이거 제가 추천해드려요. 네,
0: 추천.
2: 오케이.
0: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2: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2: 네, 앞다리가 나을 거 아니에요.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따져주시겠어요?
2: 가능합니다.
0: 진짜?
2: 네.
0: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2: 네.
0: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네.
2: 담양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너무
2: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디인가요?
2: 추성골이라고.
0: 이거 노트.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2: 너무 맛있습니다.
0: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3: 예.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여기 추성골 네, 마시죠?
3: 예,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3: 예, 아니시죠?
0: 감사합니다.
3: 아, 멀리서 오셨네.
0: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네.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3: 아, 그래요?
0: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 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추성골
3: 말했어요.
4: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5: 아.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4: 와.
5: 스님들 아시죠? 스님.
2: 스님 요즘 네, 네,
5: 스님들이 곡차로 드셨던 술이.
2: 아, 진짜로? 네.
5: 여기 오셨으니까 네.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하실래요?
2: 체험?
5: 네, 아.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2: 아,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5: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2: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5: 이게 도수가 더

0: 없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저기 소주크림을 냈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1: 아, 그런 거?
0: 그래서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나르쳐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좀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0: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1: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그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0: 맞아요. 아이고.
1: 예스. 오, 감사합니다.
0: 이게 뭐예요?
1: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0: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1: 아, 귤. 필. 네, 그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0: 네, 그래요.
1: 와,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1: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두.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0: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1: 너무
0: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1: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0: 뭘 구매하셨어요?
1: 이거 담양.
0: 오! 오!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1: 이걸로 무침, 조무침.
0: 아, 네. 죽순 무침.
1: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조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0: 담양의 떡갈비네.
1: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오,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떡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같이 섞어서
0: 수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0: 따고 있지.
1: 금욕하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허나 당장은 어디로 간다. 허수아비 같은 놈이지만 그래도 껄떡거리고 있으니 우선은 빈자리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리라. 리건 내가 가오. 거너릴 내 마음을 의심치 마오. 하 장부 얘길 험난하고.

0: 해골이나 막릉 해골이나 오호해제라 오호해제로구나.
1: 어휴, 왜 저런 인간을 믿고. 더는 머뭇거릴 수 없어. 코딜리어도 코딜리어지만 에드먼드, 에드먼드, 내 사랑이 리건 곁에 있다. 그이는 어제도 내게 편지를 보내어 사랑을 맹세했지만 그 앙큼한 것이 그 사람을 언제 어떻게, 어쩌면 벌써? 생각만 해도 가슴에 찬물이 난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상황이 이대로 굳어진다면, 그 사람을 리건에게 빼앗긴다면, 안 돼. 그 사람도 이 나라도 그녀에게 절대 넘겨줄 수 없어.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여봐라, 자객을 불러라. 밤처럼 어두운 게 바람처럼 소리 없이 그녀에게로 오가라. 독사처럼 스며들어 물어뜯어라. 그녀의 명줄을 끊어라. 그리고 말하라, 코딜리어, 너는 코딜리어의 사람. 넌 방아쇠, 넌 도화선.

0: 아버님.
1: 한사코 공주님을 만나려 하지 않으십니다. 공주님 이름만 들으셔도 증세가 부쩍 심해지셔서 어디론가 달아나 숨어버리십니다.
0: 어찌하여?
1: 이따금 본 정신이 드실 때면 몹시 자책하시죠.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무슨 낯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본단 말이냐. 모든 게 전하의 탓이라며 가슴을 치시다가 또 광증에 빠지시고.
0: 어쩌면 가장 모질었던 것은 나였구나. 마음을 잃으신 와중에도 그 일반은 잊지 못하셨으니 어찌해야 그 마음을 되찾으실꼬?

0: 자, 여기입니다. 제가 아는 제일 까마득한 절벽이옵시다. 내려다만 보아도 눈앞이 아찔, 심장이 덜컥 오금이 부르르르, 아차 잠깐 헛디디면 그곳이 바로 황천이오.
1: 너 선 곳에 날 세워다오.
0: 자, 이리로 조심하세요. 한 걸음 앞이 허공이옵시다.
1: 자, 이제 나를 놔라. 자네, 이제 자네 갈 길로 가. 여기 나머지 품싹이야. 아, 어서 가라니까. 아, 가라니까 왜 거기 서 있나. 어서 가라니까.
0: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나리.
1: 고맙네. 복 받을 거야.

것이라. 탓타버린 촛동가지 남은 명이 있다 해도 그것은 오직 곧

一绝阴白鸡巴唱啊母尼哎这个不是

0: 아버님, 어서 몸을 일으키소서. 아, 이런, 움직이지 않으신다. 아! 아, 이보세요! 이봐요! 이봐요! 내 말이 들립니까? 어, 눈 좀 떠보세요! 아, 정말 돌아가셨는가?
1: 날 내버려 두게. 날 죽게 내버려둬.
0: 아, 살아계시군요! 어, 이럴 수가. 어, 저 모래톱을 걸어오다가 영감님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어, 달걀처럼 박살이 났을 줄 알았는데, 어, 피도 안 나고 부러진 데도 없고, 어, 숨도 멀쩡히 쉬시네요. 아, 자, 아, 이건 기적입니다. 아, 살아계신 게 기적이에요. 아, 영감님 몸이 깃털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1: 모진 운명이로다. 내 뜻대로 죽지도 못한단 말인가.
0: 자, 일어나세요. 다리가 괜찮은지 봅시다. 어때요? 잘 서시네요.
1: 멀쩡하네. 너무나도 멀쩡해.
0: 이럴 수가. 헌데, 어쩌다 그 악마한테 올리신 거요?
1: 악마?
0: 저 절벽 위에 영감님한테 들러붙어 있던 것 말입니다.
1: 가련하고 불운한 거지였소.
0: 단단히 올리셨군.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개처럼 영감님 몸을 휘어감고 보름달 같은 두 눈을 이글대고 있었지요. 코는 청개쯤 되고 이마엔 파도처럼 굽이치는 구불구불한 뿔을 달고 말입니다. 그건 악마였어요. 신들께서 영감님을 돌보신 겁니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영감님을 구해내신 거라고요.
2: 자, 돈 받아라. 내가 만든 거다.
3: 뭐, 불법이라고? 이런 미친놈, 나는 왕이다. 돈은 내가 만든다.
0: 저건 또 누굴까?
2: 자자자자자자. 에, 이번 달 방세다. 예, 활솜씨가 아주 개판이구만. 비경 비팔 끝까지 당겨 허공을 겨냥이라. 봐라, 생쥐다, 생쥐.
3: 이놈 덤벼라, 결투다. 이 덩치만 산만한 놈아.
2: 우와, 딸랑. 이야, 금의 날래다. 날아가, 과격으로, 과격으로.
3: 아모,
0: 개망초,
3: 동화.
0: 이 목소리는
3: 내 수염이 허옇다고? 아니다, 그늘이. 난 아직 검은 수염도 안 났어. 비가 온다. 나는 뻑쳐졌다. 바람이 분다. 이가 덜덜 떨린다. 이놈의 전두가! 그만 울어라!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다들 그랬지. 난 천지전능해. 하지만 학지를 면할 수 없었다.
0: 전하, 국왕전하 아니시옵니까?
3: 맞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로 보나 왕이지. 이 자식, 떨지 마라. 목숨은 살려줄 테니. 제목이 뭐라고? 간통죄? 그게 죄냐? 굴뚝새도 그 짓을 하고 파리도 내 눈앞에서 바로 그 짓을 하는데 얼마든지 교미하도록 해라. 내가 명하노니 음란과 호색이 이 왕국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어차피 그건 막을 수가 없어. 그 짓을 할 때는 반드시 백주 대나 중인 환실이 하도록. 컴컴한 데 숨어서 그릿하다 들키는 놈들은 모두 사형이다. 부끄러움이 더러움을 낳고 더러움이 죄를 낳지. 더럽다. 더러워. 더러워. 거기 약장수. 나한테 사양 한 것만 나오. 내 거룩한 정신을 위해 이 콧구멍을 향기롭게 해야겠다. 자, 돈 받아라.
4: 그 고매하시던 분이 이리도 처참히 무너지시다니.
3: 너 이 자식, 왜 아까부터 곁눈질을 하느냐?
4: 제 눈은 껍데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3: 오, 그 그렇구나. 축하한다. 세상 더러운 꼴을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4: 그렇습니다, 전하.
3: 너 우느냐? 눈알도 없는 눈으로. 나를 위해 우느냐? 내 눈을 가져가거라. 내 너를 잘 안다, 글루스터. 참아라. 참아야 하느니라. 우리는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바보들만 득실대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서럽고 슬퍼서 목 놓아 울었지.
4: 전하, 슬픈 세월입니다.
5: 전하!
3: 아! 아! 구하니군! 구하니군!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렇다면 난 용감하게 싸워서 죽일 테다, 이놈들.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잡아봐라, 이놈들아.
5: 클로스터 백장님 아니십니까? 자네는 에드거.
4: 에드거.
5: 혼절하셨군요.
0: 그럴만도 하시지요. 아버지께는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불쌍한 톰과 헤어져 악마를 만났고 저승에서 돌아오시어 전하를 뵈었고 이제 제 이름마저 들었으니.
5: 그간의 사정은 전해들어 알고 있소만.
0: 길고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5: 우선 아버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십시다. 자, 코딜리어 공주님에게로 갑시다.

0: 지금? 언니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1: 그러하옵니다. 오늘은 금음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역적들이 이곳을 야습하리라는 첩보가 있었사옵니다.
2: 그런 낌새는 전혀 없었다만.
1: 늘 그렇지요. 악랄한 것들이 음흉한 짓을 벌일 때는 올번이 공자께서도 믿지 않으시고 움직이려 하지 않으시니 보다 못한 마님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서실 수밖에요. 곧 당도 하실 것이옵니다. 오늘같이 어두운 밤에는 피아를 분간 못하여 큰 사달이 날 수도 있는 즉 저를 급히 먼저 보내어 알리게 하신 것이옵니다.
2: 나는 그분을 맞으러 나가보겠습니다.
0: 내버려둬요. 알아서 들어오겠지.
2: 그래도 그럴 수 있나.
3: 너! 그것이 뭐냐?
1: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3: 이리 내어라.
1: 아니되옵니다.
3: 편지냐?
1: 아닙니다.
3: 그렇구나. 언니가 에드먼드 경에게 보낸 편지로구나. 어서 내어라!
1: 보여드릴 수 없사옵니다.
3: 어째서?
1: 보시면 마님의 심장은 찢어질 것이옵니다.
3: 어서!
0: 에드먼드! 에드먼드!
1: 이것은 코델리아 공주님의 복수입니다.
0: 거너릴 일독사 같은 년!
3: 코델리아! 이 년이 기어이!
1: 마님!
3: 그 야습이 바로 네 놈이었구나!
0: 거너릴!
3: 코델리아, 네 년 낙독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만 이토록 끔찍한 일을 벌이다니!

0: 코딜리오, 코딜리오가 리건을 살해했다 제치는 일을 보아라. 믿었던 오즈왈드를 매수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그 죄를 언니에게 되짚어 씌우려 했다. 그토록 잔악하면서 이렇듯 교활하기까지 하단 말인가. 이제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 와서 명을 내리소서.
1: 인내하고 인내하여 계심 길을 기다렸으나 허사로다. 마침내 이 전경에 이르렀으니 가슴을 쥐어뜯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명을 내리라. 일어나라, 나아가라. 역적의 씨앗들을 남기라.

0: 아버님. 아버님, 정신이 드시옵니까?
1: 여기가 어딘고? 내가 어디 있었던 곳?
0: 아버님.

이놈 일랑 그만두. 80 고개 늙은 몸이

0: 급보여! 커널과 에드먼드가 군사리를 끄고 여우를 건너고 있습니다. 리거는 살해당했습니다. 제 언니 손에. 그것이 코딜리오 공주님의 소행으로 둔갑했고 우리 쪽에서 선전포고를 한 셈이 된 것입니다.
1: 이런 악마 같은 것들! 내 너희들과 한 하늘을 머리에 인지 않으리라!
2: 아, 기어이!

어딨느냐? 어서 나와 목을 내려라!

0: 뒤로 돌아라!
1: 전하, 공주님은 어디 계시냐?
0: 저기다, 허영과 저기 리어다!
1: 말을 돌려라, 뒤로 돌아라!
0: 코딜리어, 코딜리어를 잡아라!
1: 전하를 내셔라, 공주님을 보아라!
2: 바닷길은 늦었구나, 저기
3: 되었으나 아버님은 피하시오. 옥체보정

더 행하라. 소리 없이 지체 없이 화근을 없이.

0: 형님.
1: 전하와 공주님은 어디 계시냐?
0: 지금쯤 한 분은 먼 곳에 계실 테고 나머지 한 분이야 이미 멀리 가 계신 분.
2: 서둘러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라!
0: 이게 처음일지 마지막일지는 하늘만이 아시겠지. 고꾸라지든 뛰어남든!
1: 헤드먼드, 너는 너무 멀리 왔다.
0: 그런데도 형님은 아직도 내 앞을 막고 서 있구려!

아니다. 아니다, 이건 그 아이가 아니다. 이건 물고기다. 물고기가 죽었다. 정말 죽었어. 다시 살아날까? 강물에 넣어주면

그런 죽음 이로다. 멀뚱한

aynı ülkece katta. Kutluyor. Lütfen. Kutluyor.

Quoi? Quel quoi?

Purietti Otau. Nato Iaito.밀어내다오, 우리를. 이 모진 땅으로부터 멀리 멀리 혼이라도 다시는 이땅 위에 발을 딛지 않겠다. 얘야, 벗겨라. 어서. 저기. 저기.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1: 오늘 오페이션
2: 와이엇입니다.
1: 와. 와이엇 씨.
2: 네.
1: 이곳이 어디죠?
2: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2: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2: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2: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2: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2: 뭐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2: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2: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2: 와우.

0: 근데 와이어
1: 네네
2: 좀 뭔가 됐죠. 네.
0: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0: 헤이뷰티.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메디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같이
0: 쓴다고요?
1: 같이 쓰자고? 쓴다고요.
0: 쓴다고.
1: 색깔 뭘 써요?
0: 녹색.
1: 녹색. 녹색 쓰는구나.
2: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요?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진짜?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자신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이제 밤마다 하면.

0: 갑시다.
1: 아, 가자.
0: 너 압도당했어?
1: 어, 좀 왔네.
0: 나도.
2: 왜 가세요?
0: 지금 가슴 바로 지금 좀 느낌이.
3: 오, 스타일이.
0: 아, 이거는
3: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
3: 한국 분이세요?
4: 아, 일본 사람입니다.
0: 아, 하지마시테.
3: 아, 하지마시테. 하지마시테.
0: 인터뷰 되키마스.
3: 되키마스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5: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6: 오스스메.
3: 어, 있나 봐.
0: 어, 있나 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3: 아, 스미마세.
7: 또.
5: 하이.
7: 보쿠노.
5: 하이.
7: My favorite item.
5: 하이.
3: 어, 비밀번호 찍지 마세요. 비밀 찍지 마세요.
7: This is my favorite item.
3: 오!
0: 아, 아, yeah.
5: Is it Korean item or?
6: 니혼. 케이비티 닭발.
0: 아리가토.
3: 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
0: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닐 차례입니다.
3: 이제 날아가 볼까?
0: 자, 이제 다시 날개 펴.
3: 오! 오! 잘생기셨다. 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 한, 어, 한국 분이세요?
0: 네.
3: 오,
0: 어머, 어디 가는 길이세요?
8: 아, 저 출장 서울에
0: 출장.
8: 왔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0: 아, 대구로?
3: 그러면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8: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0: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니실 일이 많으면은 짐을 네. 또 싸야 되잖아요.
8: 네, 그렇죠.
0: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아, 이런 게 있나요?
8: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아,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뭐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오! 기본적으로 챙기고.
3: 스킨케어.
0: 스킨케어 어떤 제품이죠?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8: 아,
0: 자주 쓰고 있다.
3: 오! 오! 있다. 있다.
8: 그냥 기본 제공품만 바로 들고 다니는데.
5: 네.
0: 다
8: 싼 것만.
0: 다 케이비티예요.
3: 맞아요. 역시.
0: 아, 닥터 G.
3: 와, 이거다. 닥터 G.
0: 닥터 G와
3: 닥터 토너.
0: 라운드 랩.
3: 어,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네. 사실.
8: 아, 예비군에서 파는 거라.
0: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3: 아,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0: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3: 맞아요.
8: 평소에 네. 달팽이 크림을 되게 아, 열심히 바르거든요.
0: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뭐 정말 편하게 뭐 값이 싸다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8: 이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3: 네.
0: 편있어.
8: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0: 아,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8: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0: TX를 자주 가시나요?
8: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0: 아, 진짜요?
3: 부럽다. 그러니까 저희 남았거든요.
0: 내가 재영아 자연스럽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9: 안녕하세요.
0: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9: 가능하세요?
0: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9: Do we have time to interview?
10: Sure. I live in Los Angeles.
9: Los Angeles? Mm-hmm. For how long?
10: Oh,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9: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10: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9: Oh, really? Yeah.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10: Absolutely.
9: Oh, really?
10: Oh.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9: Oh,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10: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9: Oh, okay.
10: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0: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데 어디 다니시나요?
10: Yeah. Travel?
9: Yeah. Yeah.
0: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10: I'm a stylist, so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s to moisturize.
9: So long in the airplane.
10: On the flight. I have it, yeah.
0: 마스크팩.
9: 마스크팩을 이제.
10: 콜라겐 젤리. 젤리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두고.
0: 오. 완전 K
3: 루틴. 네.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0: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9: 고고.
0: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9: 고고.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11: 안녕하세요.
0: 지금

0: 어디 가시 여행 가시는
1: 그 집 분가 가는
0: 분가 분가가 어디세요?
1: 구미.
0: 구미.
2: 어?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1: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2: 어머, 혼자 지내기 힘드시죠?
1: 네.
2: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1: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2: 네이밍 쿠션?
1: 네.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네.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2: 어? 지금 챙겨놓은 네. 거면.
1: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2: 아, 네.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1: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네.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0: 지속력이 강하다.
1: 네.
0: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1: 아니요, 이거 세트로.
0: 아, 세트.
1: 네.
2: 이쁘다. 괜찮은데?
0: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2: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1: 네, 여행 좋아해요.
2: 어, 여행 다니는 거 친구들하고?
1: 네. 네.
0: 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1: 사진이죠.
0: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1: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2: 네.
1: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잡아요.
0: 아, 진짜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길.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1: 뷰티 꿀템 좀 하이라이터.
0: 하이라이터.
1: 아.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1: 쿠션. 쿠션. 들어갈 것 같아요.
0: 쿠션 가져가신답니다.
1: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0: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네.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0: 그렇죠?
2: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0: 맞아요. 또 이제
2: 뭔 스팟이?
0: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2: 아, 사진 스팟.
0: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2: 남는 거 바로.
0: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2: 사진 렛츠고.
0: Let's go.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네, 인생샷.
0: 그렇죠. 또 그래서 제가 또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또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그쵸, 사진을 그쵸. 찍어주는 거다.
2: 오,
1: 오, 오, 오, 뭐야?
0: 와우,
1: 와우,
0: awesome.
1: You see Seoul Beach in the Maridong.
0: 자,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어.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그냥 목이 막아졌어요.
0: 아 그렇습니다.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2: 바보 이 엔터가.
1: 자 어, 여기. 오 들어갔네.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예. 네, 네.
0: 뭔데?
1: 약간 윤슬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로.
0: 그러니까요.
1: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팟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1: 와우!
0: 정말 아니죠. 어, 된 것 같은데?
2: 뭐야?
1: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1: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1: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3: 예. Yeah.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1: 오!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쿠쿠 한 줄 알았어요. 쿠쿠.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1: 오!
0: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어때요, 와이어?
1: 이거요? 멀렁멀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 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 위에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준비가 다 돼 있네, 형은.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이게 짝대기 하나 딱 그렇게.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줄래.
0: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오!
0: 없어졌어요?
1: 예!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예?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란!
0: 이 제품.
1: 네.
0: 저희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PX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블랙 스네일 성분과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in-1이래.
0: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그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원래 위에 거 살짝 발라야 되는
1: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재영 봐야 되는 거.
1: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1: 예,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1: 맞아요.
0: 납니다.
1: 맞아요.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1: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발림성이 누가 봐도 고영양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1: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1: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1: 광채가 오이. 근데 좀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1: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1: 네.
0: 그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 어디 있죠? 실험 도구.
1: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샀으니까 써야죠.
1: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이렇게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 네. 갈 때마다 네.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일단은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서 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예. 네. 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0: 그렇죠.
1: 그렇죠. 그 얘기겠죠?
0: 오, 그 얘기죠.
1: 그렇죠.
0: 이게 리뷰가 되나요?
1: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0: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1: 오.
0: 그리고 마스크팩의
1: 네.
0: 중요한 게 뭡니까?
1: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나요?
0: 그렇죠. 오, 뭐야?
1: 접착력,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밀착력.
1: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0: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1: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영이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1: 네,
0: 네, 네. 오, 탄력 있어요.
1: 어, 눈이 커진다.
0: 어.
1: 어. 어,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뭐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 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1: 야! 야!
0: 이거 붙은 이거
1: 뭐야?
0: 이게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1: 그만해.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1: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와.
1: 야.
0: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1: 네.
0: 좀 뭔가 돌아다닌다.
1: 네.
0: 이렇게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1: 네.
0: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1: 네.
0: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1: 네.
0: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1: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야 될 거는
0: 그렇죠.
1: SS 용량.
0: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1: 네.
0: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SS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1: 네.
0: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돈 아산입니다.
1: 네.
0: 아리랑 돈은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1: 네.
0: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1: 어. 오! 오! 나와요.
0: 기다려 봐. 아직 나왔어.
1: 아직 나왔어? 아, 이게 나왔어? 아직 남았네.
0: 와!
1: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1: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1: 네.
0: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꾸덕한.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1: 네.
0: 궁금한데
1: 네.
0: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버려요?
1: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1: 왜요? 재활용해야 돼요?
0: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1: 오, 진짜로?
0: 그렇죠. 아, 에센스 많잖아요.
1: 아, 에센스가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렇죠.
1: 와, 오케이.
0: Cheers.
1: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렇죠.
1: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쵸.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네.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시죠.
0: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오.
1: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0: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네.
1: 일단 마스크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죠.
1: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1: 네.
0: 사실 잘 몰랐는데
1: 네.
0: 젠지가 좋았는데요. 저도 이제 네. 젠지 아니면 MG기 때문에 어쩐지 네. 괜찮더라고.
1: 아
0: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은 해외인데 한국 샵 같다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0: 그렇죠.
1: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온앤오프의 뷰티북. 뷰티북.
0: 뷰티북.
1: 네, 뷰티북.
0: 유행이잖아요, 이거.
1: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주고.
1: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0: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이게 젠지. 젠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1: 그치?
0: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1: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어?
0: 정체가 뭘까? 저부터 할까요?
1: 네.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1: 잘 만들었네.
0: 그렇죠.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쿠션.
1: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0: 오.
1: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0: 아.
1: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ght in water.
0: 오.
1: 네. 깨알 그 전화기였어요.
0: 오. 상담?
1: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0: 오.
1: 저희가 추천한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0: Five.
1: Game.
0: Action.
1: Action.
2: Action.

0: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스케치할 때 구상을 먼저 하고 그러면 배치를 한 다음에 이 배치가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색칠하기 시작해서 구도를 보고 마지막 파인해서 이제 디테일을 완성하잖아요. 생성형 AI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1: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evolving beyond simple computational replication into a creative entity with emotions and new value.
2: 일반적인 그냥 이미지 혹은 텍스트만 생성하는 모델이 아니라 감각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제가 폭신폭신해 보인다 혹은 딱딱해 보인다라는 것도 사실 그 촉각 데이터와 비전 데이터가 같이 함께해서 그 예측을 한 거거든요.
1: AI is reshaping history, language, and art in ways that used to be unimaginable. Let's explore a creative world of AI.

0: The prehistoric petroglyphs of Pangudae, located along the Daegokchon stream in Uljugun, Ulsan. They reflect the lives, beliefs, and worldviews of people from the Neolithic and Bronze Ages. The rare depictions of hunting and fishing scenes, which are hard to fin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how that Ulsan was a center of prehistoric human life and culture. In July 2025, the petroglyphs of Pangudae were inscrib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t was an opportunity to share yet another cultural legacy of humanity with the world. However, this precious heritage has long faced the risk of damage. Changes in river flow, erosion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flooding due to a dam built in 1965 left the site submerged for 2 to 3 months each year. With its inscrip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in 2025, conservation and protection measures are expected to be improved significantly.
1: 현재 방구대 안각화의 원형을 3D 스캐닝 기술로 기록 보존하고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훼손을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방구대의 보존 상태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산 관리 시스템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0: 아 university in Puyo, Chungcheongnam-do province. There are people who preserve and recreate cultural heritage using digital technology. Researchers at this university use 3D scanning, digital twins, and motion capture technologies to collect, analyze, and archive cultural heritage data. The vast amount of data gathered this way is disclosed across various fields via online platforms, so that more people can access and experience cultural heritage. This laboratory researches interactive digital cultural heritage using modern technologies such as digital preservation, virtual restoration, immersive content, and AI solutions. This archive visualization platform allows to see Joseon Dynasty painting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from various angles. In addition to the meanings and patterns within the artworks, it also shows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 artist and locations associated with the paintings.
1: Changsu 의미를 선택하면 장수라는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이제 문양과 도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도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도상을 포함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회화 작품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조선시대 회화 작품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이 작품의 이름과 국적, 시대, 분류 그리고 작품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작품은 신사임당 필 초충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확대해서 본다든지 고화질로 이미지를 이제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시대나 이제 분류가 유사한 작품들을 이제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0: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is not confined to numbers and text. We want to see it with our eyes, feel it with our fingertips, and understand it intuitively. This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visualization system translates conventional classification elements, such as form, era, and material, into 3D-based visualizations, helping people understand the context of cultural heritage easily. Unlike existing services that display the metadata of individual artifacts one by one, this system shows the relation and classification among cultural assets at a glance in a three-dimensional way.
2: 3D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유물 400개를 대상으로 한 프로토타입을 별도로 개발하고 있고요. 해당 서비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에 대한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조금 더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0: With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can view cultural heritage in entirely new ways. A recent project based on generative AI enables even visitors without any knowledge of artifacts to interact with them directly. When a visitor inputs the type, shape, or function of an artifact, the AI generates an imagined artifact and finds a real artifact that most closely resembles the generated one. Rather than simply viewing artifacts, visitors can engage more deeply with cultural heritage based on their personal interests.

0: 보건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은 이제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제 분석하고 예측하는 부분은 AI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지만 그것들을 기반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보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고 어디까지 개입하느냐의 문제는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Is restoring the resolution and smoothness in videos impossible? Various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at the forefront of science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Researchers from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developed an AI model called STVSR. Rather than simply enlarging videos, it uses a video super resolution technology that simultaneously improves the spatial axis to enhance resolution and the temporal axis to smooth out the motions. Low-quality videos have low resolution and choppy frame sequences. STVSR understands both of these aspects and mathematically processes and analyzes video signals to produce an optimal output.
2: 비디오는 공간 축으로는 되게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시간 축으로는 되게 부드러운 변화를 갖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걸 활용을 해서 공간 축에 적절한 어떤 표현 방식 그리고 시간 축으로 적절한 표현 방식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신호 처리적으로 알맞은 그런 베이시스 펑션이라 불리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디자인을 했더니 훨씬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연구입니다.
1: This technology has superb performance and efficiency compared to existing video processing models. Its signal-to-noise ratio is about 4 to 5 dB higher than that of the model developed by NVIDIA. This means less video noise and clearer images.
2: 아.
1: STVSR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ratio.
2: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1: Even though it was trained on fixed ratios like 4 to 1 or 8 to 1, it has high flexibility, allowing users to increase resolution and frame rates to any ratio they want, such as 1.5 to 1 or 2.3 to 1. Moreover, the increase in computational load is much lower, making it highly efficient compared to other models. In the era where old records are brought to life with futuristic technology, this technology will not only improve video quality but also transform the way we document history.
2: 보통 우리가 활용하는 CCTV 푸티지라고 하는 그 서베일런스 카메라, 그러니까 CCTV 영상들은 되게 해상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뭔가 식별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데 활용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정말로 그 드라마에서 CSI 드라마,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막 위성에 있는 거를 확대하면 완전 깔끔하게 뭐 보인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기존에 몇 년 전에 생각했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인 거죠.
1: AI already produces impressive outputs in drawing images or writing text. But so far, it has mostly operated at the level of recognizing and generating what it has learned, such as creating images from massive data or combining specific words. So is creativity an impossible domain for AI? A new endeavor is underway to find the answer. This looks similar to identifying the neurons in the human brain that stimulate creative thoughts.
3: 번호 몇 번이 이제 인지에 관여를 하는 저희 학생들 연구원들이 이제 낸 아이디어고 좀 좋은 아이디어가 이게 얼만큼 중요한 구조를 판단할 때 주파수를 보면 중요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 왜냐면 저주파수 중에서 아주 저주파는 아니고 중간 저주파 정도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구조가 만들어지고 무엇을 만들어질까지 정해졌는데 어떻게 만들지를 이제 창 관여하는 노드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 노드들을 찾아서 활성화를 시키면 전체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무엇을 그릴지가 변형이 되지 않는 선에서 걔가 이제 A도 만들었다, B도 만들었다 여기서 다양성이 더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거죠.
1: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s asked to produce something creative, the result is often different from our expectations. So far, AI has produced awkward outputs that are far from creative from the human's perspective. To solve this problem, previous studies invested a lot of time and cost to either modify the structure of AI models or retrain them.
4: 그래서 보통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많이 모델이 발전을 하는
1: This technology guides specific nodes within an AI model to generate creative outputs without additional training.
4: 저희가 관찰을 해본 결과 이제 확산 모델 안에 내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넷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U자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저희가 첫 번째 발견을 한 것이 유넷에서도 앞쪽 부분이 특히나 더 창의적이라는 요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유넷의 앞쪽 블럭에서 저주파수 영역대들이 특히나 더 창의적인 구조나 뭐 색깔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창의적인 빌딩이라는 창의적인 건물이라는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입력을 따라서 모델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앞쪽 블럭의 저주파수 영역대의 특성들을 좀 더 강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렇게 하면은 원래는 기존 모델이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빌딩이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창의적이지 않은 이 사진이 저희 방법을 통과했을 때 조금 더 다채롭고 희소한 빌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When an AI equipped with this technology is given a command to create an unusual teddy bear, it doesn't just recombine existing data, but rather generates a unique character with an abstract structure. When given such simple commands as draw a cup, it can generate an ingenious design, such as a cup shaped like a frog opening its mouth. This goes beyond simply drawing well. It demonstrates AI's potential to create entirely new concepts. It creates results that never existed before through its own creativity. This technology helps AI evolve from being a mere tool into a truly creative partner. Explainable AI is also being applied to enhance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3: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이제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설명하고 고객사에게 예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여기는 고객사의 이제 설비에 적용돼서 AI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 데모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In factories where countless machines operate non-stop, massive amounts of data are generated. But most of it just accumulates, and decisions are still made by experienced operators. This company provides an AI solution that understands industrial data and delivers optimal guidance.
5: 사실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어떤 공정을 이제 자동으로 최적화를 한다든지 좋은 성능의 예측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이 모델이 왜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는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동안 이제 축적된 노하우로 인공지능 모델이 왜 이런 식으로 품질을 예측을 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예측에 대해서 왜 그런 이유로 이제 예측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대해서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식으로
1: Explainable AI-based predictive solution technology is more than simple monitoring. It uncovers hidden insights within data and translates them into practical process optimization, enabling on-site operators to understand and apply it immediately. It covers diverse industrial environments, from ultra-high temperature reactions exceeding 1,000 degrees Celsius to low-temperature chemical processes. By interpreting extensive production data and learning key variables, it provides predictive guidance just when operators expect results.
6: 지금 이 좌측에 ERC 온도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온도를 보실 수 있고, 이 주황색 선이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예측해서 제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보이시는 이 다른 정보들은 이제 현장 작업자분들께서 실제로 조업에 운전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저희 현재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값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 From steel mills that have to curb production costs to cement plants where consistent quality is key to power plants that need optimal fuel input. AI analyzes complex process data at each industrial site in real time to maximize output, improve quality, and cut energy consumption. As AI technology advances, invisible dangers are growing at the same time. One such danger is fake public opinion created by generative AI. It can automatically generate hundreds of thousands of comments that appear to reflect the views of real people in just a few hours. It could become a powerful tool for manipulating public opinion.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National Security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have developed XDAC, a technology that detects Korean language comments generated by AI. This technology analyzes the writing style and repetitive patterns used by AI to detect subtle differences that are invisible to the human eye.
7: 보통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실제 이거는 100% LLM으로 만든 거야. 뭔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해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댓글 생성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8: 비판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세밀한 감정 제어를 할 수 있고.
1: It works in two steps.
8: 그냥 뉴스 댓글을 만들어라고 생성을.
1: First, it builds an LLM-based comment generator and trains it to appear as human-like as possible.
8: 실제 사람이 뉴스 댓글을 참고해서 만든.
1: Second, it creates a model to detect differences by comparing generated comments with those written by humans.
8: 유리한 예를 들어서
1: This way users can set conditions they want to create comments using an AI model.
8: 가장 많이 사용되니까 그리고 오픈 AI에서도 API를 기반으로
1: They can also select the model type, number of comments, language, comment length, and even whether to include spelling or grammatical errors. Furthermore, they can generate more customized comments by setting the emotional tone for specific news, such as positive or negative emotions. Anger or anxiety, and add not only the news content but also specific viewpoints.
8: 그래서 제가 아까 OpenAI로 하나 OpenAI로 열 개를 만드는데 한 9초 정도가 걸렸는데 이렇게 제가 댓글 생성을 한 번 누를 때 OpenAI 기준으로 한 10원 정도 듭니다. 그렇다는 건 댓글 한 개 생성할 때 한 1원 정도 된다는 거고요. 뉴스 플랫폼에 하루에 달리는 사람이 직접 작성해서 달리는 댓글이 한 20만 개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공격자가 한 2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은 실제로 사람이 다는 댓글만큼의 AI 생성 댓글을 생성할 수 있고 생성형 AI는 나날이 지금
1: XStack uses explainable AI technology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AI-generated comments and those written by humans. It provides the reasoning behind the AI's judgment, helping people understand how artificial intelligence makes decisions.
8: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입력된 댓글에 대해서 이 댓글이 사람인지 아니면 생성 AI가 만들었는지를 1차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지금은 예시에서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의 확률 100%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보고 판단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생성형 AI는 거의 생성하지 않는 욕들. 그리고 뭐, 네, 뭐, 빠라빠빠빠빠, 물격혀. 그리고 뭐, 이렇게 엔터들. 물음표 여러 개 친 것.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지금 사람의 확률이 98.6%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생성형 AI가 작성한 댓글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까와 같이 입력된 댓글에 대해서 첫 번째로 LLM이 생성한 거냐 사람이 생성한 거냐를 판단을 하고요. 아까는 사람이 생성했으니까 거기서 끝났는데 지금 LLM이 생성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LLM이 생성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마라는 메타의 라마일 확률이 88.4%입니다. 그거 말고는 뭐 제미나이일 확률이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LLM이라면 어떤 LLM이 생성했는지 예를 들어 하이퍼클로바일 확률이 96%입니다.
1: Although the AI comment detection technology is evolving fast, it still has limitations. For instance, some comments written by real humans in a polished AI-like style can be mistaken for AI-generated. To detect these false positives, just analyzing the text is not enough. A more complementary approach is needed to examine metadata such as the commenter's IP address, the time they post their comments and the kind of news they are interested in. However, access to this type of data is restricted to specific platforms. So, collaboration with the operators of those platforms is essential to make the online ecosystem more transparent.
7: 정말로 이제 여론 조작을 하려는 집단이 있고 그 집단들이 특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분석과 합쳐서 LLM까지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탐지, 범죄를 탐지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포털들에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LLM이냐 아니냐, 그리고 어떤 모델을 썼느냐 정도를 사실 다 확인만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범죄 비슷한 거가 있었을 때 빨리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 AI is no longer just a simple tool. It shapes the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revives old records from the past. And is even venturing into the realm of creativity long believed to be uniquely human. Behind this remarkable advancement is the growing need to come up with a new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humans and AI. AI's originality and efficiency, combined with human expertise, will hopefully create a safer and more prosperous world.

0: disrupting the Korean economy by providing a nuclear reactor that would fuel with its energy the industry of Korea. And we all know that what it has become.
1: After serving in the Korean War to help defend South Korea, he later supported its growth and development.
2: Because that's, I ended up there. I had many schools teaching how to weld and stuff like that. You didn't have to know the language, just had to teach them a skill. I've come back after, and here's some of these I trained. They were bosses now. Mm-hmm. And they heard I was there, and they'd come and see me. Now I'm like you, he says. I'm a boss now. Made me feel good, though. Mm-hmm. Yeah.
1: Not only that, but while living in Korea in the 1970s, he also met someone who would become very important in his life.
3: Canada, Ontario, 주에 거주하고 있는 William John Chrysler wife, 경자 Chrysler입니다.
1: Bill and 경자 first met while working for the same company in Korea.
3: 항상 물어봐요. 여기 이 근처에 구경할 데가 어딨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길도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창덕궁 비리 그러는 거. 나는 창덕궁하고 경복궁을 하도 많이 가봐서 거기 말고 또 다른 데 가볼 데는 없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료한테 여기 어디 딴 데 창덕궁 말고 그 경복궁 말고 어디 이 사람들 갈 데 어디 없나 그랬더니 동료가 그러지 말고 여기서 조금 나가서 옆길로 쭉 빠지면 그 태평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없는데 그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면은 그게 금곡인데 거기 금곡으로 가라 그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순례되지 않으면은 나를 그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니까 아무래도 안 집도 그쪽으로 가는 그래서 내가 그거 얼마 안 되니까 그러겠다면서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근데
1: That brief journey together turned into an unexpected connection.
3: 버스가 왔는데 내가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그랬어. 들어가서 Don't get up until the last station. 계속 그랬어. 왜냐면 그때는 이제 셀폰도 없고 진짜 이런 외국 사람이 그 허허벌판에서 잊어버리면 그게 어떡하겠어. 지금 큰일이지. 진짜 그건. 그래서 내가 걱정이 태산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들어가라. 그런데 들어가지도 못해. 바보같이. 왜냐면 사람들이 막 그 몰리는데 자기도 막 들어가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어. 그 키 큰 사람 혼자서. 근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들어가. 그냥 밀치고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Why can't you come with me? 그걸 그래요. Why can't you come with me? I'll buy you dinner. 막 그런 거였어요. 내가 속으로 디너? 그래가지고 그럼 뭐 가서 갔다가 오면 밥만 밥 사주면 밥 먹고 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게 비기닝이었죠.
1: What started from that moment eventually led to their relationship and marriage. After getting married, they moved to Canada and built their life together there. But 경자 says she only found out after their marriage that her husband had served in the Korean War.
3: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근데 그때 금곡에 갔을 때 그 들어가면 거기 능이 있고 또 그 사당이 있고 그 앞에 그 동물 모양의 그 돌로 깎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만지면서 나 여기 옛날에 왔었어. 근데 이거 두 개는 부러졌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린가. 그리고 이제 다른 대화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캐나다 와서 나보고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실에 내려갔더니 뭘 하나 갖고 올라와 앨범을 근데 아주 오래된 그 빛바랜 흑백 사진을 이렇게 꺼내더니 딱 보여줬는데 그게 금곡인 거예요. 금곡 우리가 갔던데 진짜 그 돌 두 개가 이렇게 부러져 있더라고요. 어머머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왜 그때 얘기를 안 해줬어? 그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이모셔널하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1: Bill's first visit to Geumguk was not the one he made with Kyungja. He had already been there during the Korean War.
3: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뭐지? 봄물 터지듯이 하루도 안 빼고 한국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 그 전쟁 얘기 하루도 안 빠지고 하다못해 식사를 할 때도 조금 우리 아들이 냉기면은 전쟁 당시에 그 얼마나 배고픈 애들이 그 애들이 눈에 손아 되나 하여튼 뭐든지 거기에 연관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But the memories of the war did not easily let go of him, even after many years had passed.
4: Growing up, he actually didn't share much about that. And I realized more when there was a movie that came out. The movie Saving Private Ryan? You know that movie? So that I remember when that movie came out and people talked about how realistic it was. And I ended up getting a copy at some point, and I was like, Dad, we have to watch this. This is going to be a good movie. Because he loved to watch MASH, but that's kind of like a fun sitcom. When I put the movie on, they had that opening scene where everybody was trying to get to the beach, and it was pretty bad. And he actually had a panic attack. And that shocked me. It really shocked me. So after that, I also didn't really talk too much or ask him too much about that.
1: The memories he shared vividly reflected the horrors of war.
2: We moved into one spot, and an older fella came there, and on my half track, I had a big saw, axe, and that, in case we got to cut stuff down. He pointed at my axe. He wanted it for some reason. So I let him have it, and then I followed him. His wife's leg was all damaged and maggots all over him. Chopped the leg off. And he tried to clean it as best he could, eh? That part sticks in my mind.
1: Bill experienced the horrors of war firsthand in Korea and later contributed to the country's industrial development by taking part in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But above all, it was here that he met his future wife, with whom he would later build a family. In a way, his life goes beyond a personal story, reflecting the shared history of Korea and Canada. In November 2024, he passed away, leaving behind a life that spanned two countries. And his final journey led him back to Korea. Here, at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Busan, he now rests in peace.

0: 되게 정교하게 저희 연주들이랑 제 목소리를 듣고 계세요?
1: 네.
0: 딱 좋아요?
1: 네.
0: 조금 뭐 요청하고 싶은 거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은 괜찮아 딱 좋은 정도? 오. 그러면 저희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감히 저희 단독 콘서트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좀 걱정이 이게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자기 목소리가 잘 안 들려 떼창을 잘 못 하실까 봐. 그리고 소리도 좀 들지르실까 봐 그게 좀 걱정인데 잘 할 수 있으시죠?
1: 네.
0: 한번 제일 큰 목소리로 소리 질러. 아, 좋아요. 다음 곡은 저희 신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사과 하나를 그려라는 저희 노래 들어보셨어요?
1: 네.
0: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다음 곡 사과 하나를 그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혹시 제 머리에 컴퓨터 붙었어요? 아, 맞습니다. 아, 사실 나도 화면에 보였는데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몇 번 털었는데 없어졌나 했는데 막 아까부터 말 소라님 오른쪽 머리에 컴패티 보여서 예, 열심히 신경 안 쓰는 척 해봤습니다. 아, 사과 하나를 그려라는 노래랑 이제 나와라 고백 들려드렸는데 괜찮으셨어요?
2: 네.
1: 특히 그 사과 하나를 그려라는 노래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저희 신곡인데 그 어릴 때 피아노 학원에 이렇게 한번 연습하면 사과 하나 그리고 색칠하는 그것처럼 어려운 내가 못 칠 것 같았던 노래도 그렇게 하나하나 색칠하듯이 하다 보면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마음이 복잡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메시지였고 오늘 I'm Live도 올해 첫 녹화 첫 방송인데 서로 의미가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오늘 여섯 번째 출연이라는 많이 나온 자주 나왔다 너무 항상 올 때마다 반겨주셔서 감사한 프로그램이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섯 번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1인 체제로는 처음 오늘 출연을 하게 된 건데 그 무대에서 오늘 사과 하나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뜻깊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아시죠? 해외여행 가면 이거 다 맨날 TV에 호텔 TV에 나오는 거 아시죠? 아리랑 TV는 여러분도 사실 방청 오실 때도 더 메이크업이랑 신경 쓰고 오셔야 되는 어디를 가도 세계 어디를 가도 나오잖아요. 저도 각별하게 라이브 신경 써서 한번 다음 곡 이 노래가 저희 노래 중에 요즘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고 제일 많이 높기도 하거든요. 제가 글로벌 고음으로 한번 한류 또 문화에 한번 역군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사랑한 마음엔 제가 없다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네, 아임 라이브 소란과 함께 하고 계신데 즐거우세요?
1: 네.
0: 올라오기 전에 오늘 함께하는 솔루션스랑 대기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프로그램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도 멋지고 또 이곳의 무대도 멋지고 또 아임 라이브의 모든 감독님들과 스태프분들도 너무 뮤지션들을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위해주셔서 그 어느 무대보다 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무대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한참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너무 멋진 분들이 정말 사실 너무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누군가 고음을 내지르고 있는 저의 뒤에 이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거는 네. 네. 계속해서 디테일을 신경 쓰게 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되게 뭐랄까 음악에 집중해 주시는 표정으로 이렇게 즐겨 주시는 것도 다 보이고 또 스태프분들도 너무 잘 챙겨 주셔서 저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마음으로 연주하고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리랑 TV가 30주년. 와. 30주년 맞죠? 아리랑 TV가 30주년이 됐고 아임 라이브도 계속해서 이 역사와 함께 해 나가고 있는데 아리랑 TV 또 아임 라이브 계속 오래오래 계속돼서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오래 음악하는 뮤지션이 되어서 오늘 여섯 번째 출연이니까 욕심 많이 안 부리고 한 60번 정도 찾아오는 뮤지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가까워요. 지금 사실은 이게 단순한 객석의 그냥 아쉬움이 아니라 직접적인 요구로 들릴 정도로 예, 이게 그냥 객석에서 하는 그냥 아쉽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저한테 이렇게 야 막 이렇게 너무 아쉽지만 저도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또 더 멋진 뮤지션 분들께 무대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0: 제가 사과 하나를 한번 그려. 자, 사과 하나를 그려. 됐습니다. 네.
1: 이렇게 해서 잘된 노래가 혹시 예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많죠. 어마어마합니다.

0: Gwangnam-dong Tumulus number 120 is located at the southern tip of the Daedongwon burial mound cluster of the Silla period. Archaeologists discovered the teeth of a young child during an excavation that kicked off in 2018.
1: 이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온 사례가.
2: 이제 나란히 묻힌 게 아니고 이 피장자의 발 밑에 묻혀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 뭐 순장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This was evidence of human sacrifice found in Gyeongju, the treasure trove of Silla's culture. Who was the owner of this tomb? Gwangnam-dong Tumulus number 120 is the fourth largest tomb among the Silla era site chambers. Only the designation assign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remains. The mound had been damaged to make way for private housing, so the tomb's occupant remained a mystery. In May 2018, as a heritage management project aimed at identifying the tomb's extent and state of preservation was launched, archaeologists came upon findings that were extraordinary. The 28-meter stone mound tomb consisted of two wooden burial chambers, an outer and inner chamber, with one being a main chamber for the coffin and the other a side chamber for grave gods. More than 1,000 artifacts were unearthed, including gold earrings, glass beads, chest ornaments, and silver belt, suggesting the power of the tomb's owner. A large sword and a gilt bronze crown, which were reserved for the highest ranks of Silla society, were discovered to the left of the deceased, pointing to a royal or aristocratic male, but the excavation revealed an interesting surprise.
2: 경주 황남동 120호분은 주분이라고 할 수 있는 120호가 가운데 있고 그 120-2호, 그다음 120-1호가 각각 남쪽과 북쪽에 그 연접해서 축조되어 있는 이제 그런 무덤이 되겠습니다.
0: The site contained not one, but three tombs. In 2019, two additional tombs were discovered. Tumulus 121 to the north of the main chamber was badly damaged, but the length and width of the burial pit and thickness of the stone layers were clearly identifiable. Various artifacts such as large beads, dark blue glass beads, and a bronze iron were found, hinting at the occupant status. Tumulus 122 to the south was slightly larger than tomb 121. Accessories associated with women, including gilt bronze crowns, gilt bronze shoes, and gold earrings were unearthed, leading archaeologists to believe the tomb's owner was female.
2: 피장자의 신분과 성별 정도를 저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동관이나 이런 허리띠 반지, 팔찌 등은 일반 귀족이 이런 뭐 금관을 이렇게 함부로 착용할 수는 이제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왕족이나 그 왕족의 버금가는 그런 최상위 귀족층의 신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0: Through the positioning of the artifacts, they were able to reconstruct how the deceased had been dressed. This was the first time since the 1970s that a body was found with its garments preserved in place.
2: 그 금동관과 금동관모 또 이제 금동신발은 현재 국립경주 박물관에서 협업으로 지금 보존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1: This is 금동관. 근데 지금 관이랑 관모랑 같이 겹쳐서 나왔었는데 관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관모는 안에 내관이라고 다시 안에 관 안에 쓰는 내관이 있는데 이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나온 사례가.
3: 네, 금동관이라고 하는 재질이 워낙 약한 재질이어가지고 그래서 세부적인 장비들을 통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아래층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 들이 어떻게 중첩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중첩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밝혀진 사례로서는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보존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The archaeologists discovered another amazing fact during the conservation process of the gilt bronze shoes. Beneath the shoes, between the soles and wooden coffin plank, lay the teeth of not the tomb's owner, but of a child. What could this mean?
2: 피장자의 이 하부에서 치아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인골 전공 자신은 그 교수님한테 감정을 이제 그 받았는데요. 3세 전후에 영화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0: The teeth of a three-year-old were unearthed with a necklace.
2: 아주 어린 영아가 확인된 것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나란히 묻힌 게 아니고 이 지금 피장자의 발 밑에 묻혀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 뭐 순장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The Samguk Sagi, or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reveal that the practice of live burial of servants or children was widespread. From the ancient tombs in Jisandong, the first confirmed of such burials excavated in Korea, we know it was a common custom of the time. So who was the true owner of the Hwangnam-dong tumulus? What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ccupants of tumulus 120, 121, and 122?
2: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이 120호분의 봉토를 깎아내고 이 두 기에 이제 무덤이 들어서 있고 아마도 120호분은 5세기 말 그리고 가장 그 흩어진 120-1호는 뭐 6세기 전반 정도로 이렇게 그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새 피장자는 아마도 혈연적으로 매우 이제 긴밀한 그런 관계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0: Jumping through 1,500 years in time, the owners of these Silla tombs have emerged before us, making us wonder who they could be. How many stories and secrets do they still hold?
2: 120호분 봉분에 대한 조사, 또 그리고 부각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 자연과학 분석 결과들을 포함한 그런 조사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120호분에 대한 발굴 성과는 전문가들과 또 시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유할 그런 계획입니다.
0: This is the tale of a child laid to rest beside the powerful. The secret door to this story of Silla, an ancient kingdom of 1,000 years, has only just begun to open.

월성이라는 왕성의 그 아래쪽에 사로곡식이 자료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 자료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개를 희생시키면서 의례로 이제 불을 지른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사로국식 이치락을 발견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그 정황 자체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월정교가 옆에 있는 거에서 알다시피 이 지형 자체가 그 하천에서 범람된 모래층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땅은 보통 연약 지반이라 해서 바로 쓰질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곳까지도 월성이라는 왕성의 사로국식이 자료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 자료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딱딱한 면을 형성할 정도로 뼈 부산물이라든가 여러 재료들을 써서 이렇게 딱딱하게 먼저 정지면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1.2에서 1.5m 정도를 대지를 굉장히 여러 재료를 써서 다져서 이제 마을이 들어갑니다. 6세기 중엽에 나오는 그런 토목공사가 이미 지금 3세기 전중엽에 어느 정도 가능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 자료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런 것들이 나무가 이제 넘어진 흔적들인데 이 나무들이 다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서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구에서 이제 토기들이 한 16점 정도가 일부러 아주 정성스럽게 있었던 흔적이 나옵니다.
1: 저희가 삼국시대의 고훈이라든지 이런 의뢰를 하는 유구에서 다양한 동물뼈들이 나오는데 주로 사용하는 동물들은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로국이라고 해서 조금 더 그러한 고분을 만들기보다 조금 더 이런 시기에 지금 의뢰의 상황이 보이고 있고 이 상황에서 개를 이렇게 한 마리를 온전하게 쓰는 사례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흔하지가 않습니다.
0: 고대사회에서는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로 의뢰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을 장악하기에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의뢰의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의뢰를 할 때 개를 먼저 사용을 한 이런 것들이 이제 최초로 발견이 돼서 이것들이 과연 학술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어야 될지가 향후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On October 2015, at the excavation site of the Seollimwon ruins in Yangyang, Gangwon-do Province, the discovery of a national treasure-level artifact stirred up excitement.
1: 조사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반짝거렸어요.
2: 손가락도 부러져 있었고 발목도 부러져 있었고.
0: Although the artifact was not well preserved, its unearthing alone was enough to astonish many.
3: 제 인생에 정말로 또 이런 유물들을 제가 만나볼 수 있을까?
0: Seollimwon Temple is believed to have been founded in the early 9th century by monk Suneung of Unified Silla. In 1948, archaeologists found a great bronze bell representing the finest of the Unified Silla craftsmanship, a stone lantern, monuments such as the stele of Monk Honggak, and stone stupas, hinting at the rich Buddhist culture of the time. In October 2015, however, a Buddha statue finally revealed itself to the world.
1: 발견될 당시에는 불상의 대자와 광배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쉽게 이렇게 떴다가는 그 유물이 다 훼손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신중을 기했고요. 불상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넓게 흙구덩이를 둘렀습니다. 흙구덩이를 두르고 불상이 움직이지 않게 석고를 또 둘렀습니다. 석고를 두른 다음에 건조를 시켜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물을 수습하게 되었죠.
0: The statue was carefully unearthed. There was a special reason the figure astonished archaeologists from the very beginning.
4: 어디서 발견됐는지 정확하게 아는, 장소도 아는 커다란 부처님이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식적으로도 이마가 좀 좁고 뺨에 살이 있고 턱이 짧고 이런 특징이 구세기 때 불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구세기 불상의 특징을 잘 갖고 있습니다.
0: It was a gilt bronze standing bodhisattva with a clear provenance, and the stylistic features of the 9th century Buddha sculpture were well preserved. Unlike most statues of its kind, which were typically cast in a single mold, this bodhisattva from the Seollimwon ruins revealed something unusual.
3: 불상에서 가장 이제 그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불상과 장식들을 걸어서 3차원적으로 느낄 수 있게 거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매우 특이한 점이고
4: 보통 일반 보살상들은 머리에 보관을 쓰는데요. 보관, 목걸이, 귀걸이, 팔찌를 처음 주물할 때 같이 주물합니다. 근데 이 보살상은 다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상의 몸만 주물로 떠내고 보관 씌우고 목걸이 따로 만들어서 걸고 또 몸을 장식하는 걸 영락이라고 하거든요. 영락도 다 따로 만들어서 걸고 손에 쥔 정병도 별도로 만들어서 손에 걸게 하고 이런 상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0: The gilt bronze standing bodhisattva from the Seollimwon ruins demonstrated the epitome of Unified Silla's metal artistry. There was more to the mystery. On the statue's face were delicate ink lines.
3: 그전의 불상들도 대부분 먹선으로 이렇게 코수염이라든지 뭐 눈썹이라든지 눈동자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었을 텐데 부식이라든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제 지워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보살입상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 먹선이 남아 있어서 이 보살입상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꾸몄는지를 저희가 알게 된 거고요.
0: The lines were still visible after more than 1,300 years. How was this possible?
4: 삼국 사기 기록에 의하면 915년쯤에 동해안에서 해일이 한 60m 높이로 해일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2km 안쪽에 육지에 있던 바로 이 양양 설림먼지가 그대로 산사태로 묻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It was revealed that a sudden landslide had buried the statue deep in the earth, preserving those brush strokes for over 1,300 years. At the time of discovery, the statue was caked in mud. So how did it regain its golden sheen? It was through the scientific cultural heritage restoration efforts.
3: Chongdong 금으로 만든 이 보살 입상 위에 이제 금박을로 해서 제작 당시에 붙여놔서 만드는 건데 그 위에 흙과 부식물이 덮여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치과에 사용되는 소도구나 수술용 메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현미경으로 보면서 정말 한 땀 한 땀 막 4년 정도 이렇게 제거를 해서 현재의 그런 그 금동보살 입상의 표면에 금 도금층을 거의 그대로 이렇게 살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0: After 4 years of conservation work, the statue shone brilliantly in its golden hue. And yet, that was not the end of the restoration work.
5: 이 작은 편들의 원위치를 찾아주고 원래의 광배 모습을 찾아주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작고 얇고 부식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자리가 제 위치가 맞는지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했고
0: For nearly a decade after its excavation, the gilt bronze standing bodhisattva was finally revealed in its full splendor to the public. The restoration of this statue carries huge significance.
4: 완벽하게 보존해서 원 상태를 찾는 일은 구세기에 강원도 양양의 설림원지라는 곳에서 이런 상을 만들었구나. 특히 불상이나 보살상에서 나오는 빛. 칠 표현하는 광배가 완전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건 크면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 복원의 의미는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Among all surviving ancient Buddha sculptures from the Three Kingdoms era through unified Silla, the Buddha statue from the Seollimwon ruins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magnificent works. What further secrets still lie within the 1,300-year-old smile that embodies the glory of unified Silla?

0: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리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오구인데 무렵 정도에 오는 얕은 개울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전통 오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 가서 전통 어구 있는 데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의 형태하고 모양이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민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형태의 어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구를 가지고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아쿠아맨이 들고 있는 창이 이런 형태예요. 이것도 얕은 물에서 어느 정도 씨알이 되는 물고기를 보고 있다가 단번에 찔러서 잡는 창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다섯 개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굵은 물고기들을 찔러서 잡는 물고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물고기 잡을 때 다 이런 창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심하세요.
2: 아니, 선생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왜 또 강에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3: 깐부잖아.
0: 가장 오래 사용했던 두 가지의 전통 어구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한 판.
2: 그 주변에서 또 어구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추측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아.
2: 저기서 뭐 작살 감고 있고 지금. 고기는 다가가면 도망가고. 이걸로 뭘 잡겠다고, 이거. 나 진짜. 여태까지 그 하셨던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 디테일하시네.
4: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2: 됐습니다.
5: 네, 됐습니다.
2: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뭘 잡아야 되지?
0: 벌써. 야, 마음이 급하시구나.
2: 빨리 잡아야죠, 빨리. 시합인데. 고기가 좀 보이긴 보이네요.
0: 보이긴 보이는데 네. 이게 빨라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얕은 물에서 하는 게 가리니까 얕은 물로 가겠습니다.
4: 이쪽 오지 마, 좀 오지 마.
2: 방해해야지.
4: 영초!
2: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고기가 나를 잡겠는데?
0: 조그만 50마리 잡혔어, 50마리.
4: 벌리면...
0: 50마리 잡혔어. 일단은 잡힐 곳을 봐야겠다.
2: 돌 잡았네, 돌 잡았어.
0: 와, 여기 엄청 많은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저로 가세요, 저로.
2: 열심히 화이팅!
0: 네, 많이 잡히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아, 왜 안 잡히는 거야? 또 망신당하게 생겼네.
4: 못 맞췄지, 뭐.
0: 아, 빠르네. 나도 빠른 사람인데. 아, 어렵네.
2: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정말 오래된 어구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하고 직접 써봤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0: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제가 전통 어구라든지 이런 걸로 글도 쓰고 네. 뭐 전시도 하고 네. 강의할 때도 늘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2: 그 낚시 잘하시는 프로들도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3: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2: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이걸로 우리가 고기를 잡겠다고 생각한 게 좀 무모하지만
0: 과거에는 씨알 크고 개체수가 그만큼 많았을 거고 늘 사용하시는 선조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 이것들을 활용할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2: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기술이 있어야
0: 그렇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2: 그거를 뭐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고기를 잡는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0: 야,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네.

0: May 1980. There were those who stood their ground, even with guns pointed right at them. The streets of Gwangju burned with one cry. We just want to live as human beings. And the blood and tears of that day became the very seeds of democracy in Korea. Over time, Korea's democracy grew into a powerful story the world now takes notice of. And at the heart of that change, there were always students who dared to question their times first. Those small acts of courage moved one another and together changed the world.
1: 민주주의가 사실 민의를 대표한다 해서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이 깨지지 않게 좀 유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아마도 그게 깨지는 경우가 있다면은 아마 다시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0: The streets may have changed with time, but the stories left behind here have never faded. In Gwanak-gu District, Seoul, there's a walking tour that traces these stories through the neighborhood. And one of those paths is the Democracy Trail.
2: 역사를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하나의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시민 의식을 함께 찾아내는 거, 발견하는 거, 그게 말 그대로 목표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The Democracy Trail Walking Tour takes you through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surrounding Daehakdong area and provides a chance to experience the trace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hear the stories of that time up close. Let's walk that path and follow the footsteps of history. One thing stood out on this tour. A lot of the participants were college students. Maybe they wanted to hear the stories left behind by those who were once their age.
3: 민주주의를 얼마나 어렵게 얻어낸지 확인하고 올바른 민주주의 정신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Now that's some serious passion. The tour's first stop, the April 19th Memorial Tower. The April 19 revolution is often called a defining turning point in Korea's democracy.
2: 국민이 반대하니까 하야를 했죠. 하야라고 하죠. 내려왔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때 국민이 민주주의를 외친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0: It feels like the echoes and energy of that day still linger here. Students who refuse to turn a blind eye to the injustices of their time.
2: 우리가 왜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각성들을 하면서 이제 서울대생이 먼저 그거를 외치게 된 거죠.
0: The movement of stepping out into the streets to build a better nation actually traces back to even before Korea's liberation. And that story continues at our next stop.
2: 이준 열사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게 첫 번째 법대생이시고 거기서 거의 활복 수준에 우리는 독립 국가다라고 외쳤던 분이고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법을 배우고 행동을 했던 분으로 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Across the

0: 서울대 안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고 나중에 친구들 데려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Countless students each reflected and took action in their own place. And the place that reminds us most painfully of those sacrifices is right up ahead.
2: 보이시나요, 박종철? 누군지 알죠? 남영동에 끌려가서 물고문 당하고 언론에는 책상을 턱 쳤더니 애가 놀래서 퍽 하고 쓰러졌대. 그 젊지젊은 20대가 책상 한번 칠다가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겠어요? 정식 그 사건명이 살인사건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물고문 당하다 죽었기 때문에.
1: 박종철, a 22-year-old college student. For refusing to betray the truth, he lost his life under torture. And his death once again shook Korea's democracy awake. The students on this tour, standing at the same age he once was, seemed to feel it on a different level.
3: 영상과 물고문을 형상화한 동상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나서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학생들이 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저도 그에 동참해서 이겨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Not just a few lines in a textbook, but the living traces of democracy encountered step by step. And those memories spark a quiet question in the minds of today's youth.

0: Even after the tour came to an end, the students kept moving. Hearing there was a memorial center nearby, we made our way to the Park Jong-chol Memorial Center. This space was created to remember the valu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re's much to take in, from archives of Park's life to records and exhibits capturing the spirit of that era. And the recreated room where he once lived brings you closer to the life of a young man who once walked this world. The center's director also attended the same university a few years after him. That's why the memories of that time are told here with such vivid clarity.
1: 내가 왜 당신 앞에서 집회를 받아야 합니까? 80년 5월 광주에서 죄 없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재판하려면 그 학살자들을 잡아들여 재판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박종철 사거라 생각하면 너무 착하고 막내예요. 웃으면 20살이 넘었는데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한편으로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좀 당당하고 겁내지 않고 자기가 신념을 꺾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엄혹하고 무서운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순간들은 즐거운 기억들이 많아요. 함께하고 또 보다 나은 삶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희망차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뜨거웠고요.
0: The students quietly walk through the space, tracing the thoughts and fears of the youth who lived through that era. Times have changed, and so have the streets and the way people live.

0: But one thing we must never forget. The lives we live today were never simply handed to us. And if injustice ever finds its way back again, we may need the courage not to look away.
1: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한 20대를 보내면서 좀 탐색을 해야 친구들이 간다고 따라가지 않고 내가 정말 필요한 이슈에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Democracy isn't the story of a few extraordinary people. It was built on the questions, struggles, and voices of ordinary individuals. And today, a new generation walks that same path once again. In the end, remembering the past is about asking ourselves how we choose to live today.
2: Leaving 게시글이나 댓글들 달 때 한 번쯤 더 고민하게 되고 자유를 침해받거나 언론이 탄압당할 것 같은 느낌.
3: 선거를 한다 해도 참관인이나 정부 관계자가 좀 간섭할 것 같습니다.
4: 본인만의 개성이나 감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5: 대학생활 할 때 그 안에서 약간 제한된 학문과 제한된 의견을 이제 교류하게 되어서 자유로운 문화나 그런 교류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6: 떠오릅니다. 제가 5월 당사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 5월이라는 시기뿐만 아니라 어쩔 때 이렇게 그들 죽어버린 동료들이 딱 그 저를 덮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엄청난 국가폭력을 온전히 기억했으면 쓰겠다. 사람들이 내 판화를 보면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민중들의 삶을 기록하는 민중화가 홍성담입니다.

아마 그때 제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됐을까요? 갓 대학교 졸업을 했을 때인데 그때 그 함께 활동했던 선배들이 확대 계엄령을 하기 전에 이미 오후 5시부터 검거가 됐습니다. 그날 바로 이제 영시를 위해서 계엄령이 확대되고 제가 길거리에 나갔을 때는 이미 광주 군남로가 거의 피로 물들어 있을 정도로 학생과 시민들의 항쟁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었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광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정상적인 민주화 정치 일정에 대한 민주화의 그런 그 일정들을 밝혀라. 그리고 계엄을 철폐하라. 그런 요구가 너무 당연한 요구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서의 그 일종의 의무이면서 권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항쟁 마지막 날 5월 27일 그때 저는 이제 문화선전대로 이제 YWCA 회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도청 시민군 본부에서 오늘 밤에 계엄군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전부 몸을 피하라. 한 새벽 한 3-4시 경에 폭탄 터지는 소리, 총소리 이런 걸 들으면

있어서 새벽 2여명이 이렇게 밝아왔는데 그 주택가의 옥상에 그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다 죽었겠구나. 내가 내 평생을 그림이라는, 내가 갖고 있는 건 그림이라는 재주 이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잔인한 국가폭력들을 들추어내는데 내 평생을 바치리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파나 제목을 그날 새벽이 생각이 나서 새벽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항쟁이 끝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광주 항쟁의 진상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도 그런 많은 요구가 있어서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 이걸 판화로 파서 이걸 찍으면 뭐 수백 장도 찍을 수가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에 판화 제작을 생각을 했습니다. 5월 판화 중에서 가장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판화, 그리고 세계 양 그 인권단체들이 많이 쓰고 특히 신문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썼던 판화가 대동세상 1이라는 판화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횃불행진이고, 세 번째가 밥이라는 판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시사철 중에서 봄이라는 판화입니다. 그 중에 대동세상 1은 광주항쟁을 가장 집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차량시, 시민군, 그리고 주먹밥 아줌마, 아이들, 그리고 길거리를 청소하는 젊은 아이들, 젊은이들, 이런 것들을 전부 집어넣어서 아주 그 중요한 그 캐릭터들만 엮어서 만든 단어가 대동세상 1이고요. 그리고 사시사철 봄은 광주 항쟁을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되겠는가. 소위 사계절의 순환 과정과 사라지고 다시 탄생, 재탄생하는 그 과정을 그려내는 게 이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인데요. 그중에 그 봄이라는 판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판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88년도에 독일에 가서 약 한 7, 8개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귀었던 아주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평화운동을 한다거나 반핵운동을 한다거나. 제가 89년도에 이제 안기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밖에 있는 후배들이 재판을 찍어서 이제 거기에 보내주고, 그래서 독일에 많은 곳들을 순회 전시들을 했어요. 제 구명위원회에서. 제가 92년도에 출소하고 그들이 그 판화를, 이제 남은 판화를 되돌려 주려고 했는데 아직도 한국의 정치 상황이 좀 곤란해서 또 혹시 홍성남이 감옥에 들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보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12.3 계엄 때 계엄령을 내리자마자 시민들이 달라붙어서 계엄 해제를 하고, 그리고 다시 평상심을 찾는 걸 보고 한국의 민주화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구나. 이제 확실하게 한국의 민주화는 안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판화가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일들을 순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독일 류베 35년 만에 돌아온 판화들을 전시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폭력의 그 수구 노릇을 했던 곳이라면 안기부, 그 다음에 대공수사분실, 그 다음에 보안사, 이렇게 세 개가 있을 텐데, 세 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지금 제가 전시하는 곳은 대공분실입니다. 그 악명 높았던 소위 고문의 성지였습니다. 박종철 열사도 거기서 고문받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안기부 남산 지하실에서 물고문을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만 대공분실은 제 많은 아는 그 선배나 선생님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거쳐간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 가면 막 그들의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내가 왜 여기서 전시회를 하는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제 평생을 전쟁과 국가폭력과 싸우는 화가, 그걸 부정하는 화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5월 27일 새벽 뭐 주택 그 옥상, 차디찬 옥상의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광주에서, 그리고 그날 새벽 도청에서 죽은 자들, 죽은 동료들과의 제가 약속을 저는 꼭 지켜야겠다. 내 평생을. 이게 내 운명이다. 그리고 그때 산화하신 그들도 있는데 나는 살아남은 자로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싶었을 뿐이었는데.
1: 1,500억이라는 골드바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다면 정말 안 갖고 싶으실까요?
2: Welcome to Goldland, a Disney Plus original series K-Story brings you today. The story is about a struggle to steal over $100 million worth of gold from smugglers. Kim Sung-hoon, who directed the movie Confidential Assignment and the series Chief Detective 1958, also directed this crime thriller series. The star-studded cast includes Park Bo-young, Kim Sung-chul, Lee Han-woo, Kim Hee-won, Moon Jung-hee, and Lee Kwang-soo, who each strive to get their hands on the gold.
3: 내일 역에서 운송하는 그 관 말이야.
4: 근데 그 관 속에 든 물건이 뭐예요?
0: 그거 마약 아니라고.
3: 나 지금 누나 도와주러 온 거야.
0: 어차피 누굴 것도 아니면 왜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건데?
2: Let's get into the series, Goldland. Customs officer Hee-ju is at the inspection station as usual, but she's radiating nervous energy.
3: 내일 역에서 운송하는 그 밤 말이야. 네가 보안 검색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2: A few days ago.
3: 뭐가 나오면 네가 알아서 잘.
1: 뭐가 있는데?
3: 혹시라도 뭐가 나오면 말이야.
0: 그러니까 그게 뭔데?
3: 나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줘.
2: Her boyfriend Do-kyung had called her to ask for a favor. Just when she wondered what was in the casket.
5: 이번 벨트 뭐야?
6: 관 외부에 금속 재질 장신 거예요.
5: 혜주 씨, 통과시켜.
2: What situation had Airlines co-pilot Do-kyung gotten himself into?
7: 오랜만에 기장님. 요즘 골드랜드 좀 뜸하시는데 아주 그냥 큰일을 벌이고 계셨고.
2: Mounting gambling debts had turned into involvement with loan sharks.
3: 우측 램프 보이지? 거기서 이번에 빠져.
7: 시장 왜 이래요?
2: And now he was stealing the van from the very same loan shark.
8: 예, 기장님. 잘 도착하셨어요.
3: 이 관 운송해주고 변지받기로 한 돈이요.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서요. 저 현금으로 10억만 주세요.
2: He strikes a new deal with the head of the crime ring, Director Park.
3: 운반비로 10%면 나쁘지 않은 거래잖아요. 그쵸?
9: 예, 그렇게 했죠.
2: With his life on the line, Do-kyung calls Hee-ju again.
3: 지금 내가 누굴 좀 만나러 갈 거야. 돈을 좀 받아야 되거든? 10억. 내 금방 다녀올 테니까 12시가 지나서 나한테 전화 오지 않으면 이차 몰고 여기서 도망쳐.
5: 누구 만나는데? 저건 또 도대체 뭐고?
3: 다 끝나고 말해줄게.
2: As she tries to hold on to a shaky promise, a horrific incident unfolds right before her eyes.
8: 저 위에 올라가서 샅샅이 뒤져봐.
2: Then she gets a call.
3: 도망가, 혜주야.
2: Just then, Ugi locates the van and attacks. Hee-ju runs for her life. Heading to her hometown, she hides the van in a deserted, abandoned coal mine. At last, she looks to see what is inside the casket. Whoa! She can barely lift one gold bar. Meanwhile, luckily, Do-kyung makes it to the hospital alive. Hee-ju rushes to see him. But Director Park had gotten to him first. After some difficulty, Hee-ju manages to meet Do-kyung.
0: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제가 그렇게 무겁진 않을 거야.
3: 경찰이 문제가 아니야, 희주야. 그 사람들 마약이 어디 있는지 내가 경찰에 불면 그 사람들
0: 마약 아니야.
3: 그럼 뭔데?
0: 그게
3: 난 경찰에 자수할 거야. 어차피 금괴가 발견되지 않으면 기껏해야 1년이야. 그 전까진 금괴를 네가 잘 지켜야 돼, 희주야. 내가 나가기 전까지.
10: thus Hichu ends up sinking deeper into the mire. She tries to figure out what to do about her immediate expenses. Just then,
7: 어찌? 아야, 우기 걔 왔나?
10: Oogie happens to find her in front of a jewelry store where gold can be sold. In fact, the two of them had grown up together in the same area. So Oogie had recognized Hiju's face during the chase. Oogie locates Hiju's hideout.
5: 누구야?
7: 깜짝이야.
3: 나 지금 누나 도와주러 온 거야.
10: And uncovers what's in the casket. Oogie's desires begin to boil over.
3: 누나, 마약이든 금기든 똑같아 우리한테. 중요한 것보다 돈이 되냐 안 되냐. 돈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 이거 아니야. 근데 그걸 그냥 동네 금은방에 내다 팔겠다고? 누나 혼자 못해.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방법이 다 있다니까.
10: In the end, Hiju agrees to work with Oogie to recast the gold into units they can sell. Meanwhile, Director Park is closing in on them.
11: 바로 여기 정산. 정산 외부로 나간 CCTV에는 흔적이 없고 그리고 이틀 뒤에 그 폐장고에 빈 차량만 그냥 딱 갖다 놓은 거야.
12: 빨리 찾아내.
11: 내 생각에는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내가 또 하나 딱 알았지.
12: 뭐예요?
11: 박 기자는 그 관 안에 뭐가 들었지?
10: The madness intensifies at the discovery. It's gold. A survival game of raw greed where growing desire clash. Grabby hands fighting it out. It is the series Goldland.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ors. It's about greed in the face of temptation, revealing humanity at its basis.
13: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 마음은 절대 하나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어떤 마음이 작아졌다 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컸던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욕망이 점점 이겨나가는 모습을 이제 그린 이야기인데요.
14: 대본 자체가 그 해에 본 대본 중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최고로 재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10: Actress Park Bo-young stepped away from her lovely image for the series.
15: 장르적인 부분에서도 도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로 두고 보면 돌려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럴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에는 다른 감정들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10: To portray the character who runs away with the gold and gradually turns dark, an outward transformation was also necessary.
15: 희주라는 캐릭터 자체가 행복하게 자란 친구는 아니어서요. 그런 것들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얼굴이 좀 말랐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감량을 좀 했고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거의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많이 덜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던 것 같아요.
10: Actor Kim Sung-chul played Oogie, a character whose true intentions, whether he is an enemy or an ally, are unknown. He showed great chemistry with Park Bo-young.
16: 제가 극 중에서 이제 누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부부랑 이제 대사 맞추거나 평소에도 제가 누나 이렇게.
15: 전 살면서 이렇게 누나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10: Do-kyung, who draws Hiju into the chase, is a character who wavers between love and desire.
16: 욕망에 솔직한 그런 캐릭터들인데 Do-kyung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중점을 맞추면서 순간순간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10: Suspense, created by twisted inner desires. It is the series Goldland. K-Story spotlights this character from Goldland. The crime ring leader who's chasing the missing gold. Director Park, who is both greedy and wicked. Actor Lee Kwang-soo threw aside his friendly image to take on the role of this psychopathic villain who drives up the tension.
12: 나 봐요.
9: 오줌지리겠네.
16: 박이사가 찾아오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도경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씬인데 광수 씨가 굉장히 무섭게 연기를 해줘서 리얼한 반응이 나와가지고
2: used makeup and props to make the character visually convincing.
13: 박이사의 험난한 삶을 얼굴 흉터라든지 금에 대한 집착을 금이라든지 액세서리 등을 사실 뭐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2: Experience the fun of following the storyline of the mad pursuer, Director Park. A thriller about desire and survival, it is the series Goldland.

펑크라는 단어 자체가 버려진 것 그리고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970년대 유행했던 펑크록과 SF 사이버 펑크 장르를 연상시키게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버려놓은 것들, 그리고 버려진 청년 세대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이 버려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0: 뮤지컬 펑크의 배경은 영노와 기술과 초지능 AI, ASI가 현실이 된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토 에덴은 전쟁의 폐허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AI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인간성을 지우고 효율이 극대화된 평화의 땅, 천국 에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무대가 되는 임페리움은 버려진 복제인간들, 이제 쓸모가 없어진 복제인간들이 폐기된 쓰레기 섬 임페르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임페르노 거주 콜론 2847 에덴 자격 시험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2: 임페르노 제4구역 생산 공장.
1: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2: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1: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2: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1: 클론은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클론의 존재 가치는 에덴을 위한 노동력 제공에만 있습니다. 에덴 진입에 실패하면 쓰레기장 임페르노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0: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클론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주입된 기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데요. 에덴 자격 시험이라고 거기서도 감정을 드러내면 오류가 생기고 시험에 탈락하게 돼요. 이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습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1: 에덴에서 여기로 온 미친놈 얘기 들은 적 있어?
2: 에덴에서 여길?
1: 뭐?
2: 왜?
1: 몰라.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웬 안드로이드랑 같이 왔는데 그 로이드가 엄청 센가 봐. 다들 안 건드리더라.
2: 로이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진짜인가 본데?
1: 그치. 뭐 혹시 모르지. 그놈한테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2: 진짜?
1: 뭐 한번 가볼래? 서부 폐공장 쪽이라는데 어떻게 할래?
3: 공연 준비 중이야. 이 선 넘어오지 마.
1: 공연 그게 뭔데? 너 진짜 에덴에서 온 거야?
3: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
1: 그럼 넌 됐고. 쫄지 마 좀.
4: 야, 아, 뭐야 이 새끼. 아,
2: 어, 어, 잭! 아, 어, 로이네.
3: 경고야. 얌전히 구경해.
2: 어? 저게 뭐야?
1: 몰라. 나도 처음 봐.
5: 에덴은 단어 그대로 낙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반대로 세계선 인페르노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 인간성, 가치, 혹은 과거의 음악들, 이런 것이 전부 다 버려진 쓰레기 섬인데, 어떻게 보면 이 낙원이 개성이 사라진 시대로 지옥처럼 보이고, 이런 지옥이라고 표현된 인피로너가 오히려 우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인간적인 곳, 마지막 인간성이 남겨진 곳이라는 의미가 되면서 조금 부딪히면서 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상반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클론이 인간 흉내 내도 되지 않을까? 뭐 쓰레기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신경이라 쓰겠어? 차라리 잘 됐어! 그 미친놈 말대로 에덴이 그런 곳이라면 갈 필요가 없잖아.
2: 에덴에 안 가면 우린 뭘 위해 살아?
1: 너! 그리고 날 위해서. 널 만나기 전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되는 대로 숨쉬며 껍데기처럼 살아있어.

0: 예술가는 이 AI 시대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이 작품을 했는데 결국 저는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말은 되게 작고 소외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전달하려면 결국 외쳐야 되고 우리가 연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연대의 밴드의 개념을 하고 싶었고 결국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1970년대 락밴드에 있더라고요. 락의 정신에 러브 앤 피스가 있잖아요. 개인이 소외된 시대에 이런 러브 앤 피스 정신이 이 낭만이 이 시대를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뮤지컬을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레오, 사는 게 많이 힘들지? 내가 하루하루 버티는 법을 알려줄까?
2: 알려줘.
1: 주문 같은 노래야. 누나가 알려준 낭만이 사라지기 전 존재.

0: 각자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다 다르지만 결국엔 자신의 존재로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네 명이 뭉쳐서 밴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담긴 노래와 가사로 클론들에게 노래를 함으로써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티펑크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나 잊고 있었다.
2: 뭘?
1: 왜 에덴을 떠났는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2: 이제 기억나?
1: 다시 하고 싶어지네. 진짜 밴드.

0: 근래는 이제 에덴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정해진 정체성, 정해진 법칙, 정해진 교육, 정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우연히 음악이 들려왔고 그 음악을 듣고 난 이 음악이라는 것을 계속 듣고 싶다, 좋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스스로에게 찾아온 내 안의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해있고 뭔가 주체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음악과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대에도 그런 예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준비됐어? 인페르노 전체에 우리 노래를 퍼뜨리는 거야. 가능하면 에덴까지.

일단 이 작품은 설명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감각하는 작품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작품이 이 객석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감춰도 어떤 현실을 살면서 많이 감춰두잖아요. 이거를 깨울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이 작품을 이제 창작하고 제작할 때 방향.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것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 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이제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등이 등에 불을 밝힌다는 뜻이거든요. 연등에는 지혜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춘다는 뜻입니다.

0: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1: 오늘 오페이션
2: 와이엇입니다.
1: 와. 와이엇 씨.
2: 네.
1: 이곳이 어디죠?
2: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2: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2: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2: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2: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2: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2: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2: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2: 와우.

0: 근데 와요.
1: 네네.
2: 좀 뭔가 됐죠. 네.
0: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K-뷰티.
0: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같이
0: 쓴다고요?
1: 같이 쓰자고? 쓴다고요.
0: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뭘 써요?
0: 녹색!
1: 녹색! 아, 녹색 쓰는구나.
2: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요.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진짜?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자신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네.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네.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1: 네.
0: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야.
1: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Let's go.
2: Let's go.
1: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0: 여행하시는 분들을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상.
1: 그쵸?
0: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을 찾아야 돼.
1: 갑시다.
0: 가자.
1: 너 압도당했어?
0: 좀 왔네.
1: 나도.
0: 왜요? 찾으세요?
1: 무슨 바로 지금 느낌이...
0: 사이디!
1: 이거는...
0: 완전히...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국 분이세요?
3: 일본 사람입니다.
1: 하지마시테.
0: 하지마시테.
1: 인터뷰 できますか?
0: できますか?
1: 아리가토고자이마스.
0: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1: 오스스메.
0: 있나봐.
3: 있나봐.
1: 아리가토고자이마스.
0: すいません. 하이.
3: 僕の.
0: 하이.
3: My favorite item.
0: 하이. 빌보드 찍지 마세요. 빌보드 찍지 마세요.
3: This is my favorite item.
0: 이거. Is it Korean item or?
1: 일본. 뭐 K뷰티 닦아. 아리가토.
0: 大丈夫です。
1: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닐 차례입니다.
0: 이제 날아가 볼까?
1: 다시 날개 펴.
0: 잘생기셨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1: 네.
0: 어머.
1: 어디 가는 길이세요?
4: 저 출장 서울에
1: 출장.
4: 왔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1: 대구로?
0: 그러면...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4: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닐 일이 많으면은 짐을 또 싸야 되잖아요.
4: 그렇죠.
1: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4: 사실 제가

0: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뭐 정말 편하게 뭐 값이 싸다 뭐 이런 거 다 괜찮아요.
1: 있고
2: 네.
0: 편있어.
1: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0: 아,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1: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0: PX를 자주 가시나요?
1: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0: 아 진짜요?
2: 부럽다. 그러니까요. 저희 남았거든요.
3: 내가
4: 재영아 자연스럽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3: 안녕하세요.
4: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3: 가능하세요?
4: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3: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5: Sure. I live in Los Angeles.
3: Los Angeles. For how long?
5: Oh,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3: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5: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3: Oh, really?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5: Absolutely.
3: Oh, really?
5: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3: Oh,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5: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3: Oh, okay.
5: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4: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게 어디 다니시나요?
5: Yeah. Travel?
3: Yeah. Yeah.
4: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5: I'm a stylist, so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 to moisturize.
3: For so long in the airplane.
5: On the flight.
3: Yeah, on the flight.
5: I have it, yeah.
4: 마스크팩.
3: 마스크팩을 이제.
5: 콜라겐 젤리. 젤리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4: 오. 완전 K
3: 느낌. 네.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4: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3: 고고.
4: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3: 고고.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6: 아, 안녕하세요.
4: 혹시 지금 어디 가시? 여행 가시는?
7: 그 집 본가 가는.
4: 본가. 본가가 어디 있어요?
7: 구미.
4: 구미.
3: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7: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3: 어머, 혼자 지내는 거 힘드시죠?
7: 네.
3: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7: 네.
3: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7: 저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3: 네이밍 쿠션?
7: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3: 네.
7: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3: 오, 지금 챙겨놓은 거면.
7: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3: 아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7: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4: 타입. 직접 꾸미신 건가요?
7: 아니 이거 세트로.
4: 아 세트.
7: 네.
3: 이쁘다. 괜찮은데?
4: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3: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7: 네 여행 좋아해요.
3: 어 여행 다니는 거 친구들하고?
7: 네.
4: 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7: 사진이죠.
4: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7: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3: 네.
7: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잡아요.
4: 아 진짜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3: 진짜.
4: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7: 뷰티 꿀템 좀 하이라이터.
4: 하이라이터.
7: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7: 쿠션.
4: 쿠션 가져가겠습니다. 합니다.
7: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4: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3: 네.
4: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3: 네.
4: 그렇죠?
3: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4: 맞아요. 또 이제
2: 뭔 스팟이?
4: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2: 아, 사진 스팟.
4: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2: 남는 거 바로.
4: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2: 사진 렛츠고.
4: 렛츠고.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예, 네, 인생샷.
0: 그쵸. 그래서 제가 또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그쵸, 사진 그쵸. 찍어주는 거다.
2: 오,
1: 오, 오, 오, 뭐야?
0: 와우,
1: 와우,
0: awesome.
1: 유수 서울 비치는 마리동.
0: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그냥 보기만 하셨어요? 오케이,
0: 아, 좋습니다.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바보 이 엔터가.
1: 자, 어, 여기. 오, 어, 어 들어갔네.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이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1: 여기.
0: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 네, 네.
0: 뭔데?
1: 약간 윤슬 그,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런 것처럼 보인대요, 진짜.
0: 그니까요.
1: 뭐,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우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핫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아니죠. 어, 된 것 같은데?
2: 뭐야?
1: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1: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1: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예. Yeah.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네.
0: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쵸. 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오!
1: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쿠쿠 한 줄 알았어요. 쿠쿠.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0: 붙였습니다. 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오!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와우! 또 이제 안에 퍼프가 네. 어때요, 와이언?
1: 이거요? 멀렁멀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 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 위에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준비가 다 되어있네, 형은.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적당히 하면 딱 이렇게.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네.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해줄래.
0: 그래. 너가 해주세요. 오! 오!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또 계속 하면서 네.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란!
0: 이 제품
1: 네
0: 저희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네. PX에서 네.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네.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네.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네. 블랙 스네일 성분과 네.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네.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와우.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in-1이래.
0: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그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원래 위에 거 살짝
1: 발라야 되는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재영 봐야겠네.
1: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예.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1: 예,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1: 맞아요. 네.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1: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발림성이 누가 봐도 고영양 네.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네.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1: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1: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거 같아요.
1: 광채가 오이. 근데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1: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네.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1: 네.
0: 또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 어디 있죠? 실험 도구.
1: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샀으니까 써야죠.
1: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이렇게 네.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 봐.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누르실 수밖에 없네요.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에 갈 때마다 꼭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일단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수분수분하고 싶은 분은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네, 수분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0: 그렇죠.
1: 그렇죠. 그 얘기겠죠?
0: 오, 그 얘기죠.
1: 그렇죠.
0: 이게 리뷰가 되나요?
1: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0: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1: 오.
0: 그리고 마스크팩의 중요한 게 뭡니까?
1: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0: 그쵸. 오, 뭐야?
1: 접착력이,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밀착력.
1: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0: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1: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영이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 두 겹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1: 네, 네, 네.
0: 오, 탄력 있어요.
1: 어, 눈이 커진다.
0: 어.
1: 어, 이거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1: 야! 야!
0: 이거 붙은 이거
1: 뭐야?
0: 이게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1: 그 맞네.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1: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와.
1: 야.
0: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좀 뭔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합격이에요.
1: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0: 그렇죠.
1: SS 용량.
0: 그렇죠. 사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에센스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에센스 양도 굉장히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리얼이기 때문에. 아도나산입니다. 아리랑도는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1: 어 오 오 나와 나와 나와요.
0: 기다려봐. 아직 나왔어. 아직 남았어.
1: 아, 아직 나왔어. 아 이게 나왔어. 아직 남았네.
0: 어
1: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1: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꾸덕한.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궁금한데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뭐래요?
1: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1: 왜요? 재활용해야 돼요?
0: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1: 오 진짜로?
0: 그렇죠. 아, 에센스 많잖아요.
1: 아 에센스가 많잖아요.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렇죠.
1: 와 오케이.
0: Cheers.
1: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렇죠.
1: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시죠.
0: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겹치지 않았네요.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0: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예.
1: 일단 마스크 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쵸.
1: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젠지가 좋았는데요. 저도 이제 네. 젠지 아니면 MZ기 때문에 어쩐지 네. 괜찮더라고. 아.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
1: 맞아요.
0: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은 해외인데 한국 샵 갔다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네.
1: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그렇죠.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오네노프의 뷰티북. 뷰티북.
0: 뷰티북.
1: 네, 뷰티북.
0: 유행이잖아요, 이거.
1: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주고.
1: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0: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이게 젠지. 젠지.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정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1: 그치?
0: 그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1: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어?
0: 정체가 뭘까? 짜라란. 저부터 할까요?
1: 네.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1: 잘 만들었네.
0: 그렇죠.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1: 노트.
0: 쿠션.
1: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오.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아.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ght in water. 오. 네. 깨알 그 전화기였어요. 오.
0: 상담?
1: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오.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That's the right place. Look at here. I'm here in Jeollanam-do, and this city is Damyang. Damyang is very, very famous across all Korea for this, Daenamu, bamboo. And it's not only famous for bamboo, but for many other delicious food. So today, as a chef, I really expect a lot from the beautiful ingredients. So let's cook together with these ingredients. But before, I need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So let's take a walk inside this beautiful environment.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2: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3: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무침.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3: 그럼요.
0: 있죠.
3: 네.
0: 그 아삭아삭.
3: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3: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0: 한 번에
3: 기한식이에요. 네.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1: 그러면 꿀,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예, 초무침 맞아요.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3: 같이 무침해도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3: 네,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이거.
3: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네.
0: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또 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3: 네, 이거 저희 종이포에 있어요. 가셔서 아, 아, 네, 저기,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기서.
0: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4: 어,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4: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4: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4: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4: 오케이,
0: 거 추천해 주세요. 오케이.
4: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4: 어,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4: 가슴 쪽.
0: 가슴 쪽. 아, 여기.
4: 결이 식고 지방,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4: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온다.
0: 이거.
4: 이거 이거 제가 추천해드려요. 네,
0: 추천.
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 돼지고기, 어, 소고기 맞아요?
4: 어,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4: 이제 앞다리가 낫다.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어, 그래서 혹시 따져 주시겠어요?
4: 어, 가능합니다.
0: 어, 진짜? 네. 어. 오,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4: 네.
0: 근데 이제 술.
4: 아~
0: 같이,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4: 아~ 네. 담양에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4: 한약, 한약.
0: 오, 너무,
4: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어, 네. 어디, 어딘가요?
4: 추성고울이라고. 추성고.
0: 이거 노트, 노트. 네. 오케이. 어,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맛있습니다.
0: 어, 이거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잘 빠세요 오늘. 네. 어, 안녕하세요. 어,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아, 선생님.
5: 예. 예,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0: 안녕하십니까. 네. 어, 혹시 여기 추성골 네, 마시죠?
5: 예,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5: 예, 예. 예 아니시죠. 어.

0: 알았어. 어, 감사합니다.
1: 아, 멀리서 오셨네.
0: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1: 아, 그래요?
0: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 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주성고을.
1: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2: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1: 와.
2: 스님들 아시죠? 스님.
0: 스님. 스님.
2: 스님들이 곡차로 드셨던 술이.
0: 아, 진짜로? 네.
2: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0: 체험?
2: 네,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0: 아,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2: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0: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2: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저기 소주꺼리를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0: 아, 그런 거.
2: 그래도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나르쳐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0: 근데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좀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2: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네,
0: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그리고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2: 맞아요.
0: 예스. 오, 감사합니다.
2: 이게 뭐게요?
0: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2: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0: 아, 귤. 필. 네, 그
2: 껍질.
0: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2: 네, 그래요.
0: 와,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0: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2: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0: 너무
2: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0: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2: 뭘 구매하셨어요?
0: 이거 담양.
2: 오! 오!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0: 이걸로 무침, 초무침.
2: 아, 네. 죽순무침.
0: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초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2: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0: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떡갈비. 오,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떡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같이 섞어서
2: 추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2: 따봉이지.
0: 금요 가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sel.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ice teaspoon. And now the sweet part. Let's put some sugar, 3 spoons around, and then I will adjust at the end. Because you know, the important thing is the sweet and sour. So the sweetness and the sourness, you have to balance very well. And now the mouillotte. Also here, some sweetness, but more importantly, the shininess. Now, a little bit of sesame oil, maybe 1 teaspoon. And then let's do the mixing. Muccin. Let's try. Wow, that's perfect. You just need to follow this recipe. It's perfect as it is. So now let's put the sukkah inside. Very lightly mixing. So you want to see the green inside. Oh yes. Now it's done, but I need a little bit of decoration that also will give a little bit of freshness on top. So let's use the green part, the depa, spring onion. Now, let's plate. Oh yes. Beautiful. Now, let's put some pa all around and toasted sesame seeds. Done. My friends, today I'm very, very satisfied. I was really able to put Damyang. Now I can't wait to try this with Sonsenim. Sonsenim!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What have you? 됐을까요?
1: 눈으로 보니 네. 또 더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0: 또 필요한 거 있어요. 소스는 축성주로 만들었어요.
1: 에이? 네, 그래요?
0: 맞아요. 축성주로 이렇게 디글레이즈 맛있는 고기 소스 만들었어요. 진짜 축성주랑 같이 조합이 한다면 너무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1: 무슨 맛이에요?
0: 진짜 풍부한 맛이라서 귀에 정리하는 역할이에요.
1: 깔끔해지는데.
0: 맞습니다. 좀 드셔보세요.
1: 담양에 살면서 죽순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제 우리 셰프님 만든 죽순.
0: 예, 죽순 무침. 어떠세요?
1: 와, 손맛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땡기네, 자꾸.
0: 진짜 너무 재밌는 식감이에요.
1: 네, 씹히는 그 느낌.
0: 요거
1: 아삭하다.
0: 진짜 아삭. 이거 아삭아. 오, 아 역시 감사합니다. 딱 필요 있었어요. 어 예. 아 재밌어요.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오 진짜 동그람. 동그란 맛이에요. 그리고 그 한약식 재료 들어가 있어도 그거 안 나와요.
1: 그렇죠.
0: 진짜 너무 세련된 진짜 섬세한 맛이에요. 아 진짜 고급스러운 술이에요. 예술. 어 이거 완벽해요. 이 맛을 강화시키는 역할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이제
1: 물장 한 번 더 하고.
0: 아 종결이다. 아 이제 아 끝내줘요. 너무 너무 좋아요.
1: 아 부러울 겁네.
0: 어 진짜 제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만큼 선생님도 진짜 만족스러워 보이시네요.
1: 네.
0: 아,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러면 제 오늘의 목표를 잘 달성한 것 같아요. 맞아요.
1: 예예.
0: 어 좋아요. So my friends, I'm very, very happy. He looks very happy. So that was my goal today.

0: 사람들이 그림 그릴 때도 스케치할 때 구상을 먼저 하고 그러면 배치를 한 다음에 이 배치가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색칠하기 시작해서 구도를 보고 마지막 파인해서 이제 디테일을 완성하잖아요. 생성형 AI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1: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evolving beyond simple computational replication into a creative entity with emotions and new value.
2: 일반적인 그냥 이미지 혹은 텍스트만 생성하는 모델이 아니라 감각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제가 폭신폭신해 보인다 혹은 딱딱해 보인다라는 것도 사실 그 촉각 데이터와 비전 데이터가 같이 함께해서 그 예측을 한 거거든요.
1: AI is reshaping history, language and art in ways that used to be unimaginable. Let's explore a creative world of AI.

0: such as creating images from massive data or combining specific words. So is creativity an impossible domain for AI? A new endeavor is underway to find the answer. This looks similar to identifying the neurons in the human brain that stimulate creative thoughts.
1: 저희 학생들 연구원들이 이제 낸 아이디어고 좀 좋은 아이디어가 이게 얼만큼 중요한 구조를 판단할 때 주파수를 보면 중요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주파수 중에서 아주 저주파는 아니고 중간 저주파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구조가 만들어지고 무엇을 만들어질까지 정해졌는데 어떻게 만들지를 이제 창 관여하는 노드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 노드들을 찾아서 활성화를 시키면 전체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무엇을 그릴지가 변형이 되지 않는 선에서 걔가 이제 A도 만들었다, B도 만들었다, 여기서 다양성이 더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거죠.
0: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s asked to produce something creative, the result is often different from our expectations. So far, AI has produced awkward outputs that are far from creative from the human's perspective. To solve this problem, previous studies invested a lot of time and cost to either modify the structure of AI models or retrain them.
2: 그래서 보통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많이 모델이 발전을 하는
0: This technology guides specific nodes within an AI model to generate creative outputs without additional training.
2: 저희가 관찰을 해본 결과 이제 확산 모델 안에 내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넷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U자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저희가 첫 번째 발견을 한 것이 유넷에서도 앞쪽 부분이 특히나 더 창의적이라는 요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유넷의 앞쪽 블럭에서 저주파수 영역대들이 특히나 더 창의적인 구조나 뭐 색깔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창의적인 빌딩이라는 창의적인 건물이라는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입력을 따라서 모델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앞쪽 블럭의 저주파수 영역대의 특성들을 좀 더 강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렇게 하면은 원래는 기존 모델이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빌딩이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창의적이지 않은 이 사진이 저희 방법을 통과했을 때 조금 더 다채롭고 희소한 빌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When an AI equipped with this technology is given a command to create an unusual teddy bear, it doesn't just recombine existing data, but rather generates a unique character with an abstract structure. When given such simple commands as draw a cup, it can generate an ingenious design, such as a cup shaped like a frog opening its mouth. This goes beyond simply drawing well. It demonstrates AI's potential to create entirely new concepts. It creates results that never existed before through its own creativity. This technology helps AI evolve from being a mere tool into a truly creative partner. Explainable AI is also being applied to enhance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1: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이제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설명하고 고객사에게 예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여기는 고객사의 이제 설비에 적용돼서 AI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 데모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In factories where countless machines operate non-stop, massive amounts of data are generated. But most of it just accumulates, and decisions are still made by experienced operators. This company provides an AI solution that understands industrial data and delivers optimal guidance.
3: 사실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어떤 공정을 이제 자동으로 최적화를 한다든지 좋은 성능의 예측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이 모델이 왜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는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동안 이제 축적된 노하우로 인공지능 모델이 왜 이런 식으로 품질을 예측을 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예측에 대해서 왜 그런 이유로 이제 예측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대해서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식으로
0: Explainable AI-based predictive solution technology is more than simple monitoring. It uncovers hidden insights within data and translates them into practical process optimization, enabling on-site operators to understand and apply it immediately. It covers diverse industrial environments, from ultra-high temperature reactions exceeding 1,000 degrees Celsius to low-temperature chemical processes. By interpreting extensive production data and learning key variables, it provides predictive guidance just when operators expect results.
4: 이 좌측에 ERC 온도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온도를 보실 수 있고 이 주황색 선이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예측해서 제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보이시는 이 다른 정보들은 이제 현장 작업자분들께서 실제로 조업에 운전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현재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값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0: From steel mills that have to curb production costs to cement plants where consistent quality is key to power plants that need optimal fuel input. AI analyzes complex process data at each industrial site in real time to maximize output, improve quality, and cut energy consumption. As AI technology advances, invisible dangers are growing at the same time. One such danger is fake public opinion created by generative AI. It can automatically generate hundreds of thousands of comments that appear to reflect the views of real people in just a few hours. It could become a powerful tool for manipulating public opinion.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National Security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have developed XDAC, a technology that detects Korean language comments generated by AI. This technology analyzes the writing style and repetitive patterns used by AI to detect subtle differences that are invisible to the human eye.
5: 보통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실제 아 이거는 100% LLM으로 만든 거야. 뭔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해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댓글 생성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6: 비판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세밀한 감정 제어를 할 수 있고
0: It works in two steps.
6: 그냥 뉴스 댓글을 만들어라고 생성을
0: First, it builds an LLM-based comment generator and trains it to appear as human-like as possible.
6: 실제 사람의 뉴스 댓글을 참고해서 만든다.
0: Second, it creates a model to detect differences by comparing generated comments with those written by humans.
6: 진영에 유리한 예를 들어서
0: This way users can set conditions they want to create comments using an AI model.
6: 그리고 오픈 AI에서도 API를 기반으로
0: They can also select the model type, number of comments, language, comment length, and even whether to include spelling or grammatical errors. Furthermore, they can generate more customized comments by setting the emotional tone for specific news, such as positive or negative emotions, anger or anxiety, and add not only the news content but also specific viewpoints.
6: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픈 AI로 하나 오픈 AI로 10개를 만드는데 한 9초 정도가 걸렸는데 이렇게 제가 댓글 생성을 한 번 누를 때 오픈 AI 기준으로 한 10원 정도 듭니다. 그렇다는 건 댓글 한 개 생성할 때 한 1원 정도 된다는 거고요. 뉴스 플랫폼에 하루에 달리는 사람이 직접 작성해서 달리는 댓글이 한 20만 개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공격자가 한 2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은 실제로 사람이 다는 댓글만큼의 AI 생성 댓글을 생성할 수 있고 생성형 AI는 나날이
0: XStack uses explainable AI technology to analyze the difference, helping people understand how artificial intelligence makes decisions.
6: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입력된 댓글에 대해서 이 댓글이 사람인지 아니면 생성형 AI가 만들었는지를 1차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지금은 예시에서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의 확률 100%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보고 판단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생성형 AI는 거의 생성하지 않는 욕들. 그리고 빠라바빠빠빠, 물격표. 그리고 이렇게 엔터들, 물음표 여러 개 친 것.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지금 사람의 확률이 98.6%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생성형 AI가 작성한 댓글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까와 같이 입력된 댓글에 대해서 첫 번째로 LLM이 생성한 거냐, 사람이 생성한 거냐를 판단을 하고요. 아까는 사람이 생성했으니까 거기서 끝났는데 지금 LLM이 생성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LLM이 생성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마라는 메타의 라마일 확률이 88.4%입니다. 그거 말고는 뭐 제미나이의 확률이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LLM이라면 어떤 LLM이 생성했는지 예를 들어 하이퍼클로바일 확률이 96%입니다.
0: Although the AI comment detection technology is evolving fast, it still has limitations. For instance, some comments written by real humans in a polished AI-like style can be mistaken for AI-generated. To detect these false positives, just analyzing the text is not enough. A more complementary approach is needed to examine metadata such as the commenter's IP address, the time they post their comments, and the kind of news they are interested in. However, access to this type of data is restricted to specific platforms. So, collaboration with the operators of those platforms is essential to make the online ecosystem more transparent.
5: 정말로 이제 이런 조작을 하려는 집단이 있고 그 집단들이 특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분석과 합쳐서 LLM까지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탐지, 범죄를 탐지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포털들에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LLM이냐 아니냐 그리고 어떤 모델을 썼느냐 정도를 사실 다 확인만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범죄 비슷한 거가 있었을 때 빨리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0: AI is no longer just a simple tool. It shapes the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revives old records from the past, and is even venturing into the realm of creativity long believed to be uniquely human. Behind this remarkable advancement is the growing need to come up with a new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humans and AI. AI's originality and efficiency, combined with human expertise, will hopefully create a safer and more prosperous world.

上汉子名。你一人就这样。

허나 당장은 어디로 간다. 허수아비 같은 놈이지만 그래도 껀떡거리고 있으니 우선은 빈자리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리라. 리건 내가 가오. 거너릴 내 마음을 의심치 마오. 하 장부 얘길 허.

0: 방릉희구래기나 오호해제라 오호해제로구나.
1: 어휴, 왜 저런 인간을 믿고. 더는 머뭇거릴 수 없어. 코딜리어도 코딜리어지만 에드먼드, 에드먼드, 내 사랑이 리건 곁에 있다. 그이는 어제도 내게 편지를 보내어 사랑을 맹세했지만 그 앙큼한 것이 그 사람을 언제 어떻게, 어쩌면 벌써? 생각만 해도 가슴에 찬물이 난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상황이 이대로 굳어진다면 그 사람을 리건에게 빼앗긴다.

0: 아버님.
1: 한사코 공주님을 만나려 하지 않으십니다. 공주님 이름만 들으셔도 증세가 부쩍 심해지셔서 어디론가 달아나 숨어버리십니다.
0: 어찌하여?
1: 이따금 본 정신이 드실 때면 몹시 자책하시죠.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무슨 낯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본단 말이냐. 모든 게 전하의 탓이라며 가슴을 치시다가 또 광증에 빠지시고.
0: 어쩌면 가장 모질었던 것은 나였구나. 마음을 잃으신 와중에도 그 일반은 잊지 못하셨으니 어찌해야 그 마음을 되찾으실꼬?

0: 자, 여기입니다. 제가 아는 제일 까마득한 절벽이옵시다. 내려다만 보아도 눈앞이 아찔, 심장이 덜컥 오금이 부르르르, 아차 잠깐 헛디디면 그곳이 바로 황천이오.
1: 너 선 곳에 날 세워다오.
0: 자, 이리로 조심하세요. 한 걸음 앞이 허공이옵시다.
1: 자, 이제 나를 놔라.

0: 자넨 이제 자네 갈 길로 가. 여기 나머지 품싹이야. 아, 어서 가라니까. 아, 가라니까 왜 거기 서 있나. 어서 가라니까.
1: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리.
0: 고맙네. 복 받을 거야.

예신 명이시여 하늘에 별을 들이여 이모

몽시라. 타버린 촛동가리 남은 명이 있다 해도 그것은 오직 곧

엽치 불고 이 죄인 마지막 청하오니 에드거

0: 아버님, 어서 몸을 일으키소서. 아, 이런, 움직이지 않으신다. 아! 아, 이보세요! 이봐요! 이봐요! 내 말이 들립니까? 아, 눈 좀 떠보세요! 아, 정말 돌아가셨는가?
1: 날 내버려 두게. 날 죽게 내버려 둬.
0: 아, 살아계시군요! 아, 이럴 수가. 아, 저 모래톱을 걸어오다가 영감님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아, 달걀처럼 박살이 났을 줄 알았는데 아, 피도 안 나고 부러진 데도 없고 아, 숨도 멀쩡히 쉬시네요. 아, 아, 이건 기적입니다. 아, 살아계신 게 기적이에요. 아, 영감님 몸이 깃털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1: 모진 운명이로다. 내 뜻대로 죽지도 못한단 말인가.
0: 자, 일어나세요. 다리가 괜찮은지 봅시다. 어때요? 잘 서시네요.
1: 멀쩡하네. 너무나도 멀쩡해.
0: 이럴 수가. 헌데 어쩌다 그 악마한테 올리신 거요?
1: 악마?
0: 저 절벽 위에 영감님한테 들러붙어 있던 건 말입니다.
1: 가련하고 불운한 거지였소.
0: 단단히 올리셨군.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개처럼 영감님 몸을 휘어감고 보름달 같은 두 눈을 이글대고 있었지요. 코는 청개쯤 되고 이마엔 파도처럼 굽이치는 구불구불한 뿔을 달고 말입니다. 그건 악마였어요. 신들께서 영감님을 돌보신 겁니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영감님을 구해내신 거라고요.
2: 자, 돈 받아라. 내가 만든 거다.
3: 뭐, 불법이라고? 이런 미친놈, 나는 왕이다. 돈은 내가 만든다.
0: 저건 또 누굴까?
2: 자자자자자자. 에, 이번 달 방세다. 이짜짜짜짜짜짜 활솜씨가 아주 개판이구만. 비경 비팔 끝까지 당겨 허공을 겨냥이라. 봐라, 생쥐다, 생쥐.
3: 이놈 덤벼라, 결투다. 이 덩치만 산만한 놈아.
2: 우와, 딸랑. 이야, 금의 날래다. 날아가 과격으로, 과격으로 쉿. 암호
0: 개망초
3: 동화.
0: 이 목소리는
3: 내 수염이 허옇다고? 아니다 그늘이, 난 아직 검은 수염도 안 났어. 아, 비가 온다. 아, 나는 벅쳐졌다. 바람이 분다. 이가 덜덜 떨린다. 이놈은 전두가! 그만 울어라!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다들 그랬지. 난 천지전능해. 하지만 학지를 면할 수 없었다.
4: 전하, 국왕전하 아니시옵니까?
3: 맞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로 보나 왕이지. 이 자식, 떨지 마라. 목숨은 살려줄 테니. 제목이 뭐라고? 간통죄? 그게 죄냐? 굴뚝새도 그 짓을 하고 파리도 내 눈앞에서 바로 그 짓을 하는데 얼마든지 교미하도록 해라. 내가 명하노니 음란과 호색이 이 왕국의 강물처럼 무르게 하라. 어차피 그건 막을 수가 없어. 그 짓을 할 때는 반드시 백주대나 중인 환실이 하도록. 컴컴한 데 숨어서 그릿하다 들키는 놈들은 모두 사형이다. 부끄러움이 더러움을 낳고 더러움이 죄를 낳지. 더럽다. 더러워. 더러워. 거기 약장수, 나한테 사양한 것만 나오. 내 거룩한 정신을 위해 이 콧구멍을 향기롭게 해야겠다. 자, 돈 받아라.
4: 그 고매하시던 분이 이래도 처참히 무너지시다니.
3: 너 이 자식, 왜 아까부터 곁눈질을 하느냐?
4: 제 눈은 껍데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3: 오, 그 그렇구나. 축하한다. 세상 더러운 꼴을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4: 그렇습니다, 전하.
3: 너 우느냐? 눈알도 없는 눈으로. 나를 위해 우느냐? 내 눈을 가져가거라. 내 너를 잘 안다, 글루스터. 참아라. 참아야 하느니라. 우리는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바보들만 득실대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서럽고 슬퍼서 목 놓아 울었지.
4: 전하, 슬픈 세월입니다.
5: 전하!
2: 와! 와! 구하니군! 구하니군!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렇다면 난 용감하게 싸워서 죽일게, 나 이놈들.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날 잡아봐라. 어디 잡아봐라, 이놈들아.
5: 클로스터 백장님 아니십니까? 자네는 에드거?
4: 에드거.
5: 혼절하셨군요.
0: 그럴만도 하시지요. 아버지께는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불쌍한 톰과 헤어져 악마를 만났고 저승에서 돌아오시어 전하를 뵈었고 이제 제 이름마저 들었으니.
5: 그간의 사정은 전해들어 알고 있소만.
0: 길고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5: 우선 아버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십시다. 자, 코딜리어 공주님의

0: 지금? 언니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1: 그러하옵니다. 오늘은 금음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역적들이 이곳을 야습하리라는 첩보가 있었사옵니다.
2: 그런 낌새는 전혀 없었다만.
1: 늘 그렇지요. 악랄한 것들이 음흉한 짓을 벌일 때는 올바니 공자께서도 믿지 않으시고 움직이려 하지 않으시니 보다 못한 마님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서실 수밖에요. 곧 당도하실 것이옵니다. 오늘같이 어두운 밤에는 피하를 분간 못하여 큰 사달이 날 수도 있는즉 저를 급히 먼저 보내어 알리게 하신 것이옵니다.
2: 나는 그분을 맞으러 나가보겠소.
0: 내버려둬요. 알아서 들어오겠지.
2: 그래도 그럴 수 있나.
3: 너! 그것이 뭐냐?
1: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3: 이리 내어라.
1: 아니되옵니다.
3: 편지냐?
1: 아닙니다.
3: 그렇구나. 언니가 에드먼드 경에게 보낸 편지로구나. 어서 내어라!
1: 보여드릴 수 없사옵니다!
3: 어째서?
1: 보시면 마님의 심장은 찢어질 것이옵니다!
3: 어서!
0: 에드먼드! 에드먼드!
1: 이것은 코딜리아 공주님의 복수입니다!
0: 건어릴 이 독사 같은 년!
4: 코딜리아! 이 년이 기어해!
1: 마님!
4: 그 야습이 바로 네 놈이었구나!
0: 코너릴!
4: 코딜리아, 니년 낙독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만 이토록 끔찍한 일을 벌이다니!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했어. 사랑할 수밖에 없었지.

0: 코딜리오, 코딜리오가 리건을 살해했다 제친 언니를 보아라. 믿었던 오주알들을 매수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그 죄를 언니에게 되짚어 씌우려 했다. 그토록 잔악하면서 이렇듯 교활하기까지 하단 말인가. 이제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 와서 명을 내리소서.
1: 인내하고 인내하여 계심 길을 기다렸으나 허사로다. 마침내 이 전경에 이르렀으니 가슴을 쥐어뜯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명을 내린다. 일어나라, 나아가라. 역적의 씨앗들을 남기

0: 아버님. 아버님, 정신이 드시옵니까?
1: 여기가 어딘고? 내가 어디 있었던 곳?
0: 아버님.

희롱이랑 그만두. 80 고개 늙은 몸이

하건만은 아무래도 모를 내라 모르는 얼굴인데 어찌 그리 닮았는가 늙은이 헛

Cordelia! Cordelia!

0: 에드먼드가 군사를 끌고 여우를 건너고 있습니다. 리건은 살해당했습니다. 제 언니 손에 그것이 코딜리오 공주님의 소행으로 둔갑했고 우리 쪽에서 선전포고를 한 셈이 된 것입니다.
1: 이런 악마 같은 것들, 내 너희들과 한 하늘을 머리에 잇지 않으리라.
2: 아, 기어이

어딨느냐? 어서 나와 목을 내려라!

0: 뒤로 돌아라.
1: 전하, 공주님은 어디 계시냐?
0: 저기다, 허영아, 저기 리어다.
1: 말을 돌려라, 뒤로 돌아라.
0: 코딜리어, 코딜리어를 잡아라.
1: 전하를 매시하라, 공주님을 보아라.
2: 바닷길은 늦었구나, 저기 대요 쓰나 아버님은 피하시오 옥체보정.

소리 없이 지체 없이 화근을 없이 하라.

0: 형님.
1: 전하와 공주님은 어디 계시냐?
0: 지금쯤 한 분은 먼 곳에 계실 테고 나머지 한 분이야 이미 멀리 가 계신 분.
2: 서둘러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라!
0: 이게 처음일지 마지막일지는 하늘만이 아시겠지. 고꾸라지든 뛰어남든!
1: 헤드먼드, 너는 너무 멀리 왔다.
0: 그런데도 형님은 아직도 내 앞을 막고 서 있구려!

자고 있지 않느냐? 천사 같구나. 왜 이렇게 자꾸

那你的。那你的一个课一个你的，一个물고기다。물고기가죽었다。정말죽었어。다시 살아날까? 강물에 넣어주면

Quoi? Quel quoi?

Nato. Iaito.밀어내다오, 우리를. 이 모진 땅으로부터 멀리 멀리 혼이라도 다시는 이땅 위에 발을 딛지 않겠다. 얘야, 벗겨라. 어서. 저기. 저기.

그렇게 흐르는 마음이여 육지 귀걸해라 방릉 귀걸해라

안녕하세요, 홍의상입니다. 예, 오늘은 저의 앨범 지난달 4월 23일 날 저의 EP가 나왔는데요. 오늘 그걸 쭉 들려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EP를 그냥 통으로 생으로 지금 들으셔야 돼가지고 한번 1번 트랙부터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퍼즐이라는 곡이고요.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무거운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일 때도 있지만 또 주인공인가? 나는 어디 조연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위축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조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자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퍼즐 들려드릴게요.

네. 네, 퍼즐이라는 곡 들려드렸고 다음 곡은 2번 트랙입니다. 더즌 메러라는 곡이고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입니다. 곡을 좀 쓰다가 되게 본능적으로 나온 가사거든요. 후렴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아무도 이 한글을 써도 못 알아듣는 곳에서 이걸 썼어요. 그래서 엄청 자유롭게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허튼 것은 거치길,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텨내게 하는 바람. 저는 뭐 직접적으로 뭐 버텨내자 뭐 위로한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좀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곡입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Doesn't Matter 들려드릴게요.

사실 살면서 이렇게 빠른 노래 처음 내봐가지고 그 이렇게 빠른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약간 동작이 좀 있잖아요. 아직 몸이 약간 계속 거부해요, 막 저를. 근데 네, 그래서 Doesn't Matter이라는 곡이었고 생각보다 인생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들이 있을 때막 되게 복잡해지기 쉽잖아요.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조금 단순할 때또그 안에서의 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불행을 생각할 때좀더 단순해지면 또그 불행이 또 약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곡은 캐슬이란 곡이고요. 이 곡은 라이브로 처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그 어느 순간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막 인생이 그제 앞에 있는 무언가가 엄청 큰 벽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막 호흡이 막 숨이 잘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게 좀 버겁다고 느꼈나 봐요. 뭔지 그 삶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날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캐슬이란 곡이고 어떠한 그 성벽을 마주하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을 맞이하는 저의 그 마음가짐을 담은 노래입니다. 캐슬 들려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 허수아비라는 곡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방치된 밭에서 있는 허수아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곡을 썼는데, 이 노래가 끝나고 다 섰을 때쯤엔 내가 그 주인인가? 뭐 이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거의 이제 저의 음악 감상의 앨범 음악 감상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지난번에도 I'm Live 하면서 아 그냥 다섯 곡씩 내야겠다 그리고 I'm Live 와서 다섯 곡 딱 부르면 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섯 곡을 해가지고 내게 기대라는 노래고요. 그냥 어떤 춥고 외롭고 이럴 때 그냥 내게 기대라는 말을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게 기대 들려드리고 이제 마지막이어가지고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기대 들려드릴게요.

0: 홍의사과 함께했습니다. 나 생일 한번 축하해. 생일 생일 홍의사 축하해. 소리 질러.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Medios, which has developed colored contact lenses to strengthen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 Also, we look into Hessing, which has processed and provided premium seafood. And we explore SMEC, which has developed machine tool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2: A variety of eye makeup trends and looks have gained popularity in the cosmetic industry. And colored contact lenses have emerged as a significant element for popular makeup looks. We explore Medios, which has developed premium colored contact lenses that can correct vision and improve beauty at the same time. Medios is located in Yusongo District, Daejeon. Korea is a major hub in the global contact lens industry, accounting for more than half of global beauty contact lens manufacturing. And Medios has developed various items that can fulfill the beauty standards in different countries.
3: Medios는 컬러 렌즈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시작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미용 렌즈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눈의 크기, 색감, 디자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에 맞는 아름다움을 연구하고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착용감과 안전성까지 고려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메디오스의 칼라 렌즈가 K-뷰티의 한 축으로 세계의 여성들이 아름다움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thousands of colored contact lenses with varied designs. Different countries have diversified design and color preferences. By promoting celebrity collaborations and releasing colored contact lenses with a lot of different designs, the firm has coped with the rapid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global market.
4: 저희 메디오스는 국가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칼라 렌즈를 주력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청광 차단 칼라 렌즈 허가를 진행할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 업체 중 가장 많은 온 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해 글로벌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다초점 설계와 눈물 흐름 개선, 빛 산란 방지와 같은 기능성 렌즈는 물론 착용감과 색감을 동시에 개선한 실리콘 칼라 렌즈 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2: Medios has implemented an AI, AOI,

0: or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device after automating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lso, it has applied automation machines to the lens washing stage, which used to be done manually. The residual substances can be removed completely, and the lenses go through the drying process.
1: 메디오 씨는 품질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칼라렌즈 업계 최초로 CMDR 인증과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제조부터 검사, 물류 포장까지 전 공정에 걸친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비전 검사 기기를 도입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이물질과 결함까지 정밀하게 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습니다.
0: By collaborating with a smart factory support team of Samsung Electronics, the firm has built a more systematic production solution. Also, the company introduced an AOI device this year, and it is planning to put more emphasis on improving the automation process.
2: 기존 AI 검사기를 저희들이 채택하면서 작업자들이 깨짐이나 뜯김 같은 불량 유출이 일부 있었는데 완전히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3: AI를 도입해서 품질적인 문제를 이제 개선한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품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메디오 쓰는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데이터를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Different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injection molding, printing, assembling, and shaping, have been transformed into automated process. As a result, the entire process can be connected more tightly, and unnecessary production stages can be minimized. Thanks to the integrated production process, a more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has been built.
2: 기존 대비 2배 수준인 월 1200만 개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와 동시에 품질 이슈가 발생했지만 삼성의 제조 노하우와 고급 통계 기법을 활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삼성 스마트 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반 자동 비전 검사기와 사출기 자동 분리기 등 설비 개선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설비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제조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0: The premium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been delivered to different stor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visitors can have a wider range of choices based on their own standards. The company has paid attention to the feedbacks from consumer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current items.
4: 제가 평소에 착용하는 제품들이 거의 자연스러운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컬러의 바리에이션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주로 착용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착용했을 때 다른 것보다 착용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쪽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메디우스 유수가 조금 많이 핫하죠. 반응도 굉장히 좋고 처음 이제 내방하시는 고객님들한테도 제일 먼저 좀 권해드리는 게 메디우스 제품이긴 하거든요. 재질도 좋고 꼈을 때 이질감도 별로 느끼고 뭐 그러지도 않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추천해 주는 이유입니다.
0: Medios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by providing a more comfortable fit and improving the product quality.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rise of K-beauty and it has strived hard to launch its own brand.
6: 메디오스는 글로벌 칼라렌즈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준을 만드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국가별 맞춤형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많은 국가에서 메디오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한국 최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칼라렌즈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0: Medios has put top priority on enhancing natural beau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7: Hissing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provide premium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Based on the accumulative experience in the field of primary seafood processing,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into live fish transportation. The seafood is kept at a water tank that is filled with the deep sea water from Gangwon-do Province, so the high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We introduce Hessing, which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s a developer and provider of high-quality seafood. Hessing is located in Yangyang-gun County, Gangwon'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famous for the wonderful ocean environment. From the storage to th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seafood, the company has thoroughly managed the entire process and strived hard to provide fresh products.
8: 저희 혜승은 2018년 최초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각종 해산물을 가공 유통하며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4년간의 풍부한 수산물 유통 관리 경험을 토대로 최상위 품질의 싱싱한 활 해산물 및 해산물 가공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전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명을 새롭게 세우며 해산물 활용 먹거리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으로 그 분야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7: The company has preserved different types of fish and shellfish at its own water tank, which is filled with seawater. Therefore, the high level of freshness can be maintained until the products are released to the market. The firm has mainly provided seafood, which has gone through the primary processing stage. As the products are steamed and frozen quickly, it can be enjoyed immediately after thawing.
9: 저희 혜승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되는 신선한 어패류의 선도를 더욱더 유지하기 위하여 동해 해양 신청수를 활용하여 1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수산물 유통 분야로 넓혀가며 수입산 어패류와 국내산 어패류를 국내 유통하는 데 집중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문어와 가리비를 기반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국내산과 수입산, 어패류, 연체류, 갑각류를 살아있는 화로 상태로 최선의 선도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 After receiving the selected raw materials, the firm carries out the washing and cutting process. Also, the impurities are removed completely. The products are steamed instead of being boiled in water, so it can minimize the loss of nutrients. The company's seafood is processed and released at the same day, so the improved freshness level can be maintained.
9: 당사의 제품 특성상 신선도와 품질을 최우선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통되는 활회의 경우 한국수산식품품질원의 검역 및 검수를 통하여 심사를 받고 출고하여 유통을 합니다. 또한 1차 가공품의 전 생산 공정은 햇섭 인증을 받은 시스템 관리에 진행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 세척부터 가공 및 절단까지 3시간 이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어와 가리비의 증습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섭취하였을 때 가장 맛있는 상태를 체크하며 제품을 대량 유통하였을 시에도 균일한 식감이 나오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7: Hessing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digitaliz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Thanks to the metal detectors, the possible risk factors that can't be detected with the naked eye can be removed completely.
9: 저희 혜승은 원물의 입고 때부터 출고까지 생산 과정을 모두 데이터화하여 관리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약 15% 증가하였고 특히 생산 과정에서 누락되어 집계될 수 없었던 생산량이 약 1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IoT 시스템을 도입, 향후 활로의 모든 유통 과정의 빅데이터를 추적하고자 합니다.
7: The firm has built an optimal production environment to preserve the seafood that is directly harvested from nature. By preserving the seafood at a water tank that is made with deep sea water, the company has provided premium products with improved quality.
9: 저희 해승의 대표적인 경쟁력은 바다에서 직접 끌어오는 해양 심층수에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수심 600m에서 끌어올려 공급하고 있는 해수는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해산물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과 상품의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살아있는 가리비, 전복, 조개, 문어 등 다양한 어패류를 최고 선도 유지를 위해 해양 심층수를 사용하는 수조에서 축양하는 기술과 직접 전국 거래처에 운송까지 하는 것이 당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The firm has provided the products through diversified distribution channels, including food materials businesses, meal service providers, and military suppliers. Also, it has constantly checked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to build appropriate quality control strategies.
8: 저희 해승은 어패류 수산물 가식 부위를 활용하여 레트로드 식품을 개발하는 등 유통을 넘어선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불가식 부위로 폐기물로 분류된 가리비 폐각에서 탄산 칼슘 및 마그네슘을 추출하는 작업과 특허 획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 심층수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내 수산물 1차 가공품과 유통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어패류 불가식 부위를 활용한 ESG 자원순환 사업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7: Hessing has strived hard to deliver the freshness of its seafood products to consumer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future as a global provider of marine products.

0: Automobiles, smartphones, and semiconductors have emerged as core industries that have driven the overall society.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the backbone of different indust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various products, development of precise and smart items has grown in significance. SMEC specializes in producing machine tools with advanced data and technologies. We look into SMEC, which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future manufacturing solutions based on the automated and intelligent skills. SMEC is located in K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produced machine tools that are necessary for high-tech precision processing. Instead of simply producing machines, it has focused efforts into building a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that can connect the entire production site.
1: 저희 스맥은 과거 삼성 계열에서 분사해 출발한 기업으로 CNC 선반과 머신 센터와 같은 금속 가공 장비를 생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현재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설비 그리고 ICT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반도체, 항공, 방산, 일반 기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작 기계를 공급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공정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The machine tools of the company have been produced with the advanced technological capabilities. MVF 5000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and it can carry out the processing stage from different directions at the same time simply by fixing the materials at the machine. Different manufacturing procedures can be combined into a single stage, and the production process can be completed more conveniently.
2: SMEC의 MVF 5000은 5축 머신잉 센터로 항공, 우주,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고정밀 고복잡 형상을 가공하는 산업 분야를 위해 개발된 고성능 공작 기계입니다. 고강성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절삭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속 이송과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해 복잡한 형상도 높은 정확도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단순 부품 가공이 아니라 고난도의 3차원 곡면이나 정밀 부품 제작에 적합하며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비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MVF5000은 정밀도, 생산성, 작업 효율을 모두 갖춘 5축 가공기로서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스맥의 대표 장비 중 하나입니다.
0: Designing is the initial manufacturing stage. The data on kit or computer-aided design drawings is delivered directly to the manufacturing site. And the data is applied automatically to each manufacturing equipment. The machine tools and robots carry out the processing and assembling stages. Also, the data on the temperature, vibration level, and speed can be collected in real time.
3: 품질은 마지막 검사 단계가 아니라 전 공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 데이터의 정확성과 설비 정밀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생산 과정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즉시 제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구와 소재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데이터가 다시 공정에 반영되는 피드백 시스템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0: SMEC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increase efficiency, improve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enhance safety. The firm has applied a basic smart solution to the inventory control system. The smart manufacturing environment is expected to boost the company's growth in the field of automation solutions.
4: 저희 스맥은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과 협력해 MES, WMS, PLM, SCM 등 생산 및 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말 1차로 완료된
0: The firm has made utmost effort to develop smart manufacturing technologies that can improve the performances of its machine tools. The conditions of the production equipment are monitored in real time with the AI and IoT skills.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to minimize the suspension of production. Also, the company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develop cutting-edge technologies.
1: SMEG은 공작 기계 성능 향상을 넘어 스마트 제조 기술과의 융합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공정 제어와 AI를 활용한 예지 보정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공정을 사전에 검증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해 무인 생산 환경 구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전 과정을 지능화하는 것이 저희 연구 개발의 방향입니다.
0: By having video conferences with overseas branches, SMEC has analyzed the latest trends in the global market and made more rapid decisions. Also, the firm has sought continuous expansion of its business in the global field.
1: Our SMEC is 공작기계 중심에서 스마트 제조와 고부가 장비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된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중심, 해외 중심,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SMEC has contributed to building a bright future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data.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w future.

0: 나는 이 코벽이요?
1: 코벽도 그렇고 네. 이렇게 부재 곳곳에 아 이게 낙서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지금 그거 조사를 하고
2: 있는데 병인역 때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그 전쟁에 참전했던 조선 이거는 1866년 그래서 그 인물의 그 인물들의 그 이름만 그것도 잘 찾아내도 비교해보면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3: Master artisans had made these wooden sculptures and traditional paintwork with dedication. Unknown names inscribed here like graffiti. What is the backstory behind these inscriptions? The inspection team continue with their work to record the paintwork that will help them restore it to its original state. State-of-the-art technology is deployed at this site. They analyze the pigments of the traditional paintwork without causing any damage to the surface and map the building using handheld 3D scanners. Patterns invisible to the human eye are scanned with infrared and ultraviolet emitting devices. Tracing the paintings on the pillars by hand requires skill and is carried out during the inspections.
4: The 전등사 대웅전은 1621년에 재건이 되면서 그때 단청도 함께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외부 단청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조성이 됐는데 내부에는 대웅전이 중건될 당시의 단청이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단청의 경우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전등사 대웅전 단청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단청과 그 후기 단청을 잇는 그 과도기적인 양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청이 지금 잘 남아있다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3: A sea of peace and serenity, Chundungsa Temple is famous for its temple stay program. But inside Taeungjeon Hall, the team is busy at work. The meticulous work they are doing in checking every detail is akin to the spirit of the master artisans who made these intricate engravings. After removing the scaffolding, the ceiling is revealed to show the traditional paintwork and decorations. You only see as much as you know, and you love as much as what you can see, is a fitting quote for this scene. There is the main frame of the building and wooden reinforcements that by connecting the pillars and eaves together provide structural integrity. Then you have the ceiling. Once the inspections are all over, work resumes in documenting Taeungjeon Hall in its entirety.
5: 여기서는 컬러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육안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컴퓨터에 옮겨서 색깔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선명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뭐 안 나온 사각지대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런 정도를 체크하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For Buddhist

0: 왕과 세자의 그 안녕을 기원하는 축소문 보이기도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웅전이 원당 단차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As testament to the close ties between Chundongsa Temple and the royal family, King Yeongjo of Joseon bestowed a plaque to the temple that bore his handwriting. So such graffiti-like doodles found in the esteemed temple was a mystery to the monks.
2: 우리 저런 데도 한자를 썼다네요.
3: 네, 맞습니다.
2: 그럼 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미리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1: Was there a reason for defacing a Buddhist temple?
4: 불당을 지키고 사는 스님 입장에서 아무리 뭐 조선 시대 배불 정책을 쳤다 하지만 그 왕의 어떤 그 원당 사찰에 그렇게 뭐 이렇게 무의미한 낙서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 이름들을 보면서 항상 지금 그 어떤 의미일까 뭐 하나의 화두 같은 의미로 지금 조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집성천을 중심으로 실제 그 인물들이 존재를 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 진행 중이라 조만간 뭐 연구 결과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등사 대웅전과 약사전에만 있는 어떤 독특한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The tachib or canopy in Taeyongjeon Hall is deemed as the pinnacle of Joseon craftsmanship. Chundongsa Temple has unique architectural features that are not found in other temples.
5: 제가 이 장식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깥에 나부상 있잖아요. 다른 데서 그런 장식을 넣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나우상은 아마 초창부터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나우상을 장식한 거 보면 이 안에 장식도 그 정도 같이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바닷가 사찰들의 시주나 이런 그 불국 그 뭐냐 이 부사가 굉장히 더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부분이 바닷가에서 잘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사찰에서 어떤 걸 대느냐 이런 어떤 불사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육지에서는 쌀 팔았고는 그만큼이 안 됩니다. 바닷가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부상은 다른 건물에서 볼 수 없는 상입니다. 그 보통은 이 건축에서는 나부상 있는 자리에 추녀를 바치는 다른 부재가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부재. 아 뭔가 이 건물에 대한 자신의 그 이 생각을 많이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생각하는 그때 그 장인은 자신의 실력을 진짜 뽐내고 싶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것이 양식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건데 자기의 그 기술과 조각 수법이나 이런 게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저 정도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전등사 대웅전이 그 정도로 그때 어떤 이 재력적인 부분이 한 번에 누군가든 이렇게 불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재력과 기술이 집약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After Buddhism was transmitted to Korea,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Chundongsa Temple, the Dharma teachings of Buddha have enlightened transmigrators and continue to spread around the world. Even to this

0: the traditional paintwork that adorns Taeongjeon Hall. Based on the visual data from the measuring instrument,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colored patterns begins. The fading colors of the traditional paintwork are restored to their original vibrant colors. To learn more about the progress of their research, monks from Cheondeungsa Temple visit the research lab.
1: 이제 단청 기록화 결과물들이 다 나왔어요, 스님. 대웅전 내부와 외부는 전혀 다른 단청입니다. 실제로 이제 외부 단청은 100년 이상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바람에 들이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내부 단청은 거의 100% 정도가 그 중건됐던 1623년대 당시에 그 단청 문양들인 것 같아요. 전등사 내부 같은 경우에는 도리장에 이렇게 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회화적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도식화된 문양이 아니라 이렇게 도리는 이렇게 동그랗고 장현이 이렇게 일자면이니까 이렇게 일자 평면이 아니거든요. 입체면에다가 바로 이 난도를 다 그렸다는 게 정말 특이한 점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난도가 다 또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 이 난도는 너무 자유롭잖아요. 스케치를 막 열심히 해서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재현한 작품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세 자체도 되게 좀 약간 해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Following the viewing of a restored Buddhist painting, a report on Taeongjeon Hall ornaments is shown. On the computer, engravings are digitally rendered in 3D.
1: 이 공원 자체도 지금 여기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 끼워서 이제 그 받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저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이런 조각들을 또 추가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2: 이 부분이 끼워져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3: 여기가
4: 요 날개하고 요 꽃이 다 분리가
1: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이제 건물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식적인 부재는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역할과 장식적인 역할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다
2: 그 나무상에 만든 그 시기와 이 시기와 같소?
1: 그렇죠. 내부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 정도의 어떤 이 조각 기술은 이제 나무상 정도는 이제 세 발이 핀 거죠. 내부에 이렇게까지 이런 나무를 또 목수가 또 구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2: 그렇죠.
1: 어떤 내가 구해와서 또 이걸 이렇게 재현하겠다. 용의 모습도 다 하나하나 틀리게 만들겠다. 이랬을 때는 이 갖고 있는 솜씨가 거의 대목 수준이 아니라 손목 수준까지 같이 갖고 있는 제일 훌륭한 질문이 되셨지 않나 싶습니다.
2: 전당 경지 있는 사람.
1: 예. 전등사를 여러 차례 갔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법당에 보면 이제 등에 가려져서 이제 그 위에 구조들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그 비계 설치하고 위에 올라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찰들의 이제 한 1600년대 이때 이 사찰들은 이제 임진왜란 때 다 건물들이 불타고 새로 짓고 중건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건물을 만드는데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중건들을 했고 재건들을 했거든요. 이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재의 크기뿐만 아니라 너무 화려해요. 이게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 중에 최고 저는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야, 이게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충량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가구 부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에만 이제 용 조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 휘어진 나무들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그걸 다 하나하나 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 이 전등사 대웅보전이 갖고 있는 어떤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냈다.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환희심이 들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일하는 내내.
0: At Cheondeungsa Temple, the lantern of Buddha's Dharma has been passed down from master to disciple. Restoration work commenced to restore the exterior of Taeongjeon Hall, the centerpiece of the temple, to its original state. The foundation and stairs were restored, and old records were cross-checked when repairing the windows. A big change was the removal of the middle stairs to return it to its original form. Side stairs were added accordingly. An advisory committee consulted on the project, while a 1909 photograph and old records were taken into account as well.

0: In the same way a rising sun makes the darkness recede, the unseeing of the transmigrator will be lifted before the light of Buddha's wisdom. It is the monks who transmit the sacred Dharma of the Buddha to the transmigrator and protect the great sanctuary of the Buddha. To head monk Yeong of Chundungsa Temple, Taeyongjeon Hall holds a special significance.
1: 대웅전을 이렇게 보면 작으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당당한 대웅전의 모습이어서 아 정말로 천년 고찰의 전등사의 대웅전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의 그 당당함과 웅장함이 있는 대웅전이다.

0: Well,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아,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1: 예스. Perfect.

0: 둘, 셋.
1: 라이션. 라이션.
2: 안녕하세요.
1: 오늘 오페이션
2: 와이엇입니다.
1: 와우. 와이엇 씨.
2: 네.
1: 이곳이 어디죠?
2: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2: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2: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2: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2: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2: 뭐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2: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2: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2: 와우.

0: 아. 근데 와이어.
1: 네네.
0: 좀 뭔가 저희가 됐죠. 네.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 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박수.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0: 케이뷰티.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메디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같이
0: 쓴다고요?
1: 같이 쓴다고? 쓴다고요.
0: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뭐 써요?
0: 녹색!
1: 녹색! 아, 너 녹색 쓰는구나.
2: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사실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네.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네.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1: 네.
0: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네?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Let's go.
0: Let's go.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1: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상.
0: 그쵸?
1: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들 찾아야 돼.
0: 갑시다.
1: 가자.
0: 너 압도당했어?
1: 좀 왔네.
0: 나도.
2: 왜요? 저 지금 무슨 바로 지금
0: 느낌이
1: 옷 스타일이
0: 이거는
1: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한국 분이세요?
3: 아, 일본 사람입니다.
0: 하지마시테.
1: 하지마시테.
0: 인터뷰 できますか?
1: できますか?
0: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4: 오스스메.
1: 있나 봐.
5: 있나 봐.
0: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すいません.
6: 하이. 僕の
1: はい.
6: favorite item?
1: はい. 빌보드 찍지 마세요. 빌보드 찍지 마세요.
6: This is my favorite item.
1: 이거. Is it Korean item or?
4: 일본. 뭐 K뷰티 같은
0: 거. 아리가토.
1: 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
0: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닐 차례입니다.
1: 이제 날아가 볼까?
0: 이제 다시 스캔해서.
1: 잘생기셨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0: 네. 어머. 어디 가는 길이세요?
7: 저 출장 서울에
0: 출장.
7: 왔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0: 대구로?
1: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네.
7: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0: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닐 일이 많으면은 짐을 또 싸야 되잖아요.
7: 그렇죠.
0: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7: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뭐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챙기고
1: 스킨케어.
0: 스킨케어 어떤 제품인지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자주 쓰고 있다.
1: 있다.
7: 그냥 기본 제공품만 걸고 들고 다니는데.
1: 네.
0: 싼 것만. 케이뷰티예요.
1: 맞아요. 역시.
0: 닥터G.
1: 와 이거다. 닥터G.
0: 닥터G와
1: 독도 토너.
0: 라운드랩.
1: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사실.
7: 예비군에서 파는 거나.
0: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1: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0: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1: 맞아요.
7: 평소에 달팽이 크림을 되게 열심히 바르거든요.
0: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뭐 정말 편하게 뭐 값이 싸다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7: 이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1: 네.
0: 편있어.
7: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0: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7: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0: PX를 자주 가시나요?
7: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0: 진짜요?
1: 부럽다. 저희 남았거든요. 내가
0: 재영아 자연스럽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1: 안녕하세요.
0: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1: Do we have time to interview?
8: Sure. I live in Los Angeles.
1: Los Angeles. For how long?
8: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1: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8: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1: Oh really? Yeah.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8: Absolutely.
1: Oh, really?
8: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1: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8: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1: Okay.
8: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0: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어디 다니시나요?
8: Yeah. Travel?
1: Yeah. 네.
0: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8: I'm a stylist, so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 Face mask. To moisturize.
1: For so long in the airplane.
8: On the flight.
1: Yeah, on the flight.
8: I have it, yeah.
0: 마스크팩.
1: 마스크팩을 이제.
8: 콜라겐 젤리. 젤리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0: 오.
1: 오.
0: 완전 K 루틴.
1: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0: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1: 보고.
0: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1: 보고.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혹시 지금 어디 가시 여행 가시는
3: 그 집 분가 가는
0: 분가. 분가. 분가가 어딨어요?
3: 구미.
0: 구미.
1: 어?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3: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1: 어머. 혼자 지내기 힘드시죠?
3: 네.
1: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3: 저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1: 네이밍 쿠션?
3: 네.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네.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1: 어? 지금 챙겨놓은 네. 거면.
3: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1: 아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3: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네.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0: 지속력이 강하다.
3: 네.
0: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3: 아니요 이거 세트로.
0: 아 세트.
3: 네.
0: 오.
1: 이쁘다. 괜찮은데?
0: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1: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3: 네, 여행 좋아해요.
1: 어, 여행 가는 거 친구들하고?
3: 네. 네.
0: 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3: 사진이죠.
0: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3: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1: 네.
3: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0: 잡아요. 아 진짜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3: 뷰티 꿀템 전 하이라이터.
0: 하이라이터.
3: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3: 쿠션. 쿠션. 들어갈 것 같아요.
0: 쿠션 가져가시면 됩니다.
3: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0: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네.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렇죠?
1: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0: 맞아요. 또 이제
1: 뭔 스팟이?
0: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1: 아, 사진 스팟.
0: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1: 남는 거 바로.
0: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1: 사진, let's go.
0: Let's go.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네, 인생샷.
0: 그렇죠. 또 그래서 제가 또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또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그쵸, 사진 그쵸. 찍어주는 거다.
2: 오,
1: 오, 오, 오, 오, 뭐야?
0: 와우,
2: 와우,
0: awesome.
2: 유수 서울 비치는 마리동.
0: 자,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어.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그냥 목이 막아졌어요.
0: 아 그렇습니다.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바보 이 엔터가.
1: 자 어, 여기. 오. 오 어, 어, 들어가.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 네, 네.
0: 뭔데?
1: 약간 윤슬 그,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
0: 그러니까요.
1: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어, 여기서 여기 멋있다. 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핫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0: 어, 된 것 같은데?
1: 뭐야?
2: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왜 이렇게 시간데요?
2: 왜?
0: 남진짤.
2: 남진짤.
0: 네, 남진짤.
2: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2: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예.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오.

0: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1: 뭔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쿠쿠 한 줄 알았어. 쿠쿠.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0: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1: 사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오!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와우. 또 이제 안에 퍼프가 어때요? 와이어.
0: 이거요? 물렁물렁해요.
1: 하지 마. 물렁물렁 하긴 하죠.
0: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1: 그쵸, 그쵸. 네. 직접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 위에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짝대기 하나 딱 그렇게.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얼마나 될지.
0: 내가 할래, 내가 해줄래.
1: 아, 그래, 그래, 그래. 너가 해주세요. 오! 없어졌어요?
0: 예! 네, 진짜로!
1: 마술 아닙니다.
0: 매직!
1: 예?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0: 오, 진짜 커버력 좋다.
1: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또 계속 하면서 네.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0: 네, 두 번째. 짜라라!
1: 이 제품.
0: 네.
1: 저희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0: 추억의 제품이죠.
1: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 그래서 PX에서 네.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0: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1: 네.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0: 맞죠.
1: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0: 맞습니다.
1: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0: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1: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블랙 스네일 성분과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와우.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0: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 in 1이래.
1: 아, 그리고 하나에 다 들어있다.
0: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1: 너무 좋죠.
0: 네, 너무 좋습니다.
1: 진짜로.
0: 네, 한번 그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1: 맞아요. 자, 오. 원래 위에 거 살짝
0: 발라야 되는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1: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0: 네.
1: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우리 재영 봐야겠네.
0: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1: 맞아요.
0: 예, 특히 어머니.
1: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0: 맞아요. 네.
1: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05,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0: 오.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1: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0: 오.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1: 확실히 오, 발림성이 그냥 누가 봐도 고영양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0: 아, 좀 더?
1: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나 달팽이 됐어.
1: 그러네.
0: 아니, 밝아.
1: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0: 광채가 오이. 근데 좀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1: 그렇죠.
0: 확실히
1: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0: 네.
1: 또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거 어딨죠? 실험 도구.
0: 아,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1: 그렇죠. 이거 샀으니까 써야죠.
0: 좋아요.
1: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이렇게
0: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1: 불편할 수도 있어요.
0: 알겠습니다.
1: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0: 네.
1: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0: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0: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
1: 그렇죠.
0: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0: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자.

0: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1: 자, 치우자고.
2: 네.
1: 자,
2: 네.
1: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2: 와우.
1: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2: 마스크팩.
1: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에 갈 때마다 꼭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2: 네, 맞아요. 일단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서 수분하고 싶은 분은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1: 그렇죠.
2: 예. 네, 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1: 그렇죠.
2: 그렇죠. 그 얘기겠죠?
1: 그 얘기죠.
2: 그렇죠.
1: 이게 리뷰가 되나요?
2: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1: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2: 오.
1: 그리고 마스크팩의
2: 네.
1: 중요한 게 뭡니까?
2: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오, 뭐야?
2: 접착력이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1: 그 밀착력.
2: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1: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2: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윙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 두 겹이 있잖아요.
2: 네.
1: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2: 네, 네, 네.
1: 오, 탄력 있어요.
2: 어, 눈이 커진다.
1: 어.
2: 어. 어, 한번 일단 붙여볼까?
1: 자, 붙여볼게요.
2: 네.
1: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2: 네.
1: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 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2: 야! 야!
1: 이거 붙은 이거!
2: 뭐야?
1: 이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2: 그 맞아!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1: 이거 뭐야!
2: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1: 와!
2: 야!
1: 와이어같이 이걸 붙이고
2: 네.
1: 좀 뭔가 돌아다닌다
2: 네. 이렇게
1: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2: 네.
1: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2: 네.
1: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2: 네.
1: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2: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1: 좋았어요.
2: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1: 그렇죠.
2: SS 용량.
1: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2: 네.
1: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2: 맞아요.
1: 그래서 에센스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2: 네네네.
1: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2: 네.
1: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2: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1: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돈 아산입니다.
2: 네.
1: 아리랑 돈은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2: 네.
1: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2: 어 오 오 나와 나와 나와요.
1: 기다려봐.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2: 아, 아직 남았어. 아 이게 나왔어. 아직 남았네.
1: 어 오
2: 야 이게 맞지.
1: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2: 네.
1: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2: 네.
1: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뚜덕한.
2: 네.
1: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2: 네.
1: 궁금한데
2: 네.
1: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뭐래요?
2: 떼고 버리죠.
1: 아, 버려요?
2: 왜요? 재활용해야 돼요?
1: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2: 네.
1: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2: 오 진짜로?
1: 그렇죠. 아, 어? 에센스 많잖아요.
2: 아 에센스가 그렇잖아요.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1: 그쵸.
2: 남은 상태에서 네,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1: 그렇죠.
2: 와 오케이.
1: Cheers.
2: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1: 그렇죠.
2: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쵸.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1: 네.
2: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네. 하시죠.
1: 먼저 뽑으세요.
2: 제가 먼저 뽑을까요?
1: 네.
2: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1: 오~
2: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1: 저는 사실 겹치지
2: 네.
1: 않았네요.
2: 네.
1: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2: 오!
1: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2: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1: 네.
2: 일단 마스크 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 분들도 이 방송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1: 그쵸.
2: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쵸.
2: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1: 저는 네. 사실 잘 몰랐는데 네. 젠지가 좋았는데요. 저도 이제 네. 젠지는 아니면 MG이기 때문에 어쩐지 네. 괜찮더라고. 아.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
2: 맞아요.
1: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은 해외인데 한국 샵 같다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2: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그렇죠.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오네노프의 뷰티북. 뷰티북.
1: 뷰티북.
2: 네, 뷰티북.
1: 유행이잖아요, 이거.
2: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줘.
2: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1: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뭔가... 왜 이게 뭐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여기 젠지. 젠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2: 그치?
1: 그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2: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죠?
1: 정체가 뭘까? 짜라란. 저부터 할까요?
2: 네.
1: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2: 잘 만들었네.
1: 그렇죠.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2: 노트.
1: 쿠션.
2: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1: 오.
2: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1: 아.
2: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ght in water.
1: 오.
2: 네. 깨알 그 전화기가 있어요.
1: 오. 상담?
2: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1: 오.
2: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칙딱 이렇게 해서 그냥 칙딱으로 불려요. 계절에 따라서는 생칡이 좋기는 더 향이 더 진해요. 근데 이제 건칡을 샀을 때는 조금 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요. 우리 남편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캐는 건 캔다고 해요. 갖고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내려와서 씻는 것도 집에서 씻을 수 없어서 저기 개울에서 아예 씻어갖고 그리고 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럼요. 암칡과 수칡. 음료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거의가 수칡이에요. 싹으로 다 녹말이 다 저거 영양분이 다 증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칡이 대체적으로 써요. 근데 50년 이상 된 칡이라야 암수가 구분이 돼요. 몸에 고운 거는 암칡일 수도 있지만 거의가 음료로 많이 나가고 이제 50년 이상 되고 그런 걸 골라서 암칡을 골라서 녹말을 빼고 음료에나 이 닭에나 이런 데 써먹는데 암수 상관없어요. 맛이 좀 틀려요. 맛이. 가을에 11월부터 4월까지 캐거든요. 그 여름에 되면은 칡이 좀더 써지고 가을에 캔 칡은 좀 단맛이 더 나요. 엄나무하고 황기, 대추, 마늘 이렇게 넣고 있어요. 녹두, 깐녹두랑 렌틸콩과 감자. 찹쌀, 백목이버섯, 능이버섯 이렇게 있어요. 감자가 들어감으로써 더 구수한 맛이 나요. 육수는 이제 이 나무하고 건더기, 칡, 황기를 먼저 넣고 삶아야 돼요. 육수 끓여놨다 하면은 닭을 넣으시고 감자 넣으시고 마늘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찹쌀을 불려놔야 돼요. 불려놓은 거를 삼배보자기에 넣어서 넣고 이 버섯은 닭 위에다가 얹어요. 얹어놓고 물 넣고 그래서는 압력솥에 담그고 30분 끓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찹쌀을 먼저 불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30분 불려두시면 돼요.

더 넉넉하게 넣어야지. 센 불로 1시간, 중불로 1시간. 이따 꺼 끄고 한 30분 뜸 들이면 돼요.

삼베 주머니에다 넣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꽉 조이면 밥이 되고요. 살짝 조이면 죽, 걸쭉한 죽이 돼요. 닭 가슴에다가 이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자도 넣고 냉이버섯, 백목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소금도 네, 조금 이렇게 티스푼 하나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다지면 돼요. 센 불로 25분 두시고 5분은 약불로 두시면 돼요.

0: 갑자기 나책 말아서 허리에 메고 그냥 뛰어가면 나간다.
1: 여로 막 달려. 쫙 명이촌. 거기 진짜 옛날에는 요 마찻길만 있었잖아요. 비포장에다가. 저기는 차도 못, 저 달에 넝쿨 우거진 그 산골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가을 되면 밀을 농사 지어갖고 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찐빵 해주고, 응? 그리고 이제 쑥버무리. 아까 말씀하신 시무님 나무 버무리 그런 거그 기억이 나서 그걸 되살려서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송화사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그 닭고기 먹고 싶어 갖고 키워서 먹어보자 하면서 이제 축사를 지면서 닭을 같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병아리를 한 50마리 사다 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잡아달래요. 놀러 와갖고 그래서 그럼 먹고 싶은 거 잡아오시라고 붙잡아 그거 삶아주다 보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45년을 식당을 해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쉬게 된 거예요. 음식에 가다 보니까 이제 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 오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식에 관심 있다 보니까 뭐 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도를 거의 뭐 진짜 한 달에 두 번은 꼭 다녔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우리 제천에는 한약이 유명하니까 한약재를 놓고 이 보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인데 그 생각이 나갖고 이제 떡 송편도 하게 됐고 이제 뭐 다식도 하게 됐고 전도 부쳐보고 이제 치계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도에서도 그럼 제천으로 치교를 하자. 우리 산에는 치가 엄청 많죠. 제천 지역에는 치가 널려 너무 치 때문에 골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여기 노목보다는 청풍 그쪽에 치가 더 맛있어요. 여기에는 그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흙이 검어요. 근데 그쪽에는 마사토예요. 양지 바르고 그래서 그쪽 치계 훨씬 맛있어요. 있는데 캐기가 힘들어요. 돌이 많고 나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캐기가 힘들어요. 암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맨 밑에 내려간 거, 맨 밑에 내려간 몸에도 곱고 무 같아요. 그걸 암칡이라고 하고 위에 줄기에서부터 바로 내려가면서 있는 거는 딱딱해요. 수축으로 나눠져요. 암칡은 녹말이 많으니까 연해요. 뚝뚝 잘 부러져요. 수칡은 섬유질이 많아서 잘안 부러져요. 나무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칡국수, 칡만두죠, 뭐. 그리고 이제 칡정 같은 거 옛날에는 해드렸는데 지금은 녹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귀한 손님 오시면 해드리고 안 해드려요. 우리 엄마가 뭐 그때 당시에는 칡을 아버지가 캐다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넣어갖고 삼계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약병아리 그거 잡아가지고 제일 흔한 게 논두렁마뚜렁에서 캘수 있는 게 칡이거든요. 그냥 그래 칡뿌리 캐다가 그냥 넣고 삶아주신 거예요. 봄에서 여름 가는 이 시절에 기운이 제일 없다고 그때 좀 해주시더라고요. 왜 여름 이때냐? 밭에 가면 묵밭에 칡뿌리가 가는 게 많이 자라요. 그건 이제 엄마가 키울 수 있는 거는 그 뽑아내는 거 가는 칡 그거 갖다 해주셨어요. 그때는 칡뿌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 쓴맛은 없고 그냥 향긋한 맛이 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육수를 먼저 한 2시간 동안 푹 끓여 놓으면은 약초가 많이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넣고 바로 30분 하면은 약초에서 물이 다안 우러나요. 그래서 미리 약초를 우려내는 거예요. 음식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렌틸콩을 제가 넣어서 죽을 써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넣어도 괜찮겠다 해갖고 넣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골에서는 옛날에 편하게 했어요. 환기닭이라 그래고 뭐 환기백숙이라 그래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재료는 닭하고 환기하고 두 가지지.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이 환기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저희 동네는 뭐 인삼을 구경도 못하는 동네라 인삼을 넣지 않고 그냥 환기가 흔하니 환기 넣고 집에 있는 재료 그냥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이으려고, 한 끼를 이으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쌀 종류예요. 곡류 종류죠, 곡류. 근데 곡류가 그냥 맵쌀보다는 우리가 찹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니 맛있으니까 찹쌀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이 차조를 가지고 조당수라고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여름에 훨씬 더 몸이 보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넣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녹두를 넣으면 훨씬 더 닭의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없어지고, 녹두를 넣어보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깐녹두가 없고, 옛날에는 이 녹두를 불려가지고 팥돌이라는 돌에다 놓고 갈았어요. 그 넓은 돌에 항상 또 동그란 돌이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돌 위에다 이걸 놓고 돌로다가 막 문질러서 갈았어요. 닭이 좀 커야지 뼈에서 우러나오는 맛도 조금 깊은 맛이 있고요. 살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많이 해 먹죠. 온 식구들이 다 한번 여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보양식을 다른 걸로는 안해 먹었거든요. 집에 기르던 닭도, 네, 이렇게 잡아서 그냥 한번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둘러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환기닭 해 먹는 거는 그렇게 환기가 좋은 걸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씻고 막 이러고 나면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린 거 그런 거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씩 넣고 그 먼저 손 밑에다가 아주 하나 뭉쳐서 이렇게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닭 이래 놓고 이래가지고서는 불 떼서 그래서 삶았지. 우리 식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가 구남매에다가 네, 그전에 뭐 일꾼도 둘씩 있었고 막 식구가 뭐 엄청 많아서 뭐한 5마리 6마리 잡아서 이렇게 큰 저기 가마솥 같은 데 끓였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건지가 지금 우리가 국물 먹듯이 건지가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국물이 흥건한 데다가 뭐 닭다리 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죽을 많이 해가지고 죽도 그 옆에다가 한 주걱씩 떠주고 그랬던 것 같아. 네. 그 옛날엔 상도 남자들이나 상에서 먹고, 예, 그냥 바닥에서 쭉 앉아서 먹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드셔면 우리도 같이 먹었지. 그래서 안 오시면 참고 있었어야죠. 여름에 먹으니까 풋고추도 찍어 먹고, 애들은 또 풋고추 못 먹으니까 뭐 오이도 찍어 먹고, 네, 그런 거 그렇게 찍어 먹으면서, 예, 네, 먹었죠. 환기가 길게 땅속에 깊이 있으니까 땅의 기운을 여기 가득 담아 가지고 있어서 땅의 기운 때문에 길을 돋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할때 먹었던 것 같고,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환기를 끓여놓고 환기물을 그냥, 네, 드시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찹쌀, 녹두는 먼저 씻어서 담궈놓고, 환기가 먼저 가마솥에서 설설설설 끓으면, 여기에다가 닭의 뱃속에다가 다 넣을 거 넣고, 닭의 다리를 요렇게 오므려서,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엎어놓지 않아요. 덕을 다 요렇게 놓는 거는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안에 잘 밥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해서 쭉 놓고는 그냥 끓이지.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었겠다 싶으면 닭을 한번 요렇게 제껴서 네, 놓고 한번 끓입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지금은 요기를 마디를 보고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끼우면 됩니다. 예, 끓는 데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맛이라든지 이게 바로 응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용출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린다 이럴 때는 찬물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끓기만 하면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끓이면 은근한 불에서 은은히 끓여줘야지 여기에 맛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지. 너무 계속 끓으면 여기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맛이 잘 우러나지 않아요.
한기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누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땔감도 되게 아껴 썼잖아요. 그래서 이 한기백숙을 해 먹는다 이러면 싹 씻어서 찬물에 먼저 이렇게 담궈서 저녁에 먹을 거면은 한 낮에쯤 이렇게 찬물에 담궈놔요. 담궈놓으면 이게 찬물에서 그냥 좀 우러났잖아. 그러면 불을 켜고 불을 떼서 이게 끓어나면 바로 닭 위에다 얹어서 끓였어요. 눈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국물이 물 색깔이 노릇스름하게 우러났고요. 이게 그리고 바짝 말랐던 게 불어서 훨씬 더 굵어졌지요. 그러면 녹두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여기다 담글게요. 이렇게 담궈서 이건 녹두는 좀 불어야지 돼요. 차돌살하고 찹쌀은 네 같이 이렇게 씻어서 네. 차돌살은 떠서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으면 다 떠서서. 이것도 녹두만큼 오랫동안 불리진 않아도 살짝 불려야 돼요. 넣고, 옛날엔 이렇게 넣고, 이게 불어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담궈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불 켜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여야지 잘 우러나요. 이렇게 뚜껑 다 덮어서 이렇게. 기름 덩어리는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고요. 또 안에도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피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은 끓이면 닭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닭비린내는 요 닭뼈 사이에 피덩어리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 피덩어리 이런 거를 네, 깨끗이 네,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이걸 흐르는 물에 잘 다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요 꼬리도 이렇게 좀 잘라내고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안 익어서 한 3분의 한 2 정도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숟가락으로 먼저 자 쌀 넣고 이거 불린 녹두 넣고 또 쌀 넣고 마늘도 뱃속에다 좀 넣고 대추도 네, 한두 개 넣고 닭의 관절을 이렇게 보고는 요 칼을 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몇 분을 삶아요 이렇게 시간 조정 절대 안 했어요. 한창 끓이다가 열어보고 내 찔러보고 아, 다 지금 뜯어 먹을 만하네 이러면 내 불을 껐어요. 요즘은 뭐 보통 닭이 1kg짜리 닭이다 이러면 30분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김이 나고 끓으면 반드시 불을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센 불에서 끓으면 물만 줄어들고 닭이 속 깊이까지 잘 익지가 않아요. 뼈가 말려져야 돼요. 뼈가 쑥 나와야지. 네. 그래야지 다 익었지. 그냥 뼈가 마디에 붙어서 잘안 빠진다 이러면 네, 살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후추도 옆에다가 이렇게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단양군 내포면 고향리 현대시멘트 있는 데예요. 현대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동네 못 살고 온 거예요. 제천으로. 부모님들은 농사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대농이었어요. 상일꾼, 중일꾼, 애들일꾼 이렇게 일꾼이 몇씩 있어서 큰 농사를 환기 많이 해서 이렇게 둥그리를 크게 해놓고 그 환기 팔아서 테레비 사준다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전에 네, 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50 돼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간판을 하나 걸으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아주 초라한 간판을 향토음식개발연구원 걸고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요리 학원을 하면서 네, 바쁘게 살았죠. 13년도에 명인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마가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려서 먹어봤던 음식 명 그대로, 네. 또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네, 하는 방법 이제 그대로 이거를 저희가 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시적인 감각으로, 네, 조금 음식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올 연초에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 식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에서 구입하고요. 재료는 그냥 그대로고요. 닭은 집에서 기르던 닭하고 요즘 닭하고가 이제 조금 또 맛이 다를 거고요. 글쎄 끓이는 거겠죠. 너무 오래 끓여서 저게 푹 물러도 살이 맛이 없고요. 또 물 잡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막 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도 맛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끓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잡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잡아서 그래요. 저가 이제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천에 환기백숙 해가지고 제천에 오면 꼭 환기백숙을 여와서 먹어볼 수 있는 환기백숙을 우리 개발하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개인의 상품, 제 제품을 행정에서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 개인이 자기 개인을 갖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요. 환기에 대한 효능, 이건 어떻게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도록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제일 커요. 제천 가면 다른 데서 먹어보는 환기백숙과는 다르다는 상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기백숙은 건강이 이게 제일 첫째에 꼽는 음식이라고 내볼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는 환기백숙. 네,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째 사람의 건강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0: 이 농원은 저희 가족들한테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물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1: 한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그냥 함께라는 게 너무 좋아요. 함께.

0: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자르고 나서 이 잔가지들 있잖아. 얘는 꽃이 없잖아. 꽃 머리를 따버린 애들이란 말이야. 이런 애들은 정리를 해줘야 돼. 그냥 잘라줘. 저는 그 경기도 일산에서 지금 장미 농사 짓고 있는 35살 조남원이라고 합니다.
1: 장미 농장에서 일한 지 3개월 차인 37살 조남경이라고 하고요. 주 업무는 장미 선별 작업하고 포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0: 저희 형이 이제 일한 지 3개월이 좀 지나고 있는데 뭐 지금 물론 잘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제가 지금은 이제 계속 형 따라다니면서 모르는 것들 알려줘야 되고 더 알아야 될 것들도 알려주고 있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형도 여기 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 한 회사에서 몸을 담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한 곳에 10년 이상을 근무했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근면 성실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성격 역시 여기 와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성실한 만큼은 정말 탐나는 직원이죠. 네.
2: 이거?
0: 네, 그렇지.
2: 이런 거
3: 어디서... 그러다 꽃 자르면 큰일 나는 거야.
2: 이런... 이거?
3: 그래.
2: 이거 맞지?
3: 그래. 잘 보고 잘라야 된다고. 잘못하다 꽃 따면 이제 돈 몇천 원씩 이제 계속 날아가는 거야. 저 월급에서 까이는 거라고.
2: 네? 너한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3: 나한테 안 걸리면 안 된다고? 여기 CCTV 다 있잖아.
2: 도망갈
3: 수가 확인해가지고 아주 뭐 하다라도
1: 저는 엄청 현실적인 성향이고 동생은 미래지향적이라 그래야 되나? 뭐 사장님으로서는 그래도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짊고 있지만은 잘 해나가려고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사장님으로서는 합격인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엄마랑 트러블은 없었어?
3: 트러블? 있었지. 어마어마했지 처음에는.
1: 어떤 게?
3: 그러니까 애초에 나도 이거를 농사를 해서도 농사로 성공할 거야 막 이런 게 없었잖아. 나도 이제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막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초반에 엄청 엄마랑 트러블도 많았고 싸우기도 많이 했고 그런 게 있었지. 어머니도 잘 모르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로 하더라도 계속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퇴근하고 집 가서 자기 전에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이 농장을 한다고 해서 후회 아닌 후회도 된 적도 있었고요. 뭐 그럼에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잘 돼야지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버텼던 것 같아요.
0: 어쨌든 형이 와서 이제 그건 있지. 어쨌든 훨씬 분위기가 살았지. 이 농장 일하는 거나 뭐 형의 일을 아직 잘은 모르지만
2: 그렇지.
0: 이 분위기 자체가 많이 산 것 같아. 엄마도 웃는 일도 많고 나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심적으로 좀 편해졌다랄까? 그게 있는 것 같아, 확실히.
2: 다행이네.
0: 하여튼 엄마가 고생 많았어. 우리는 이제 이거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해야지 하면서 살아야지.
2: 그래. 이제 엄마는 쉬엄쉬엄 하시라 그러고 우리가 다 열심히 해서 갖고 가자고.
0: 시간 이제 밥 먹어야겠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자.
2: 그래. 밥 먹으러 가자.

0: 저는 조남경, 조남원의 엄마 조향자라고 합니다. 애들이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는 같이 밥을 맛있게 못 해주고 지네들이 그냥 알아서 해먹고 이러는 게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이제 또 제품으로 다시 온 거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밥을 해먹고 이러는 게 그전에 못 해본 게 늘 그리웠던 사람인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제게만 주어진 축복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맛있게 늘 잘 해주고 있습니다.
1: 아, 배고파.
2: 배고파?
1: 이제 점심은 무엇입니까?
2: 비빔국수.
1: 비빔국수?
2: 응. 남기는 비빔국수 안

0: 자잖아.
1: 나는 잔치지.
0: 그러니까 오늘 어쩔 수 없어.
1: 오늘 같은 날은 비빔이지. 어.
0: 오늘도 수고했으니까 맛있게 많이 먹어.
1: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엄마 이렇게 맨날 밥하는 거 힘들지 않아?
0: 아니 괜찮아. 엄마가 아들도 해주는데 뭐가 힘들어.
1: 일도 하고 밥도 챙겨주고 힘들 것 같은데.
0: 밥을 많이 잘 먹어야 듣는 애가 일을 잘하지. 나만아.
1: 응?
0: 엊그제 뭐 무슨 레시피 엄마한테 물어봤잖아.
1: 걔?
0: 응. 작은 아들이 퇴근하면서 엄마 잡채 레시피를 잡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채 레시피를 알려달라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잡채냐. 그러니까 엄마를 해드리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바로 되는 게 아니다. 재료도 많고 손도 많이 가고 엄청 힘든 거다. 그러니까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가르쳐줬죠 뭐.
2: 그럴 수도 있어.
0: 시금치.
3: 저도 물론 어머니가 만드신 잡채를 좋아하지만 저희 형이 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 잡채가. 형도 엄마도 둘 다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게 잡채겠거니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야, 이거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잡채는.
4: 그러니까 나오는 게 안 되고, 형은 조합이야기.
1: 내가? 나는 주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요리할 줄 몰라.
4: 이제 형도 형수님 또 위일이거나 이러면 형도 애들 밥도 차려줘야 되고 하니까 이참에 한번 배워봐. 잡채 하나는 배울 수 있겠네 오늘.
1: 도전은 해볼게.
3: 됐으니까 레시피 한번 봐보자.
5: 내가 재료를 준비를 손질을 할 테니까 형이 일단 당면을 삶자.
6: 양파가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5: 어?
6: 양파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5: 아, 씹는 맛이 있어야지.
6: 매워 그러면은 무서운데.
5: 자, 이걸 굴러다니잖아 동그래서. 한쪽 면을 일단 자 고정이 좀 됐지. 그러면 일단 얇게.
6: 아닌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
5: 기다려봐. 여기서 채를 썰어.
6: 응? 두꺼워. 너 더 얇게 해봐. 야, 엄마가 하는 거는 바늘구멍에도 들어갈 것 같던데.
5: 더 얇게 썰어줄게. 자, 형이 한번 해봐.
6: 이렇게 잡는 거야?
5: 응. 오오오. 손가락 나가.
6: 역시 이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된 거야.
5: 그래. 자, 봐봐. 형이 산 당근. 이게 채썰기냐고.
6: 요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이게 아무리 요즘 뭐 동영상도 잘 돼 있고 그런다고 해도 보기는 많이 보거든요, 저도. 근데 막상 해보려니까는 아, 막 손님도 막 부들부들 떨리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요리라는 게.
5: 잡지 마.
6: 네, 이러니까 안 한다는 거야.
5: 그대로 가서 이거 다시 우리 씻어와 이거. 아, 역시나 생각했던 것처럼 예상했던 대로 네, 완전 유알못이었죠. 100점 만점에 한 4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말을 안 듣고 항상 뭘 자꾸 꼬치꼬치 의심하고 하는 게 조수로서도 살짝 실격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6: 아,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거야?
5: 나? 뭘 잘해. 잘하는 건 아니고 자취를 오래 하지 않았는.
6: 손 조심해.
5: 어?
6: 손 조심하라고.
5: 그래.
6: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하다가 실수해서 손배이면은 이따가 오후에 일 내가 다 해야 되잖아.
5: 어? 조심하고 있어.
6: 안 다치게. 항상 안 다치. 안전이 중요한 거야. 다치면 안 돼.

0: 아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뭐야 그 우리 훈련 받을 때 이거 뭐 시금치 뭐 짬밥 같은 거 뭐 있었잖아요 훈련할 때 먹었던 거 봉지밥
1: 봉지밥?
0: 기억나? 어
1: 봉지밥 기억나지
0: 그거 진짜 맛있어 나는 아직도 그걸

0: 잊을 수가 없어. 그 훈련 받으면서 먹었던 봉지밥을. 몰랐지 나도. 아니 난 그거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1: 아 난 그때 엄마 말도 신경을 잘 안 썼는데 뭐 엄마가 뭐 형 있는 대로 가래. 차대 배치 받고 보니까 형이 있네.
2: 가라대.
1: 이렇게 앉아있어야 돼.
2: 그래,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있었지.
1: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이런 거 딱 앉아있을 때.
3: 어? 남원!
1: 이봐! 줘! 아,
4: 어머니께 들어서 알고 있었고 애초에 신청할 때 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형을 만났을 때는 아, 진짜 형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엄청난 선임이구나, 나보다. 엄청 무시무시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저 형이 이렇게 딱 만졌을 때도 아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바짝 얼어가지고 긴장이 너무 돼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3: 나는 뜨문뜨문 기억이 나는데 네. 너는 아주 세세하게 기억하고
0: 그치? 있네. 그치. 그 난 아예 그때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었지. 양파, 당근, 대파 넣고 식용 넣고 볶아주는 거야. 부족한 것 같은데?
1: 좀 가볼까?
0: 좀만. 한번 더. 오케이. 한 5분 정도 볶으면 될 것 같아, 그치?
1: 어, 시금치 형.
3: 시금치도 같이 넣어?
0: 어. 아닌가?
3: 맞아, 다 같이.
0: 자, 끓는 물에 삶아. 아, 형.
3: 따로네, 이거는.
0: 이걸 형이
3: 해볼까? 어.
0: 읽으면서 해봐.
3: 참기름, 간장 약간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준다.

0: 당면과 양념 재료들을 넣어 무쳐낸다. 물 잘 뺐죠?
1: 네. 예. 그러네. 당면 별로 안 많아 보인다.
0: 그래, 적네. 자, 목이버섯 들어가요. 이건 형 이렇게 좀만 찢어서 넣어줄 수 있어. 손으로 그냥 찢어서 넣으면 돼.
1: 뜯어?
0: 어, 뜯어. 먹기 좋은 크기로. 그렇지.
1: 손 가는 건 다 제가 하네요.
2: 예? 예?
1: 손 가는 건 다 제가 하네요.
0: 말했잖아요, 제가 메인 요리사라고.
1: 이런 걸 셰프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어, 이거 너무 커요.
1: 커요?
0: 예. 이제 양념장 넣고 섞으면 끝. 간장 5스푼.

0: 근데 왜 하필 장미였을까?
1: 이거 농장이?
0: 왜 장미로 시작을 했을까?
1: 준비하면서 원래는 딸기도 생각을 했었어, 처음에는.
0: 딸기?
1: 난 딸기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농사를 지으면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큰 거 이제 우리 엄마의 의견이 제일 컸지.
0: 엄마 의견?
1: 형도 알지만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뭐 꽃도 좋아하셨고 뭐 다육이 이런 거 키우는 거 좋아했잖아. 엄마 꿈이 작은 소망이자 꿈이 그런 거였잖아. 농장, 정원 뭐 이런 걸 갖고 싶다 이렇게 하셨었잖아. 그게 또 컸던 거 같아. 엄마도 좋아하고. 저희 어머니 꿈이 정말 그냥 집은 작아도 된다. 근데 땅도 작아도 된다. 그 대신 엄마만의 땅에 엄마만의 집을 짓고 엄마만의 정원을 가꾸고 싶다는 게 저희 어머니의 꿈이에요. 제가 그거는 무조건 꼭 지켜드리고 싶어요.
0: 먹어봐.
1: 일단 먹어볼까?

0: 이거 엄마 레시피 잘못 된 것 같은데?
1: 이거 엄마 불러봐. 이거 안 되겠는데?
0: 엄마 불러볼까? 엄마! 근데 이거 레시피가 잘못된 것 같은데?
1: 분명히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이 영 아닌데요?
2: 그래도 비주얼은 좀 괜찮은데?
1: 괜찮아? 응. 비주얼은? 맞아.
2: 맛.
1: 조금만 먹어?
2: 응.
1: 장가 이런 것도 먹어야지.
2: 간이 싱거워. 많이 싱거워.
1: 그치? 응. 그러면 그치, 숟가락. 여기 아니야, 아니, 저기다 아니, 아니야.
2: 아니, 아니 그냥 있지. 이렇게 엄마가 해볼게. 엄마가 해볼게.
1: 아니 엄마, 엄마가 정해준 건 간장 5T였는데
2: 그래?
1: 지금 엄마는 한 5T인데? 20T 되는 것 같아. 5컵이 들어가는 것 같아.
2: 그래서 너무 싱겁다. 엄마가 먹어보니까 너무 싱거워. 간이 딱.
1: 설탕도?
2: 그냥

0: 엄마 경험으로 설탕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
1: 설탕도 넣었어? 그러니까 3T 넣었는데?
0: 너무 조금 넣었나 봐.
1: 이거는 거의...
0: 엄마가 먹어본 이...
2: 더 들어간다고?
1: 아니 엄마는 레시피를 써준 이유가 없네.
0: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었네. 어떡하지?
1: 야, 한국인은 레시피는 소용이 없어. 요리는 엄마가 하는 걸로만. 요리는 엄마가 하는 걸로.
2: 요리 못하겠다 우리 엄마.
1: 이만큼 다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0: 그럴까?
1: 네.
0: 비주얼도 너무 좋고 맛있겠다. 이제.
1: 엄마 거랑 비슷해?
0: 응?
1: 엄마 접시랑 비슷해? 고개는
0: 그래. 비슷해
1: 나도. 일단.
0: 너무 맛있어.
1: 맛있어?
0: 근데 엄마 점심 하는 거 이런 거 엄마 안 할래. 이렇게 잘하는데 이제 엄마 뒤로 빠질게.
1: 아, 그럼 누가 해? 그럼
2: 엄마
1: 내가 해?
2: 엄마 일 더 많이 할 거야?
0: 응, 엄마가 일할게. 교대로 해, 교대로. 교대로 해줘. 응? 남은이가 한번 해주고 남경이가 한번 해줘. 너무 맛있죠?
1: 맛있네.
0: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었었는데 오늘은 자기네들이 해서 엄마를 드릴 수 있다. 엄마를 대접해 드릴 수 있다. 이런 그런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엄마의 눈에는.
1: 어때요, 엄마는 형 오니까? 와?
0: 엄마, 형 좋지. 너하고 둘이 할 때는 하루 종일 너무 힘들으니까 웃을 일이 없었잖아. 막, 응? 진짜 아침 6시, 7시서부터 저녁 퇴근할 때 6시까지. 근데 지금 이제 형이 오니까 일선도 늘고 하니까 형이 또 한몫 잘하잖아. 포장도 잘하고 박스도 잘하고 하니까 너무 좋지. 뭐 좋은 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해. 너무 좋지.
1: 엄마는 네. 가끔 깨지. 장미를 뭐 손질해야 되는데 저 바깥에 다육이랑 이것만 자꾸 그러니까
0: 다육 있어.
1: 뭐 손질하고
2: 아직 본분을 그래. 잊어서는 안 돼요.
1: 그건 아직이야 엄마. 좀 더.
0: 아 니들을 믿으니까 그러지.
1: 알겠지. 알지.
0: 믿고. 제가 이제 잠시 막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이 다육이들을 보러 와요. 이제 한 바퀴 돌아요. 이제 커피 한 잔을 타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그게 휴식이에요. 그걸 못 참고 부르고 잠시도 이제 쉬는 그런 진짜 꼴을 못 봐요. 그럴 때 속상하죠 좀. 그래 이제 저는 이제 큰아들이 오면 이제 일러요. 그걸. 아 나문이가 엄마를 잠시도 하늘을 못 팔게 한다. 너는 꼴을 못 보게 한다, 잠시도. 이러면서 일러요. 그럼 이제 큰애는 왜 그래? 엄마 좀 쉬면서 하시라 그래. 이러고 그런 대화가 이어지죠. 일하면서. 남원리는 이제 장비 농장 이제 3년째잖아?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더 어떻게 뭐 이렇게 계획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꿈 뭐 그런 거 좀 말해봐.
1: 앞으로의 목표?
0: 목표라든가 꿈 뭐 이런 거.
1: 일단은 뭐 1, 2년 차에는 좀 그거였던 것 같아. 그냥 어떻게든 돈 벌자 빨리. 이거 돈 벌어서 뭐 그게 너무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아. 뭐 매출이나 막 이런 돈에 대해서만 자꾸. 그래서 아까 엄마가 또 말한 것처럼 여유, 엄마는 좀 여유를 즐기고 싶어도 막 나는 또 엄마 막 괜히 눈치 주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 아, 나도 알지. 나도 이제 그런 마음은 아는데. 이 농장을 하면서, 뭐, 물론 이게 돈이랑 직결돼서 우리 생활이랑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월급도 주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같이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밥도 같이 먹고 엄마랑 뭐 얘기도 하고. 그래.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지 않잖아, 뭐.
0: 그래.
1: 근데 나는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맨날 아침에 눈 뜨면 만나고 뭐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0: 그래.
1: 그냥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물론
0: 그래.
1: 우리가
0: 그런 게 가족이지, 뭐, 그지?
1: 그게 그런 시간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버텨지고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내 목표이자 지금은 당장은.
0: 그러기 위해서는 있고. 더 열심히 해야지.
1: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지 형도.
0: 그래.
1: 왕고하니까.
0: 이제 우리 둘이 할 때보다 형이 와서 더 힘도 조금 덜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더 열심히 하자. 성공하자.
1: 짠.
2: 파이팅.
1: 파이팅.
0: 저는 이렇게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맛있는 밥도 해서 먹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뭐 그런 대화, 지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마주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전화로 한다든가 뭐 만나서 한다든가 그럴 시간이 없는데 한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그냥 함께라는 게 너무 좋아요. 함께. 가족, 사랑하는 내 자식, 남편, 함께.
1: 저한테 있어서 이 농장은 그냥 일터이기 이전에 행복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정말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몰랐던 행복을 그냥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느끼는 행복 이런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좀 깊게 들어가서 이 가족 간의 사랑? 뭐 좀 민망스럽긴 한데 그런 게 느껴지는 이 사랑의 공간이랄까요? 네, 이 농장이.

지금 여기는 무를 심은 거예요. 8월 초에서 뭐 이제 8월 달, 8월 중순까지는 뿌리는데 아직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오지 않은 곳도 많은데 여기는 좀 빨리 나온 거예요.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한 뼘 정도 자라면 얘를 이제 솎아줘야 돼요. 조금 더 크면 이제 좀 열무? 열무가 됐다 싶을 때 솎으면 이제 김치를 해서 먹으면 되는데 너무 크기 전에 너무 커서 얘를 솎게 되면 다 같이 뽑히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자라면 솎아줘야지 무가 커지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나름 무가 이제 클